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한 경리 업무, 경리나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다마리스의 음성으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There is a Fountain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더 카티나스의 주님 곁으로 Draw Me Close 함께했습니다. 찬양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게시판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이용료가 따로 들지 않습니다. 주중에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로 이 시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일 아침 이 시간에는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여러분께 찬양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세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9053번께서 주일 아침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좋은 사연과 찬양, 찬송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일부 예배 마치고 성경 필사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어요. 이럴 때는 또 들어야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강성훈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꽃들도 노아틴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그대의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김선미의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초록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베란다로 나가본다. 밤사이 얼마나 목말랐을까? 나도 모르게 식물과 대화를 시작한다. 흙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시든 잎을 다 따주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식물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다 보면 하루 24시간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시간임을 알 수 있다. 꽃이 피는 식물인지도 몰랐던 플럼바고가 불과 하루 만에 엄지손톱 크기의 하늘색 꽃을 네다섯 송이 피워냈을 때 문득 삶이 신비롭게 느껴졌다. 찾아보니 꽃이 맑은 하늘빛이라 하늘꽃으로 불린다고 한다. 그 신비를 경험하고 나니 늘 궁금한 사람이 되어 있다. 너무 덥진 않을까? 춥진 않았을까? 식물이 잘 지내나 떠올려보다 새삼 놀란다. 이것이 사랑 아니고 무엇이랴? 사랑할 때 우리는 사소한 것들을 알고 싶다. 식물을 곁에 두고 나서부터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랑이란 사소한 궁금함을 멈추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사랑은 그렇게 누군가의 결핍을 감지하는 감각일지 모른다. 입 끝에 맺힌 물방울처럼, 뙤약볕에 시든 잎처럼, 사라지기 전에 기척을 알아차리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았다는 듯 생명은 또 한 번 감격스러운 순간으로 보답한다. 이른 아침 식물의 잎 끝에 맺히는 물방울의 영롱함을 값비싼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죽은 줄 알았던 서양란이 다시 꽃을 피울 때, 알로카샤의 새 잎이 도르르 말리며 피어날 때, 행복감이 뭉게 구름처럼 피어오른다.

자연 속에서 나무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봅니다. 조수아의 찬양 나무 아래서 함께했습니다. 찬양과 묵상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이번에는 참 아름다워라 This is my father's world 영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게리 체프만의 곡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612번 잘못된 마음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려다가 마음을 돌이켜 다시 돌아오려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아직 안 가셨잖아요. 너무 잘 생각하셨어요.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섣부르게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앤머레이의 곡으로 청해 주셨는데 저도 너무나 당연하게 앤머레이가 부른 곡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없네요. 대신 앤 윌리엄슨의 곡이 있어서 혹시 이걸 보신 게 아닐까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앤 윌리엄슨 In the Garden 저장미꽃 위에 이슬. 유동근님께서는 추석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아름다운 여행 다녀오셨다고, 특히나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후손들과 함께 하시니 무척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93세 되셨습니다.

다고 하는데요.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청해 주셨어요. 부흥 한국 싱어즈와 송은경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샤론의 꽃 예수 구현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신예숙님, 다음 주에 따님이 결혼을 하는군요.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혼식 끝나고 바로 신혼여행 가는데 또 건강하게 아름답게 추억 많이 만들어 올 수 있게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리면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결혼식장에서 이 곡 꽤 많이 들을 수 있죠? 이씨가 이샤에게. 김보규, 이상혁, 이시연, 오종훈, 안혜정의 찬양입니다. 저는 잠시 후 CBS 노컷뉴스 듣고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0: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1: 콤비타 마누카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1,700건 가까운 부정 청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정 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 조치됐습니다. 부정 청약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 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의 82.7%였으며 청약 통장과 입주자격 매매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16년 만에 가장 큰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판매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올해 3분기 누적 국내외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한 288만 6,760석 대를 판매한 가운데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위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판매량입니다. 특히 현대차 해외 판매가 243만 8,582대로 지난해보다 5.1% 줄어든 데 비해 국내 판매는 44만 8,181대로 16.3% 급감했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올해 들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평균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공판 상고심 처리 기간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5에서 2.6개월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6월 기준 평균 3.4개월로 증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미제 형사사건 역시 2024년 연말 기준 5,512건에서 지난해 연말 1,786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2,881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공소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26,961건 가운데 9,186건을 기각했습니다. 이 기간 기각률은 34.1%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가운데 2021년부터 2025년 평균 기각률 대비 약 38.7% 급증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을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소지 및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6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6: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8: DS 대성하우징.
9: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1: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공

0: 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점박이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심플리포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함께 나눌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도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카밀 아라고네스의 데이 바이 데이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마뉴의 주제 Ferris the Lord Jesus 크리스 라이스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버블 아이스님 반갑습니다.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빈센트님도 오늘도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하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2494번께서는 감사합니다. CBS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동준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신지의 찬양 함께 할게요.

신지가 부른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했습니다. 10월 4일 주일 아침 그대창가의 이명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창수님께서 신청하신 PK 장광우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평안한 주일 보내세요.

0: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들이 주일 아침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샬롬이 평화, 평안이란 뜻이죠.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 여러분 평안과 평안이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지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사실은 절대적으로 평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쟁과 재해와 가난과 질병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 한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나라를 받았을 때,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이어받았었을 때는 그 나라는 평안하지 않았어요. 앞에 할아버지인 르호보암 때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범해서 성전에 있는 보물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을 완전히 다 탈취해가서 국력이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인 아버지 아비야는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국력은 더 쇠약해졌어요. 그렇게 국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나라를 받은 거예요, 아사왕이. 여러분, 그러니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국력이 바닥일 때 아사왕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역대하 14장과 15장에 평안,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렇게 국력이 바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우상을 척결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국력이 바닥이 나면 국방력을 키우는 것, 외교력을 키우는 것으로 주로 나라를 세우려고 먼저 하죠. 근데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땅에 우상을 척결했어요. 오늘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온 거리와 문화 속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죠. 3절, 4절, 5절에 보면 주상들이 돌따위로 만든 반영구적인 우상 무리예요. 그것들이 거리거리마다 있는 거예요. 거리거리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시로 거기에 절하게 하는 것이죠. 아세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목신, 여신의 목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논밭 어기, 농사 짓는 곳마다 그것들이 있었어요. 태양상은 고대 근동사회의 태양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힘과 권력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방 제단과 산당이 지방 곳곳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성읍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길가와 들녘과 개인의 가정과 일터와 공공장소와 문화 전반에 우상이 가득했어요. 특별히 이 우상을 퍼뜨리는 중심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평안과 형통을 얻을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바로 이 우상을 없앴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14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앞에 있는 주상과 아사라상도 마찬가지 다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을 얻고자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상을 척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은 헛된 것, 없는 것이고 우리의 욕망의 투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지도 않는데 우리의 욕망을 신격화하는 투사체와 같은 것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변적인 것,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다가도 없다가도 할 수 있는 물질, 권력,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은요, 거기에 기초로 세운 기쁨은 작은 시련에도 무너지고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평화는 여러분 욕망을 채울 때가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욕망을 내려놓을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 하에 우리가 있을 때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상 숭배는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결코 우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사회로 만듭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성결이나 인격의 성숙에 관심이 없어요. 재물을 바치면 복을 내리는 구조밖에 없는 거예요. 욕망을 성취시키는 거죠. 대가성 거래예요. 그래서 뭐 우리 자체가 인격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사회가 밝아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복을 받는 거기에 기복주의와 이기주의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면 사회는 결국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타락을 동반하는 그런 사회로 전락하게 됐죠. 여러분, 공의가 무너진 사회, 정의가 무너진 사회,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평안이 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우상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의 보호막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평화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무너집니다.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은요, 꼭 욕망의 노예가 된 개인들로 가득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은요, 공의와 윤리가 무너진 사회여서 여러분 평안할 수 없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영적 빈곤 상태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국력보다도 먼저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이 나라 이민족이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은 샬롬이죠. 이 샬롬은 평안, 평화 이런 것이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어떤 평안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임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모든 사회 전반과 개인의 내면 가운데 임할 때 샬롬이 그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 평안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죄악된 습관, 특별히 우상을 척결하는 거예요. 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옛날 이 시대와 같이 주상과 아세라상과 태양상과 같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보고 절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우상을 다시 정의할 때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더 큰가? 내 아들, 딸이 주는 기쁨이 더 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더 큰가? 돈이 주는 기쁨이 더 큰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큰가? 내게 있는 어떤 힘, 취미생활, 여가생활이 더 큰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일 때문에,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긴장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것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안을 주지만 자녀는 웃음도 주지만 근심도 줘요. 돈은 우리들에게 미소 짓게 하지만 절망의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저에게 어떤 분들이 골프를 치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골프 칩니다. 근데 안 친 지 지금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골프 딱 3년 쳤어요. 친구 때문에 치게 됐어요. 3년 동안 친구가 저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냥 친구 만나고 필드를 걷고 식사하고 하는 그것이 좋아서 했는데 연습을 안 하니까 공이 안 맞더라고요. 어느 날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두 번째 홀에 너무 안 맞으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이걸 왜 하나? 기쁘려고 왔는데 짜증이 막 생기더라고요. 짜증이.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핑곗거리인 코로나가 와서 그 이후에 내려놓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저도 골프가 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거의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걸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힐링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하거나 그 기쁨이 하나님보다 더클때그 취미 생활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상의 척결은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아사왕의 개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우상을 두려워했던 할머니 마아가예요. 이 마아가가 우상을 숭배하게끔 하는 주역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를 단호하게 끊어내죠. 그때 평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었을 때 평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죄악된 습관과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가지는요, 주목해야 될또한 가지는 여러분, 우상을 척결함과 동시에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4절부터 6절에 찾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세번 반복돼요.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다라시라고 하는 건데 끈질기게 발자국을 밟으며 쫓아가다는 뜻이 찾았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두 번에 걸쳐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사가 평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평안을 주셨다,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과 헤어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한데 내 평안을 남한테 줄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평안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주노라라고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인 평안을 주님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교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불안하니까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치료, 막 여러 가지 일로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것도 평안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게, 평안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평안이 임했었을 때의 말씀이에요. 근데 9절부터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나 위기 때나
이 아사가 했었던 것은

동일하게 찾았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묻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았고, 그분에게 구했고, 위기가 왔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두 시기에 모두 다 평안과 위기에 있을 때에 모두 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구스,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 100만 명의 대군과 신무기인 병거 전차를 앞세워서 유다를 침공해요. 이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군사는 58만 명이에요. 구스는 지금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300대의 신무기인 병거, 유다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전차를 가지고 침공하죠. 이 절체절명인 위기 속에 오늘 성경 말씀 14장 11절에 여호와께 아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죠. 그것이 유명한 아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를 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 강한 자는 누구예요? 구스의 구스, 백만의 군대, 병거를 가지고 오는 약한 자는 누구예요? 그 백만의 군대에 비해서 58만밖에 되지 않은 약한 자예요. 약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강한 자를 이길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자체가 여러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솔직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 둘 사이에 주밖에 도울 사람이 없다, 도울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저 군대를 이길 수 없지만, 나보다 두 배 이상 되는 저 군대를 이길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샤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자녀가 어머니 품에 푹 기대어 안기는 것을, 완전히 몸에 힘을 다 빼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 완전히 기울여 눕히는 것. 하나님 이제 나는 저 강한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 전쟁은 유다와 구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스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가 구스 사람을, 구스의 군대를 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신 거죠. 성경의 많은 곳에 우리들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구수와 같은 나보다 더 큰 두 배,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불안하죠. 그 담대함은 평안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와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거예요. 내 편. 그분이 내 편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평안이 오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시편 56편 9절과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암송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암송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1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힘과 능력과 보호와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구스와 같은 사람 보면 마음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과 보호와 방패가 되셔서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 내 편의 다른 해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평안이 오고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시편 56편 9절에도 내가 아래는 날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나니, 거기도 저기도 사람의 문제죠.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사람 편 들지 말고 하나님 편을 드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시간부터 적용이에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수 있는 적용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전쟁과 재해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우리 내면 안에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는 첫 번째 침투 경로가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넣었더라. 자,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팔 생각을.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에베소서 6장 16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불화살이 뭐예요? 순간적으로 마귀가 쏘는 거예요. 어디다 쏘는 거예요? 생각에다 넣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생각에 뭐가 꽂힌다라고 표현했죠. 꽂힌다. 내 생각에 뭐가 꽂히고 내 마음에 뭐가 꽂히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누구의 거친 말이 마음에 꽂힌 생각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묵상하죠. 이 말의 뜻이 뭘까? 왜 나에게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묵상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견고한 진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진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에 들어왔었던 그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의심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심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형성해요. 그 견고한 진이 열매를 맺고 내 말과 행동으로 다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마귀의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생각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명확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단마귀가 불화살을 쏴서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에 뭐를 넣어주고 그 생각을 싹트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불어나게 하는 그것으로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 결국 사망이에요. 죄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분별해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머물지 말고 채널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육체의 메인 생각, 육체가 여러분을 사로잡은 생각, 사단마귀가 불화살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쏴서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이 가게 되고 남을 비방하게 만들고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추석 명절 때제 생각 안에 사단이 들어왔어요. 추석 명절 때제 생각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진을 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도 알잖아요. 생각이 한번 들어와서 그 육신의 메인 생각이 나를 막 사로잡으려고 안 좋은 생각들로 번져가고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관둘까? 어떻게 그냥 한번 해볼까?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 결국 싹이 나고 견고한 진이 생겨서 결국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으로 번져가죠. 이것이 사단이 주는 불화살이에요. 쏘는 거.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채널을 돌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세 번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이때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라고 분별하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바로 펼치고 지난 한 주간 세 번에 걸쳐서 깊게 묵상하고 밑줄 치고 단어를 문미하고 했었던 성경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들도 불안할 때, 염려가 있을 때, 걱정할 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뭔지 아세요?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여덟 번 나와요. 여덟 번. 의기소침해 있고 악한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었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위로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충고가 되고 평안이 있고 16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과 장애물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면 평안이 오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도 말씀의 능력도 내가 가야 할 길까지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이에요. 전 지난주에 세 번 정도 깊이 묵상하면서 읽었어요. 그 말씀이 내게 평안과 담대함과 용기와 위로를 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라디오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천영태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콩나물.
1: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2: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3: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5: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중간 유세 연설 현장에서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거대한 국가, 거대한 핵 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 오픈AI 직원이 회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로빈슨 전 오픈AI 안전 담당 직원은 디 애틀랜틱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AI 기술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신중하지 않다는 최근 다른 퇴사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로빈슨은 오픈 AI는 문제를 찾으면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며 이 방식은 주기적인 실패를 상정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강력해질수록 실패의 크기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경수 여사가 피격당한 순간을 연상시키는 영화 암살자들의 이른바 탄흔 티켓 논란에 대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몰지각한 상업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인간의 존엄마저 포기한 저급한 상업주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흉탄의 목숨을 잃은 그 참혹한 순간마저 굿즈의 소재가 돼야 하느냐며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절제, 돈이 돼도 팔지 않는 금도가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품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멈춰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 한반도는 그날의 약속에서 멀어졌다며 남북 대화는 끊겼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전보다 고도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다며 대결과 단절이 깊어질수록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우리 장병의 안전과 국민의 안보 불안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로 의사를 양성하는 향후 10년간 지방국립대병원의 기존 중증 전문인력 10명 중 약 3명이 65세 이상 연령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6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는 10년간의 중증 전문인력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1: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2: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

0: 이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내가 잠시 쉴 의자를 만나고 또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의자가 되어주는 것. 그렇게 사는 것도 행복 아닐까요? 오늘은 어떤 의자를 발견하셨을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의자가 되어주는 그런 주일이면 좋겠습니다.

이성균의 노래 내가 아는 한 사람의 사는 법,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랄랄라가 여러분의 의자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편히 앉아서 쉬어가시죠. 주일 백원경의 랄랄라는 찬양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찬양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0: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나

0: 비투이의 여행, 홍의사 카나님의 세계 두 곡 들었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주찬양 선교단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옹기장이 그 이름의 승리 듣고요. 오늘의 겨자씨 나눌게요.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

포근한 음악, 다정한 위로,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매일 오전 11시 5분 백원경의 랄랄라.

오늘의 겨자씨. 살아보니까 부족한 나를 끌어안고 위로해 줘야 잘 살아갈 기회를 갖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 스스로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너무 게을러서 많이 걷지도 않고 앉아만 있어서 미안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해서 큰 병을 키웠어. 미안해. 지금부터라도 잘할게. 좀 더 퍼지지만 말아줘. 암세포야. 내가 할 일이 있단다. 조금만 더 참아줘. 그렇게 대화하고 나면 이웃을 대하는 제 시선도 따뜻해져요. 안달복달하며 자기의 약점을 안 보이려고 안간힘 쓰는 것. 그것은 올바른 수행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며 용서를 청하는 용기. 그게 필요해요. 남뿐 아니라 나의 못난 부분이 나아지기까지 지켜보는 견딤의 영성. 그게 이 시대의 표상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오전 묵상의 시간, 오늘의 겨자씨. 이혜인 수녀의 인생의 열 가지 생각 가운데서 발췌해서 나눴습니다. 함께한 찬양은 강찬의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였어요. 찬송가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한스밴드의 찬양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성진이 부르는 세상 모든 풍파

안성진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한스밴드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였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주일에는 찬양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교회 찬양이에요. 환대의 노래.

다시 한번 같은 부분을 부를 텐데 전 이게 예배의 신비인 것 같아요. 예배 안에 이 두 가지 포스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있고 내가 안아야 하는 누군가가 이곳에 같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의 눈빛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다운로드 받으면 나도 누군가를 향해 그 눈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신비가 이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향해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앞에 부분을 부를 때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뒤를 부를 때는 옆에 분을 향해 그 눈빛을 반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함께 교회의 환대의 노래였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워시프로인과 강명식이 함께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KBS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올해 독감 유행이 지난해보다 일찍 시작되고 유행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환자 검체와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올해 독감 환자가 8월 말인 35주차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해보다 약 3주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A형으로 환자와 하수 검체 모두에서 검출량이 증가하고 유행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자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0: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한 해커들이 국내 주요 시중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상호금융까지 전방위로 노린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상당수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상호금융 등에서도 시중 은행과 유사한 해킹 시도가 확인됐습니다. 제1, 2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며칠 사이 광범위한 해킹 공격이 동시 다발로 이뤄진 것으로 공격 시도를 받은 금융회사는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금융당국 수장인 이어권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치매 사고 발생 금융사 최고 경영자를 소집해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월세 시장 현황 진단 및 안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6 서울 주거 포럼을 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매매시장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 체계, 장기 전세주택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포럼에는 주택 부동산 전문가와 민간 임대사업자, 언론계,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전월세 시장 안정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올해 들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평균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공판 상고심 처리 기간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5에서 2.6개월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6월 기준 평균 3.4개월로 증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미제 형사사건 역시 2024년 연말 기준 5,512건에서 지난해 연말 1,798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2,891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공소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26,961건 가운데 9,186건을 기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경상권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6: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 세느강변의 헌책방.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죠. 나그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르니까요.

실제로 이 서점 한켠에는 허름한 침대도 놓여 있고요. 작은 책상에 낡은 타자기까지 갖춰놓고 있답니다. 가난한 작가들을 위해서 집필실과 잠잘 공간을 기꺼이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죠. 무명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준 서점이 천사처럼 느껴졌을 텐데요. 10월 4일 오늘이 천사 데이랍니다. 오늘 하루 어쩌면 우리 곁에도 날개를 숨긴 천사가 우리 몰래 살짝 다녀갈지도 모를 일이죠.

엄씨 좋은 분이 돌려주셔서 찾았던 경험 등등. 아, 오늘은 천사데이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천사가 돼보는 것도 괜찮겠죠? 주일에 만나고 있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대학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잼잼님 함께 들으셨나요?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Love였고요. 그전 곡은 라이오넬 리치, 다이나 로스의 Endless Love, 또 로보의 I Love You to Want Me까지 세 곡을 전했습니다. 9861님, 가을이라 오랜만에 손편지를 씁니다. 저는 뭔가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글씨가 예쁘질 않아서요. 어릴 때부터 예쁘게 글씨 쓰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저는 공책에 글씨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랍을 정리하다가 학창시절 친구가 건넨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별것 아닌 내용인데도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는 순간 그때 교실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는데 신기하죠? 잘 쓴 글씨보다는 그때 함께 웃었던 시간이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때는 참 그리고 말랑말랑하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의 친구들, 선생님, 또 교실에서 글씨를 쓴 행위 등등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것들은 참 작지만 소중했던 거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주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웅이님이 청하셨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August.

두 분 함께 하고 계신 거죠. 에드 시런이 노래했습니다. 오늘은 듀엣 버전은 아니고요. 퍼펙트 전했고요. 또 웅이님, 테일러 스위프트의 곡이었어요. 아, 끝날 걸 알면서도 영원처럼 사랑했던 그해 여름의 이야기라는 어거스트였습니다. 이 곡은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나서 들으면 더 좋은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재수의 해피송 주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9976님이 선곡이 참 아름답습니다. 드라이브송 부탁해요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도로시님, 메간 트레이너 찰리 푸스입니다. 말빈 게인.

두아리파였습니다. 데뷔 앨범 수록곡이기도 하죠. New Rules. 그리고 메간 트레이너 찰리 푸스의 마빈 게이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0월 4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 가봅니다. 람보르 곱돌님 주디 갈랜드가 노래해요. Over the Rainbow.

로라 피지, Autumn Leaves였고요. 또 소중한 사람 가수팬님, 엘비스 프레슬리의 Anything That's Part of You였습니다. 해피송 1부 닫는데요. 옥스토바게님, 존 앤 반젤리스의 폴로네이스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제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규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장동혁의 정치는 북치고 고함치는 것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산적한 현안과 엄중한 민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습관성 장외 집회 증후군에라도 걸린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박수석 대변인은 윤석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은 아니라고 언급했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실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멈춰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 한반도는 그날의 약속에서 멀어졌다며 남북 대화는 끊겼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전보다 고도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다며 대결과 단절이 깊어질수록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우리 장병의 안전과

0: 국민의 안보 불안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경수 여사가 피격당한 순간을 연상시키는 영화 암살자들의 이른바 탄흔 티켓 논란에 대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몰지각한 상업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인간의 존엄마저 포기한 저급한 상업주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흉탄의 목숨을 잃은 그 참혹한 순간마저 굿즈의 소재가 돼야 하느냐며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절제, 돈이 돼도 팔지 않는 금도가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품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중간유세 연설 현장에서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거대한 국가, 거대한 핵 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 오픈 AI 직원이 회사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로빈슨 전 오픈 AI 안전 담당 직원은 디 애틀랜틱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AI 기술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신중하지 않다는 최근 다른 퇴사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경상권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2: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3: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용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2: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3: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4: 1시 5분입니다.

0: 8884번으로 신청하셨어요. 탐존스의 딜라일라.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곡들, 또 좋은 곡들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0662님 함께하고 계시죠? 채플 로안의 Good Luck Baby였고요. 또 영국의 뮤지션 헨리 무디의 You Are There For Me. 또 마찌의 곡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카밀라 카베오가 나오죠. Beautiful까지 세 곡이었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주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바쁜 한 주 동안 지쳤던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가을바람을 들이키면서 오롯이 혼자만의 휴식을 즐기기에도 좋은 날 아닐까 싶은데요. 올 10월은 다 잘 될 거라는 어느 노랫말처럼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기분 좋게 풀리는 선물 같은 한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팝의 위로는 저스틴 비버의 Everything Hallelujah입니다.

저스틴 비버의 Everything Hallelujah는 2024년 SNS를 통해 깜짝 공개한 싱글곡인데요. 신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믿음 안에서 얻는 삶의 안식과 평화를 노래하고요. 특히 저스틴 비버 자신이 겪은 여러 고난, 혼란 혹은 축복 속에서도 결국 모든 시간이 신의 은혜이자 찬양이라는 깊은 고백이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이 곡을 만들 때 아내와 아들 등 가정에서 느끼는 축복과 종교적 신앙심이 절정에 달했을 때여서 더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화려한 팝스타가 아닌 소박하고 편안한 상태의 기도문 같은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팝의 위로 저스틴 비버의 Everything Hallelujah입니다.

저스틴 비버였습니다. 진짜 성숙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Everything Hallelujah 팝의 위로로 전했습니다. 10월 4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이고요. 음악 이어집니다. 삼형제 그룹이죠. Before You Exit 노래하고요. 정말 꿈결 같은 곡 Clouds 함께 듣죠.

호시어였어요. Take me to church. 그리고 5517님, 오렌데이글의 You Say, 또 Before You Exit의 Cloud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7598님, 따뜻한 음악이 있어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해피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지미 폰타나예요. 영화 About Time에서도 흘렀던 곡이죠. 가족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웠던 그 영화. 끝없는 세계라는 뜻의 일, 몬도 함께 듣습니다.

독서 토박이님 앨리스 쿠퍼의 You and Me였고요. 노을 신사님 크리스 위의 Fool If You Think It's Over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이영희님 보이스 스택 헤어에 보이스 스택 헤어 담기고 저희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은 목표여야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을 수 있는 만큼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남겼습니다. 이어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를 전한 것에 대해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독감 유행이 지난해보다 일찍 시작되고 유행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환자 검체와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올해 독감 환자가 8월 말인 35주차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해보다 약 3주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A형으로 환자와 하수 검체 모두에서 검출량이 증가하고 유행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자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지난 3년 7개월간 접수된 사건 중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경우

0: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갑질 119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 씨를 통해 받은 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 82,617건 가운데 실제 부당해고로 인정된 것은 9.5%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접수 건수 중 처리된 사건 68,309건 가운데 판정이 난 사건은 34.1%, 화해한 사건 31.6%였습니다. 부패 공익신고자에 대한 위협이 빈번해지면서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접수된 신변보호 요청이 1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신고자 신변보호조치 요구 접수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지난해 93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08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으며 여기에는 긴급 신변보호조치 요구 11건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8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70-80년대 우리나라 가족계획 표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죠. 출산율이 뒷걸음질치는 이유, 경력 단절, 독박 육아,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현실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부모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7: 2시 5분입니다.
8: 송인찬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10월 4일 일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김건모의 어떤 기다림 3001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이 10월 4일 숫자로 적으면은 1004 천사죠. 자, 아침에 오늘 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10월 4일 오늘을 천사데이라고 부른대요. 2003년부터 시작된 날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정한 날이라고 하는데, 아, 사실 뭐 착하다, 이 착한 일, 요거의 기준은 또 뭘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조금만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 아이고 막 우리 뭐 착한 인찬이 아이고 막 착한 아이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나이를 점점 먹기 시작하니까 그 착하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되게 좀 모호해진 것 같죠. 착한 어른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왠지 조금 막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괜찮은 사람, 뭐 괜찮은 어른, 뭐 이런 느낌을 받아보자 싶기도 하죠. 저는 텐션이 꽤 괜찮은 사람. 이 방송은 듣다 보면 괜찮은 방송. 송인찬의 어떤가요? 이렇게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송인찬의 어떤가요? 주말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잠시 후 A면에서는 콩콩찬찬 노래 디깅으로 만나봅니다. 오늘도 송편님들이 보내주신 신청곡에 다른 노래들을 줄줄이 엮어봐서 아, 뭐 괜찮게 엮었네, 요 정도 소리를 듣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4: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3: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5: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3: 전
4: 이번에도
3: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핑클 Waiting for You, 디바 좋아하면 다 그래 마이바흐 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바로 콩콩찬찬 누리디깅 가보시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인찬에게 보낸 신청곡 솔찬희 이어봤습니다. 콩콩찬찬 노래 디깅. 자, 오늘도 송패원님들의 신청곡을 솔찬히 이어받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어달리기 하는 것만 봐도 빨리 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합. 이 바통 터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통을 넘겨받지 못하는 순간 실격이 돼서 그대로 탈락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어달리기의 핵심 중 하나가 이렇게 매끄럽게 잘 이어받는 바통이듯이 이 코너 송편님들의 신청곡에 매끄럽게 잘 이어붙여야 하는 게 또 저희의 몫입니다. 자, 오늘도 어떤 노래들로 송편님들과 함께 기차놀이를 할지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미리네님, 송디 처음 반가워요. 빅뱅의 하루하루 신청합니다. 내일이면은 다시 출근해야 해서 이렇게 또 그때 한숨을 크게 붙여주셨습니다. 자, 내일까지

까지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일 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우리 또 출근 하루 앞둔 직장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곡으로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빅뱅의 하루하루 그리고 내일 출근하는 PD의 선곡은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이고요. 거기에 이은 내일 송디도 출근하니까 거기에 이은 이 송디의 디긴 곡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빅뱅의 하루하루,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에 이은 저 송디의 디긴 곡은요,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 직전의 그 밤, 어쩌면 제일 아름다운 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세 곡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자, 다음 사연 가볼게요. 블랙 사파이어님. 송디, 저 가을 타요. 그것도 아주 많이. 박재정님 신곡 들려주시면 조금 덜 타고 가을을 즐겨볼게요. 꼭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일단 박재정 계절의 끝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9월 29일, 야, 일주일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근데 가을을 덜 탈 필요가 있을까요? 가을, 이 좋은 날씨, 이 감성 짙은 날씨, 그냥 아예 제대로 끝까지 한번 타보시죠. 박재정 계절의 끝에 이은 저 송디의 선택곡은요, 먼데이 퀴즈 가을 안부고요. 여기에 감성을 더할 PD의 선곡은 노래로 만나보시죠.

박재정 계절의 끝 먼데이 퀴즈 가을 한부에 이은 우리 PD의 선곡은요. 태희 사랑은 점점점 향기를 남기고 였습니다. 자, 이 세 곡 함께하면서 가을 짙게 타셨길 바라면서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콩콩찬찬은 돌아옵니다. 8346번님이 문자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가끔 좀 삶의 깨달음이나 좋은 글귀를 보고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관계의 균형,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되 마음대로 살지는 않는 것,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되 나의 판단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불친절하지 않는 것. 어느 책에서 필사했는지 기억이 가물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런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나같이 잘 생각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지는 트랙은요. 메이플피카님의 신청곡입니다. 제이레빗 요즘 너 말이야.

0: Ba?
1: Yeah.
0: 동동식마.
1: 야우.
2: 다 틀렸는데.
3: 나.
1: 아니야.
4: 성인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 나갈 시간입니다. 아까 8346번님께서 관계의 균형 얘기해 주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황가람 나는 반딧불.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0: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시중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 국민, 하나, BNK 부산은행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데 이어 금융권 상당수가 해킹 위협에 노출됐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혁 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1,700건 가까운 부정청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 조치됐습니다. 부정청약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 전입이 1,380건으로 전체의 82.7%였으며 청약 통장과 입주자격 매매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 16년 만에 가장 큰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판매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올해 3분기 누적 국내외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한 288만 6,763대를 판매한 가운데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위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판매량입니다. 특히 현대차 해외 판매가 243만 8,582대로 지난해보다 5.1% 줄어든 데 비해 국내 판매는 44만 8,181대로 16.3% 급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싱크홀 예방 집안 탐사

0: 지원 사업이 전국 수요의 절반에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반 탐사 지원 사업 예산은 50억 원으로 탐사 가능 규모는 5,000km 정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4도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노래는 이렇게 끝이
2: 나고 우린 그날을 다시 기약하네. 당신 곁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10월 4일 일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곡은요. 샵 잘됐어였습니다. 자, 또 한번 송편님들의 사연을 읽어볼게요. 잼잼님, 아이 샤워해주면서 보내요. 물이 뚝뚝 떨어져서 머리 말려달라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혼자 마무리하고 나왔네요. 아이고 고마워랑. 애기가 그래도 완전 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좀 어리긴 한데 완전 애기는 아닌 거죠. 이제 혼자 좀 머리 말릴 수 있는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 계속 혼자 말리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아이는 혼자 머리 말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 약간 이런 결말로 갈 것 같은 느낌. 시기 엄마님, 조카가 해병대 1334기로 이번 주 월요일 입대했습니다. 이번 주말 정식 입소 안 되고 손 들고 집에 올까 봐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입니다. 1334기 파이팅입니다. 아, 또 군대에 들어간 사연인데 해병대 뭐 다른 데보다 진짜 정말 힘든 군대죠. 1334기. 아, 해병대도 진짜 벌써 숫자가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그렇죠.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입소하고 나서 바로 그냥 군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군대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약간의 평가 아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와도 좀 걱정이 되긴 하죠. 또 다시 막 재입대해야 되고 막 이런 절차가 복잡하니까요. 아무튼 뭐 훈련 받는 동안 건강히 또 훈련 받길 바라고요. 1334기 저희 어떤가요도 파이팅! 응원 들어갑니다. 다음 트랙은요. 왕서방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URI의 UNI.

왕서방님의 신청곡 URI의 UNI, 박지윤의 소중한 사랑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여왕벌님, 봉디 가고 쏭띠 오신 건가요? 이 시간이 바빠져서 두어 달 만에 들어왔더니 생소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밝고 힘차고 편하네요. 자주 올게요. 모처럼 힐링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함께해요. 아, 저도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닉네임이 여왕벌인 만큼 또 기왕이면 일벌들도 이렇게 많이 많이 많이 데리고 와주세요. 약속입니다. 용석이님, 아, 세차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습니다. 러닝도 해야 되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못 일어나겠어요. 귀찮죠.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귀찮습니다. 이거 러닝도 또 귀찮고 세차도 귀찮고.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특급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침대에서 뒹굴뒹굴 계신 것 같으니까 그냥 자버립니다. 밀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그때 합니다. 정말 교육에는 최악의 행동이죠. 끝까지 밀어가지고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아 이제 진짜 해야 돼. 진짜 안 하면 안 돼. 할 때 하는 법. 괜찮죠? 쭈욱님. 트위드의 썬키스 신청합니다. 일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네요. 힘나게 신청곡 틀어주세요. 기다릴게요. 아, 요 트위드. 저는 너무 상큼하고 이 소녀미가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삼촌 미소가 지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 트위드는 유독 조금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쭈욱님의 신청곡 트위드의 썬키스 함께 하시죠.

네, 갈수록 연차 있는 걸그룹 세 곡 노래 함께 했습니다. 튜이드의 선키스였고요. 뉴진스의 Cool With You, 엔믹스의 Blue Valentine. 힘내라 해피맘님. 아, 내일은 뭘 할까요? 운동화 신고 안양천 걸어봐요. 아, 근데 날씨가 좋아요. 그리고 약간 아침, 저녁 좀 막 바람 많이 불 이 시기 말고 좀 해 떠 있을 때. 바람 살짝 선선하고 그때 외투 하나 딱 걸치고 걷기 지금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아마 이 좋은 날씨 제 생각에 2주 못 갈 거거든요. 지금 많이 걸어두시면서 단풍도 보고, 단풍이 아직 없죠 근데. 네, 아무튼 이 주변 환경과 풍경을 좀 보는 거를 저도 추천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김선화님은 아 금요일에 했던 그 보이는 라디오를 보셨나 봐요. 어? 송디 입고 있는 셔츠 우리 아들 거랑 똑같아요. 멋내기 좋아하는 아들이 속에 반팔 하나 입고 가볍게 셔츠 걸쳐야 멋지다며 샀거든요. 좀 뿌듯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사실 예쁘다고 하면 생각했지만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이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샀지만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일까? 했는데 우리 김선아님의 아드님께서 멋내기 좋아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 셔츠의 선택은 좋았던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김동률, 이소은이 함께 부른 기적, 조이 557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송영열과 이소은이 함께 부른 기적이었고요. 이승환, 강수지가 함께 부른 그들이 사랑하기까지였습니다. 늘 내 편인 남편님, 여기 천안인데요. 흥타령 개막식에 인순이 씨 오셔서 거위의 꿈을 부르셨습니다. 이야, 인순이 씨의 라이브를 직접 들으면, 아, 막 거위의 꿈 들으면 없던 꿈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그, 이 딱 마음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 네, 제가 이제 흥타령 좀 찾아봤는데 여기가 천안 종합운동장, 천안 삼거리공원 이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거든요. 근데 볼 게 많네요. 뭐 춤 경연대회도 있고 거리 댄스 퍼레이드, 드론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내일 휴일인데 아 뭔가 조금 어디 가고 싶은데 아직 어디 갈지 못 정했다. 가족끼리 뭐 하고 보낼지 못 정했다 하시는 우리 송편님들 계신다면 여기 천안 흥타령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절대 협찬 광고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뜨거운 아님의 신청곡 안예은의 문어의 꿈.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0: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2: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 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룩!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구워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네, 송인찬의 어떤가요?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끝곡 오늘도 샬롬님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도 샬롬님이 이 노래 들으면서 자신감 다시 채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스톤즈의 언젠가는. 저희는 내일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0: 널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0: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0: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0: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이억 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공격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권의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근 침해 위협 대응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를 열고 금융권 전체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긴급회의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수단체가 주연 배우 유해진 자택 앞에서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벨라도는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암살자들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제작진과 배우들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싱가포르 국제영화제에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으로 목소리 내는 데 동참하는 분이 많아 의견을 수렴해 원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휴에도 암살자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내일 충북 옥천군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성착취물 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 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했습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서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았고 수개월 추적 끝에 불법 영상물 유포자인 A씨를 특정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9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금강산 신선대 인근에서 70대 A씨가 4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헬기를 통해 속초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2도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5: CBS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기업의 부담, 한쪽만 감당하는 게 공정할까요?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변하면 기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있습니다.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에너지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기회 앞에서 괜히 마음이 먼저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나한텐 너무 과분해, 감당할 수 없어 하면서 선을 딱 긋고 뒷걸음질 치는 거죠. 근데 상처받기 싫어서 쳐둔 그 안전선이 때론 내 삶에 찾아올 수 있었던 근사한 일들을 막아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저 멀리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고 신발끈에 고첨해보는 용기,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가볍게 던져보는 뻔뻔함. 인생의 진짜 반전은 그 배짱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업타운걸 웨스트라이프입니다.

0: 웨스트라이프의 Uptown Girl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업타운 걸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참 신나고 당찬 곡이죠. 가사 이 주인공처럼 때로는 깊이 계산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지 않고 탁 던지는 그 배짱이 생각지도 못한 근사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 한구석에 에이 내가 어떻게 해 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믿져야 본전이다 이 마음으로 그 선을 슬쩍 넘어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혹시 알아요? 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배짱 가득 채워서 좋은 노래들로 함께 할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4: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3: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5: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3: 전
4: 이번에도
3: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마돈나의 뮤직, 왕청의 Everybody Have Fun Tonight, 5565님 청해 주셨고요. 무라일체님, 민트님이 또 보내주신 노래였어요. Level 42의 Lessons in Love였습니다. 풍금새님은 칼칼하게 김치찌개 끓여놓고 라이키팝 들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셨네요. 와 맛있겠다. 칼칼한 김치찌개. 또 이런 얼큰한 게 땡기는 계절이죠. 아, 맛있게 드세요. 핫종님, 오늘은 남편이랑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어요. 언제 들어도 상냥하고 기분 좋아지는 목소리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칭찬은 하디도 춤추게 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것밖에 없겠죠. CBS 뮤직 차트 63위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고요. 7738님 보내주셨습니다. John B. and Babyface의 Someone to Love.

두아리파의 Dance the Night, 송미영님 신청곡이었고요. Backstreet Boys의 Everybody, 그리고 블루의 One Love였어요. 주말이 좋은 거는 평소에 그 평일에 1시간 방송할 때와는 달리 2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긴 곡도 함께 들을 수 있단 건데요. 이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Wishbone Ash의 Everybody Needs a Friend.

Wishbone Ash의 Everybody Needs a Friend 이었습니다. 하유진의 Like It Pop 1부 끝곡 띄워드릴게요. 인기 차트 66위 셀린 디온의 Power of Love 듣고 뉴스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만나요. The

0: TBS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6: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5: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

0: 시청률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경향신문제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시중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하나, BNK부산은행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데 이어 금융권 상당수가 해킹 위협에 노출됐던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권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를 전한 것에 대해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공소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26,961건 가운데 9,186건을 기각했습니다. 이 기간 기각률은 34.1%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가운데 2021에서 2025년 평균 기각률 대비 약 38.7% 급증한 겁니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올해 들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평균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공판 상고심 처리 기간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5에서 2.6개월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6월 기준 평균 3.4개월로 증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미제 사건, 형사 사건 역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2,891건으로 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8도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3: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0: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박진의 Like Pop 주일 2부 열며 띄워드린 곡 Coldplay의 Viva La Vida CBS 뮤직 차트 18위에 오른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Like Pop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예,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도 열려 있습니다.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쇼리 실라!

The Verge의 Rhythm of the Night. 박종감님 신청곡이었고요. Barry White의 You'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그리고 도나 썸머의 On the Radio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9492님이 귀여운 사연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귀요미 푸들 까미가 제 가방에 들어가서 밖에 나가자고 해요. 귀엽죠? 라고. 아, 너무 귀엽다. 우리 갱얼쥐들은 또 주기적으로 데리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가방에 쏙 들어가가지고 나가자고 시위하나 봐요. 너무 귀엽다. 얼른 나갔다 오시죠. 우리 까미를 위해서. 고등어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청취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회원 가입하고 출첵합니다 하셨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이렇게 샤이 라이커님이셨다가 활동하시는 라이커님이 되신 분들 보면 너무 반갑고 아는 척 해주셔서 진짜 좋아요.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좋은 노래 많이 듣고 신나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Patrick Swayze의 She's Like the Wind, 겨울바다님 청해주신 곡이고요. 분덜리희님 보내주셨네요. Michael Oldfield의 Two Friends, 그리고 인기차트 25위, Richard Sanderson의 Reality입니다.

버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인기 차트 81위 곡이었고요. Fire Inc.의 Now Here Fast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8946님은 오늘도 라이키팝 들으면서 탄천 걷고 있어요 하셨네요. 또 운동할 때 라이키팝 들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산책 가볍게 하시면서도 좋고 헬스장에서 가끔 운동하려고 있는데 어울리는 곡 좀 띄워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라이키팝입니다. No, Does it, Don't Speak 함께 들어볼까요?

주말 2시간 동안 함께한 하유진의 Like Pop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저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하루 중에서 여러분이랑 수다 떨면서 노래 듣는 이 시간이 어찌나 어찌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셨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실비아님 보내주셨어요. 카멜의 Long Goodbyes 이 노래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10월 4일 주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연휴 한가운데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미국에선 또 하나의 숫자가 날아왔습니다. 30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

중간 선거의 격전지로 꼽히는 오하이오주를 찾아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를 150%, 200%, 많게는 300%까지 물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고 투자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투자를 확정한 게 아니라 사업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고요. 문제는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같은 한미 안보 현안까지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선거판에서 다시 강해지고 있는 관세 카드. 트럼프의 계산법이 우리에게는 어떤 청구서로 돌아오게 될까요? 주말엔 CBS 브래드의 오브리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우, 분위기 좋은 음악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또 뉴스 듣다가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

0: 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5: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4: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5: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6: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7: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8: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중하역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0: 아니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현장 뉴스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어제 뵙고 오늘 또 뵙네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0: 오늘 근데 청취자 게시판도 좀 조용해요. 많이들 어디 놀러 가셨나 본데 오늘 많이 보내주시면 또 제가 더 많이 소개해드린다는 점 한번 밝혀드리고요. 오늘 첫 소식도 트럼프 대통령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또 언급했다고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격전지 오하이오주 중간 유세 이 연설 현장에서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거대한 국가, 거대한 핵 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북한이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1: 네.
0: 그러면서 사람들이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핵미사일 112개, 이게 이제 김 위원장을 언급한 직후에 나온 발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가리킨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1: 네. 112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찔한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듯한 이런 발언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지난 7, 8월에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112개라고 한 거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제시한 112개라는 수치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인지 아니 발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이건 좀 불분명해요.
1: 네.
0: 근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북한의 핵 전력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수치를 잘못 언급한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북한 핵무기 수는 기관별 추정치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1: 네.
0: 돌이켜보면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지난 8월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보통은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본다.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이 범죄도 들어있는 숫자이기도 하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일인 지난해 1월 20일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이후에
1: 네.
0: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종종 사용해왔는데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 비핵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인식이 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대북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한편 트럼프 대통령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하셨듯이 관세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좀 대거 유치하고 있다
1: 네.
0: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공장 안 지으면 관세를 300%까지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오하이오주가 격전지거든요
1: 네.
0: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업들 외국 기업들 많이 유치해서 미국 발전시키고 있다 일자리 만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표심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다.
1: 네.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이게 대내용 발언이면은 뭐
0: 네.
1: 그냥 괜찮은데 이게 우리나라에 가해진 압박이면은 사실 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게 참 고민인 거잖아요.
0: 네.
1: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한 장면이 보도가 됐다고요.
0: 네, 오늘 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어제 김 위원장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면서 우리의 이런 활동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된 거예요. 우리의 견해와 노선에서 변화는 있을 수 없다. 강력한 억제력으로 위협들을 통제하고 우리의 국가 건설과 활동에 보다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한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번에 이 미사일 발사한 거 미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북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남측의 사과 또 대화 요구 여기에 대해서 무력 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이 극초음속 주장 미사일 한미 방어자선으로 충분히 탐지 요격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1: 네.
0: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파도식 비행궤도 방식을 적용했을 때 이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방식을 적용해서 적들이 1차 도약점 이후부터는 목표를 소실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탐지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방부가 언론 공지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 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아울러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다라고 꼬집으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1: 네, 최근 뭐 DNG 지뢰 폭발도 그렇고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남북 간 긴장 고조가 계속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0: 네.
1: 최근에 금융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주요 시중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가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에 당한 사건

0: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걸 주문했다고요.
1: 네, 신한 그리고 KB 국민 하나 BNK 부산은행에서 일부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0: 네.
1: 이게 끝이 아니었고요.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상호금융까지 전방위로 해킹 위험에 노출됐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0: 까지 다 털렸다는
1: 그러니까요.
0: 거잖아요. 금융권 전체의 방어선이 한꺼번에 뚫린 거 아닌가. 특히 AI를 이용한 신종 해킹이란 점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금융당국은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다고요.
1: 원래는 이제 연휴 끝나고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이어지다 보니까
0: 네.
1: 오늘 긴급 대응 회의를 연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금융감독원과 함께 각 금융권 CEO와 관계부처 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억 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사이버 침해 위협 대응을 위한 긴급 점검회를 열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들은 외부에 노출된 IT 자산과 서비스는 물론 인증, 접근 통제, 침해 활동 탐지 체계 등 보안 전반을 빈틈없이 점검해야 된다. 또 IP 공격 수법 등 이미 금융권에 공유된 위협 정보가 실제 탐지 체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필요한 보안 패치와 대응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는지를 재차, 3차 확인해달라 이런
0: 네.
1: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공유된 이 공격 정보와 사고 사례가 있음에도 필요한 점검과 대응을 소홀히 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라는 경고까지 했어요.
0: 네.
1: 여기다가 AI 공격에는 AI로 방어하는 보안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이게 이번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0: 그럼요.
1: 그리고
0: 네.
1: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이 해킹 앞으로 더 고도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 물론 이제 금융권에 경고됐지만은 우리 정부 금융당국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 AI 공격을 과거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을
1: 그러니까요.
0: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준비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1: 네.
0: 점검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금융권 해킹 사태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네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요.
1: 네, 국민의힘의 최보윤 수석 대변인 오늘 논평을 내고 국민의 금융 안전망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연쇄적으로 흔들린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형사사법체계 경랑 속에서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제 막 문을 연 중수청이 곧바로 수사에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0: 네.
1: 이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 안보수사국 국정원 군정보기관 등 대북 관련 정보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조사단 즉시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 네.
1: 그러니까 뭐 그동안 북한이 이제 암호화폐 가상자산 해킹했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0: 네.
1: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까지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0: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앞서 저희가 뭐 중대범죄수사청 인선 두고 지금 여권 내부 시끄럽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다시 이제 이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1: 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개혁에 대한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기자회견 이후에
0: 네.
1: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X에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아, 또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어서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덧붙였는데 역시 뭐 이 내용을 보면 해석이 따라올 수밖에
0: 네.
1: 없는데요.
0: 네.
1: 우리 조 앵커가 언급한 대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범여권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의 비판 이게 청와대의 추가 검증 또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번의 설명 또 인사청문 전국까지 와 있는데
0: 네.
1: 여전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0: 그쵸.
1: 이걸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X글 아니냐
0: 네.
1: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개혁의 본질을 환기하면서 나의 개혁 의지가 뭐 흔들리지 않고 있다
0: 네.
1: 똑같다 이걸 부각을 하면서요. 내부 공격 좀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약간 좀 시간을 좀 뒀었잖아요. 그런데도
1: 네.
0: 이제 계속 반발이 이어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직접 정면 돌파에 나선 모양새인데 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SNS 통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 또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 SNS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어제 숭례문 앞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장애 집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비판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오늘도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심 원내대표

0: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최근 X의 국정성과 홍보에 국민 동참을 당부하면서 좌하게라는 표현을 쓴 점 거론한 다음에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대통령의 좌매한 SNS 정치가 우려스럽다.
1: 네.
0: 그러니까 우매한인데 또 좌로 바꿔서
1: 이게 이제 우아하게가 이제 왼좌의 좌자가 또 좌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0: 예, 우매한이 아니고 좌매한 뭐 이렇게 또 오늘도 정원내 대표가 썼더라고요.
1: 네.
0: 이게 이제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실은 SNS 공간이 아닌 실제 국민의 삶 속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분간 SNS를 중단할 것을 권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올바른 민생경제정책을 함께 논의해달라 이런 촉구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1: 네, 이번에 이제 국회와 사법부 수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도 짚어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 이 의견서를 냈다고요.
0: 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을 전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렵다라고 한다. 이렇게 이 조 대법원장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여기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점을 들어서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 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 이런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또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두고 국회법 위반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1: 네.
0: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검증이 아니라 불러세워 망신 주겠다는 겁박정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핵심 의혹을 검증할 증인 한 명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데 국민이 따져 물어야 할 사람은 막아 세우고 민주당이 망신 주고 싶은 사람만 골라 세우겠다는 거냐 이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1: 지금 상황 봤을 땐 6일 대법원 국정감사 화요일이네요.
0: 화요일이에요.
1: 네, 화요일 국정감사 이날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네요.
0: 뜨거울 것 같고 또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으로 또 항의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지금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면서 이제 국민들 피해 우려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계속 해왔었는데
0: 네.
1: 실제로 올해 들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었다고요.
0: 네, 형사공판 상고심 처리 기간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월에서 2.6개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6월 기준 평균 3.4개월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사건 미제 역시 2024년 연말 기준 5,512건에서 지난해 연말 1,786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2,891건으로 증가를 했어요.
1: 네.
0: 특히 1년 이내 미제가 지난해 1,993건에서 올해 5,504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1: 4배 이상 늘어난
0: 그렇습니다.
1: 거네요.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네.
0: 그러니까 이 노태학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에 반년 넘게 14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법관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상황에서 형사 재판은 더 늦어지고 판결을 기다린 사람은 더 늘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결국 이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1: 네.
0: 반면에 조 대법원장은 재재청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헌법에 없는 건데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런 평행선
1: 네.
0: 결국 피해는 국민만 보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1: 그 피해는 결국 국민만 볼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수치가 지금 확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걸 보고서 좀 명분 싸움은 잠시 접어두고 양측 모두 좀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요.
0: 네. 3시간 동안 진행된 오늘 조사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경찰이 수사의 속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6.3 지방선거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진보당과 단일화 과정에서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 하면서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어요. 이후 우여곡절 끝에 진보당 측이 재경선을 받아들이면서 네. 김상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결정이 됐었죠. 그리고 선거 결과 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울산시당 측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김 시장이 여론조사 업체가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공표해서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네. 얘기하면서 경찰을 고발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뭐 이제 김 시장은 충분히 설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경찰청을 떠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또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이 돼 있는 걸로 네.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 조사에서는 이 얘기가 없었다는 걸로 지금 또 전해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SNS에 이 의혹을 거론하면서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 선동한 무책임한 분들은 정계 은퇴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확대 재생산한 특정 언론은 시민께 공식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결과 나올 때까지는 울산 문제 지역 정가도 그렇고 지역 언론도 그렇고 이 상황이 계속해서 많이 다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럼블피쉬의 먼지가 되어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유리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0: 말은 내란 아닙니다. 입니다.
1: 네, 내란 아닙니다. 아, 이것도 정치권을 매우 떠들썩하게 만든 말이죠.
0: 네, 9월 30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했었는데요. 정영진 MC가 김 의원의 최근 국회 질의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이 9월 2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질문을 했는데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 여부, 네. 6.25 전쟁 남친 북친 문제, 유경수 영부인 살해 등에 대해서 이거냐 저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 MC가 민주당 의원이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질문해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라고 네. 지적을 하면서 그럼 윤석열 내란이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태규 의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두환은 내란이에요 아니에요 하니까 내란 아닙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게 본인한테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본 건데 딱 잘라서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 네.
0: 이렇게 되면서 논란이 커졌고 10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란범을 두둔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결격 사유라는 얘기입니다.
1: 네, 전두환은 내란 아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면 대법원 판결을 이제 되돌린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김태규 의원이 사과를 하긴 했어요. 진위는 그렇지 않다. 오해를 초래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0: 네.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면 김태규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 얘기를 합니다. 창작이라는 허울 속에 있다. 이런 걸 문제를 삼았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과 전두환에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서 반면교사의 의미로 자신이 단정적으로 답변한 거다.
1: 반면교사요?
0: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겠느냐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1: 네.
0: 그러나 잘 살펴보면 김 의원이 어떤 진행자라든지 다른 출연자들의 추가 질문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내란 아니다. 내란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되풀이해서 했습니다.
1: 반면교사 질문이었으면 이렇게 네. 단정 지어서 계속 답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라고 하고 그다음에 추가 설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본인이 했던 얘기를 되풀이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김태규 의원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에선 창작의 자유 뒤에 숨고 5.18에 대해선 성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김 의원 말에 따르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법적 대응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그러면은 암살자들이 잘못했으니 나도 더 잘못하겠다. 이런 취지인 건지.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도 좀 맥락이라든지 앞뒤가 안 맞다고 봐야 되겠죠.
1: 네, 지금 해명도 이제 별로 이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신데 네. 김태규 의원을 두고 이제 의원직 제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징계가 좀 적정하다고 보세요?
0: 만약에 김태규 의원이 12.12라든지 12.3 사태는 내란이 맞다. 그게 내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뭐 글쎄 다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제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 발언이 단순 말실수로 도저히 볼 수 없거니와 그리고 김 의원이 또 저렇게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봐야 될 것이 이번에 사과 입장문인데
1: 네.
0: SNS에 안 올렸어요. 입장문을 그냥 언론으로만 배포를 했고 SNS에 네. 안 올릴 정도고 SNS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본인 행보의 올바름을 강변하는 그런 글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명에도 보면 5.18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12.12, 5.17이라든지 12.3 사태에 대해서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김 의원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1: 네.
0: 아니, 대법원 판결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근거가 있으면 부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판결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판결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태를 축소하는 게
1: 네.
0: 12.3 사태는 1심 선고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판결 부정 논리로 가게 되면은
1: 네.
0: 그러면은 오 2심 3심 안 나왔는데 이렇게 버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판결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1: 네.
0: 사실관계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판결이 미리 이루어졌던 12.12 같은 경우도 이게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국헌 문란이다.
1: 네.
0: 증거가 다 있는 것이고 12.3 사태는 온 국민이 TV로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극도의 헌정파괴 범죄를 뻔히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도 부정했다.
1: 네.
0: 이거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고 만에 하나 욱하는 심정으로 한 말이었다 치더라도
1: 네.
0: 그 정도의 말을 욱하면서 뱉을 정도다? 이러면 정치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밖에는 평가를 못하겠네요.
1: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는 김태규 의원이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0: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1: 네.
2: 요즘에 뭐 영화 암살자

0: 들 논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백래시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작품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이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태를 김태규 의원뿐만 아니라 많이 보여주고 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평소에도 이미 깔려 있었고 그게 네. 때는 이때다 싶어서 튀어나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김에 이 진영에서 내가 가장 돋보이게 해보고 싶다. 아. 네, 이런 언사들이 과거 역사 왜곡이라든지 음모론의 제기 이런 네. 걸로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 국민의힘 반응도 한번 짚어볼게요. 당내 일각에서는 이제 김태규 의원의 발언을 놓고 좀 당혹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지만 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0: 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불거져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했던 반응이 있죠.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데 당론은 아니다. 네. 그 우리 당 의견 아니야. 그런 얘기. 또 김태규 의원이 사과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좀 피해갈 것이 유력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당론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는 게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주류 인사들이 내란 아니다라거나 내란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이 아닌 것도 아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징계할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집단적인 성격도 없다고 보여지는 거고 앞으로 또 주목해야 될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2심 선고가 또 나올 거거든요. 네. 그때는 정리를 할 거냐. 사실심은 다 끝나는 건데 아마도 지금 또 이미 흐름이 그렇게 잡혀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 견제하는 투쟁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지금 분위기면 2심 선고 네. 나오더라도 그냥 이 분위기 그대로 갈 것이다. 입장 정리 안 하고 갈
0: 그렇습니다.
1: 것이다.
0: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국민들의 관심은 지난 정부가 아니라 현 정부로 옮겨왔고 그러면 민주당 정부를 견제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 거다. 아.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특히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승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은 해요.
1: 어떻게
0: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득 이런 걸 모아서 정권을 네. 다시 창출할 수도 있겠죠.
1: 네.
0: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정권 잡으면 정치 끝나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잘 깨달아야 될 게 그러니까 민주당 또 국민의힘 정부의 실정 때문에 정권을 잡은 것인데 근데 막상 정권을 잡으니까 또 타겟이 되잖아요.
1: 아.
0: 본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이 좋을 수도 있겠죠.
1: 네.
0: 근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반성 안 하고 반사이득으로 정권만 잡았을 때 그 정권이 잘 되겠느냐. 안 그래도 박근혜, 윤석열 정부 다 탄핵당하고 물러났는데 그런 전철을 안 밟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1: 네.
0: 자기 반성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제1야당 국민의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1: 네,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 아니다. 김태규 의원의 말의 맛은요?
0: 네, 이건 무슨 요리의 맛인지 모르겠어요.
1: 말의 정리를 못하셨어요?
0: 네, 부패해서 문드러진 음식이라 네. 맛을... 볼 수도 없습니다.
1: 김수민 평론가 최초로 맛의 정리를 못하신 맛. 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두 번째 말은요?
0: 네, 두 번째 말입니다. 좌하게 말입니다.
1: 네, 앞서도 저희가 살짝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좌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죠.
0: 네, 이 대통령이 10월 1일 X에 올린 글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한 유저가 이재명 정부 성과가 많다면서 글을 올렸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공유, 리트윗을 하면서 많이들 함께해 주세요. 좌하게 말입니다. 라는 멘트를 덧붙였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좌하다는 말이 사전에 나오는 단어긴 해요. 옛날 옛적부터 쓰던 단어인데 여기서의 좌자는 앉을 좌자입니다.
1: 아, 왼쪽 좌가 아니라
0: 네,
1: 앉을
0: 그리고
1: 좌.
0: 아는
1: 네.
0: 관아. 네. 관아에 앉아 일을 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한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는 있는 거죠.
1: 원래 의미는 그렇다는 거죠.
0: 네, 근데 네. 근데 대통령이 지지자들한테 함께 해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좌하다가 제가 좌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표현했으면
1: 네.
0: 벼슬아치가 관아에 출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1: 네.
0: 지지자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만 얘기한 건 아닌 거죠.
1: 네.
0: 그리고 이미 이 단어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 팬덤 커뮤니티 이런 데서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우아하다를 비틀어서 그러니까 우아하다의 우를 그냥 오른쪽 우라고 치고 왼쪽 좌로
1: 네.
0: 해서 좌우 개념을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뭐 풀어보자면 좌파 진보로서의 아름다움
1: 네.
0: 뭐 이런 뜻으로 좌하다라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 팬덤에서는 써왔습니다.
1: 예, 대통령이 하는 말에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서 쓰는 요 좌하다라는 표현을 갖고 오면서 지금 논란이 이렇게 일고 있는 건데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은 왜 좌하다는 말을 썼는지 그럼 이 단어는 부적절한 것인지 좀 짚어볼까요?
0: 네, 전 정치인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지자들이

0: 쓰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지지층과의 일체감이라든지 네. 또 지지자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한 말이기도 하고
1: 네.
0: 이따금 그런 말을 지지층 대상으로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는데 근데 다만 선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진보성을 강조한다거나
1: 네.
0: 그런 차원에서 쓴 말도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많이 한다
1: 네.
0: 이런 뜻을 강조를 한 건데 굳이 좌라는 이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는가.
1: 그러니까
0: 괜히 지지층만 챙기려는 거 아니냐. 자신이 좌측이라고 생각하는 쪽만 챙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1: 그쵸.
0: 좀 유발한 측면이 있고
1: 네.
0: 그리고 메시지 전략 차원에서 옳고 그름 다음의 문제죠. 전략 차원에서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언행과 충돌하고 있다. 예전부터 성남시장 시절부터 야당 대표 때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얘기하면 나는 실용주의자인데 진보보다는 중도 보수다. 나야말로 진정한 보수다.
1: 네.
0: 이런 얘기를 이 대통령이 많이 해왔고 특히 확장 전략을 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1: 네, 네,
0: 최근에도
1: 네.
0: 마찬가지고. 그래놓고 좌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1: 네.
0: 이게 그러면 애초에 했던 언행들은 다 뭐냐.
1: 아.
0: 이렇게 소용없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건가? 기회주의적인 건가?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1: 네.
0: 예전에 했던 그 언어 전략하고 충돌한다.
1: 아.
0: 굳이 뭐 다른 단어도 있을 것 같은데 좌하다라는 말을 쓴 것은 저는 메시지 전략상으로는 실패였다고 봐요.
1: 말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의 말이 충돌하다 보니까
0: 네.
1: 메시지 전략 차원에서 실패를 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좌하다 이 표현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SNS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많은 우려들이 나와요. 뭐 밤 늦게 글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글들을 올렸을 때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컸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SNS 포스팅을 많이 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X라는 매체 특성을 보면
1: 네.
0: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번 글을 올리고 나서 다른 글을 올려도 노출이 안 되고 사람들이 이미 많이 봤거나 화제가 된 글이 계속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X는 좀 시간의 흐름에 실려서 쭉쭉쭉 넘어가는 흐름이라서
1: 네네.
0: 글을 좀 자주 올린다고 해도
1: 휘발성이 좀 있다.
0: 네, 휘발성이 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X에 글을 더 많이 올리는 것 자체는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매체의 특징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글의 내용이라든지 깊이의 문제인데
1: 네.
0: 생각을 깊이 하고 하는 것이냐 이런 그 비판들이 나올 만한 포스팅들이 있었거든요.
1: 네.
0: 예전에 이스라엘 관련 동영상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비판하려고 했던 그 맥락하고 그 동영상이 실제로 찍혀졌던 일어났던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이
1: 네.
0: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혼자서 이걸 하는 것은 아무래도 또 사인도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정하다
1: 네.
0: 지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늦은 밤에 자주 글이 올라오는 게 이게 가끔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밤에 올라오면
1: 네.
0: 아 대통령이 좀 고심이 많은가 보다.
1: 고민이 많은가
0: 웬일이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 네.
0: 계속 밤에 올리면 요즘에 계속 잠을 못 주무시나? 아니면 뭐 때문에 왜 이러나 뭐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의문만 자꾸
1: 네.
0: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1: 네.
0: 그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을 참고했다는 말이 있어요.
1: 멕시코 대통령이요?
0: 네. 클라우디아 네. 셰인바움 대통령인데 오전 7시에 브리핑 생중계를 합니다. 근데 이건 또 차이가 있는 게
1: 네.
0: 낮에 하는 거하고 밤에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게 밤에 포스팅을 해버리면
1: 네.
0: 그 참모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응이 안 돼요.
1: 그렇죠.
0: 네, 차라리 아침에 실수를 해도 아침에 하면은 그날 하루 동안 이거를 보완하거나 수정을 하면 되는데
1: 네.
0: 밤에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미 다음날 아침에 크게 기사화돼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좀 참고했다고 보기엔 너무 다른 방식이다. 오히려 이걸 참고한 것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 네.
0: 민주당 TV를 아침부터 하는 게
1: 민지,
0: 이거랑 더
1: 네. 네,
0: 비슷해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 소통하는 거는 또 좋은 걸 수 있지만
0: 네.
1: 사실 대통령이 발언이 갖는 무게 뭐 외교, 안보, 뭐 경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0: 네.
1: 보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0: 네.
1: 말씀이신데 좀 그런 그래서 어떻게 좀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방식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0: 네. 저는 대통령이 때로는 좀 거친 표현이나 강도 높은 표현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걸 썼을 때 대통령 작심 발언 이렇게 무게가 딱 실려서 보도되기도 하는 거고 또 때로는 수다 떨듯이 막 이렇게 폭풍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1: 네.
0: 근데 그게 효과를 가지려면 평소에 완급 조절과 절제가 있어야 된다. 매사에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걸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겠고
1: 네,
0: 그냥
1: 네.
0: 말이 많다는 것만 사람들의 인상에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매체를 다양하게 사용할 필요도 있겠다.
1: 네.
0: 대통령도 사람인데 속에 쌓인 말이 너무 많아서 좀 털고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SNS에서 막 댓글 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뭐 음성 매체나 영상 매체를 날 잡아가지고 한 두세 시간 동안 지지자들하고 단체

0: 채팅방에서 실시간 대화를 한다든지 네. 물론 그것도 상당히 여러모로 참모들도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거를 아예 한번 기획적으로 마련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자주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네. 이걸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물밑이나 막구에서의 정치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자칫해서 잘못해서 SNS나 온라인으로 끄집어내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 얼마 전에 또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임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를 또 실수로 올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이런 실수도 하나? 이건 좀 그렇게 애교로 봐줄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네.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근 지적이 되는 건데 대통령의 SNS 포스팅도 국가 기록물로서 관리가 돼야 된다. 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한 방비가 안 돼 있다. 이 지적도 있는데 네. 이게 개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으로 관리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1: 국가 기록물로서 관리돼야 한다. 이거는 아직 정치권에서 막 그렇게 꽤 논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0: 네.
1: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
0: 그렇죠. 앞으로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네. 부분이고 그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이 조금씩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에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디지털 선진 정부로 한국 정부가 또 자임해왔잖아요. 아. 예, 대통령 포스팅에 대한 이 관리 체계도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좌하게 말입니다. 이 대통령의 SNS 이벤트 어떤 맛이었나요?
0: 네, 매니아들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런 음식을 근데 뭐 좀 대중 다수는 아직까지 싫어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세계 각국에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음식을 구내식당에 내놓은 듯한 맛입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이게 지지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만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그런 걸 또 여러 대중들이 다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정치인이 신경 써서 언어를 구사하고 메시지를 짤 필요가 있겠죠.
1: 네, 마지막 말은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말은 이분... 영어로 했겠죠. 근데 굳이 한국어로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십시오.
1: 네, 이거 트럼프 대통령 말인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인데 이게 이제 좀 맥락을 봐야 될 것이 미국 정부가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9월 30일 했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예, 한국 정부가 이걸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10월 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발표가 성급했던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하면서 그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대표도에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답변이죠.
1: 네.
0: 그러면서 그들이 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다. 그냥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취재진이 한국은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한다라고 재차 지적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곧 서명하지 않으면 내가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
1: 네.
0: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올린다는 건지는 그쵸. 명시되지 않았지만 네. 아마도 관세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1: 정말 관세 카드 하나 쥐고 동맹국을 졌다 폈다 하면서 네. 정말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 9월 30일 이제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한국은 한국 정부는 어쨌든 이거를 좀 부인하고 있잖아요. 신중히 그쵸. 접근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건지 네. 예, 뭐 실수한 발언인 건지 아니면 진짜 압박용인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를 실토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명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거다. 서명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1: 네, 그러네요.
0: 그럼 한국
1: 네.
0: 정부가 합의 안 해줬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셈이라고 봐야 되고 이거 잘 봐야 될 게 이제 지난해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한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1: 네.
0: 여기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쉽게 말해서 한국 정부가 한국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게 담보돼야 된다. 이게 조건으로 달려 있었던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 내역 중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우는 검토하고 협의하기로 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애초에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게 한국 투자 여부라든지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 네.
0: 미국 측 팩트시트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놓고 미국 정부가 한국이 대미 투자로 추진한 에너지 사업들 중 하나라고 발표를 해버린 건데 이건 아무리 좋게 봐도 이거 투자할 거지? 우리 착한 한국이 해줄 거지? 이렇게 몰아간 거에 불과한 거다.
1: 네.
0: 이거 그리고 이거는 팩트의 문제지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트닉 상무장관이 500억 달러 넘는 규모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
1: 네.
0: 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확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할 거지 이런 식으로 윽박지른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지금 타당한지 검토 단계에

0: 불가한데 네. 일단 저질러 놓고 이거 약속 위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정부는 그럼 어떻게 응해야 할까요?
1: 네, 지금 알래스카 이 가스 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이 알래스카에서 가까운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1: 하지만 이게 건설에 너무 많은 비용이 그쵸. 들어갈 수 있고
0: 네.
1: 금융 조달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또 청구서를 들이민 거거든요.
0: 네.
1: 관세 협상할 때도 쩔쩔매면서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했는데 또 청구서를 들이밀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를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액션이다. 여기서 밀리게 되면 계속 밀리는 거고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상대가 밀린다 싶으면 더 치고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0: 네.
1: 상대가 단호하게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도 살짝 깨갱한다. 이게 세계 여러 관계자들의
0: 네.
1: 증언입니다.
0: 네.
1: 그 점을 명심을 해야 될 거고요.
0: 네.
1: 근데 또 한편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럼 미국한테 우리가 뭘 줘야 될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쉽고도 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미 약속한 것 있잖아요.
0: 아.
1: 특히 알래스카 LNG 가스 전에
0: 네.
1: 텍사스의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미 하기로 한 거잖아요.
0: 네.
1: 이 부분을 빨리 서두르는 거. 예, 이렇게 함으로써
0: 네.
1: 미국한테 아 우리가 합의해놓고 일부러 시간 끌면서 결국에 대미 투자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미 합의된 것부터 신속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 전략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1: 그렇죠.
0: 합의한 건 합의한 대로 확실하게 우리 신뢰하는 모습을
1: 네.
0: 보여주면
1: 그렇죠.
0: 그런 걸 이제 보여주자.
1: 네.
0: 두 배로 올릴 것이라 전해라.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 무슨 맛이었나요?
1: 네. 울며 먹는 겨자의 맛이었다.
0: 울며 먹는 겨자.
1: 네, 그러나 네. 우리는 울지도 않고 먹는 것도 거부를 하고
0: 네.
1: 먹기로 한 것부터 요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먹기로 한 것부터 요리를 해야 된다.
1: 네.
0: 오늘 맛볼 노래는요?
1: 트럼프 대통령이 두 배로 올린다고 전해라 라고
0: 네.
1: 말했다는 걸 들으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못 간다고 전해라.
0: 못 한다고 전해라
1: 네.
0: 그러면.
1: 네. 제 촉 말라 전해라.
0: 아.
1: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0: 네.
1: 이해란의 백세 인생 준비해왔습니다.
0: 네. 이해란의 백세 인생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에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1: 장기연 채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7: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8: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9: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1: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1: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1: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노래는 크러쉬의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그 이해란의 100세 인생 들으시면서 천생연문님께서 100세까지 주말엔 CBS 기자님 오래오래 해주세요 해주셨네요. 100세까지 하면은 앞으로 몇십 년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지금 저녁에 치러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행복한 맘님이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9개로 종합 3위를 했다고 하네요. 스포츠 대회에서 메달은 무시할 수 없지만 참가 선수 792명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참가 선수들 덕분에 스트레스도 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또 축구 금메달 선수들 군면제 관련한 발언 관련해서 좀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의견들 주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이제 병역 이제 혜택 받는 것과 관련해서 또 국회에서도 또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써누님은 입법부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사법부뿐이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면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다. 선출된 권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법부를 하급기관으로 취급하는데 수평관계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용과 신청구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갑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0: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4: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과학놀이 했어.
5: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일의 희망이 되는 곳. 여유로운 출퇴근길. 푸른 대청호와 스타트업의 활기가 공존하는 도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선물하는 도시. 청춘의 내일이 더 빛나는 대전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살수록 매력적인 대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0: 한국 뉴스 조금 다르게 들어봅니다. 조금 다른 리스닝 케일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케일린 추석 잘 보내셨어요?
1: 네, 저는 잘 보냈고요. 또 공교롭게도 또 이번 주말도 네. 어제가 이제 개천절이었고 또 내일 또 하루 공휴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안 그래도 4617번 쓰시는 분도 내일 대체 휴일이라 그나마 여유로운 주말, 토요일 같은 일요일 너무 좋네요. 맞아요. 토요일 같은 일요일. 하지만 그쵸. 전 내일 출근합니다.
1: 죄송합니다.
0: 네. 아니에요. 네. 어쨌든 네. 열심히 일해야죠. 네. 아이, 첫 번째 그럼요. 뉴스는 프랑스예요. 그 고등학생들이 전국 단위 폭력 시위를 벌었다고요.
1: 네. 9월 29일 현지 시간 프랑스 전역에서요.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0: 어느 정도 규모였어요?
1: 네.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약 3,700개 고교 가운데 400여 곳이 시위나 수업 방해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0: 네. 아, 근데 어느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진 건가요? 네,
1: 일단 북부 항구 도시 릴에서는요. 학생들이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버스 정류장이랑 광고판을 파손을 했고요. 경찰의 보도블록이랑 병을 던지기도 했고요.
0: 네.
1: 서부 낭트에서는 쓰레기통 수십 개를 쌓아서 학교 진입로 자체를 봉쇄했어요.
0: 네.
1: 이 밖에도 뭐 마르세유, 보르도, 리옹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0: 아니, 이거 단순 집회가 아니라 상당히 네. 격렬했네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1: 일단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건데요. 교사가 부족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많고 낡은 학교 시설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0: 네.
1: 시위에 참여한 16세 학생 빅투아르는 우리 같은 변두리 지역 아이들은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버려지고 방치됐다. 20대 네. 학생들 말 되게 무겁게 다가오는데 이 변두리 지역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역별 교육 격차 문제도 있는 건가요?
1: 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파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시설과 교육 여건의 격차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또 다른 학생 파딜라는요. 학교에 바퀴벌레와 쥐가 돌아다니고 있고 조립식 교실은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더워서 공부할 수가 없다라고 호소를 했어요.
0: 바퀴벌레와 쥐가 돌아다니면 진짜 공부하기 어렵죠.
1: 그렇죠.

0: 근데 프랑스 하면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 쥐랑 바퀴벌레가 다닐 정도로 방역 또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1: 좀 충격적이죠, 그렇죠? 네. 학생들의 요구는 과밀 학급 해소, 교사 증원, 뭐 결원 교사의 신속한 충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같은 교육 지원 인력 확충 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0: 네.
1: 한편 일부 학생들은 요건 조금 웃기기도 하지만 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자는 시간보다 수업 기간이 더 길다라는 피켓까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0: 정부 반응은 어때요?
1: 에드와르 제프레 교육부 장관은요. 이번 폭력 사태를 말로 표현한 어려운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날 하루 440명이 체포됐고요. 경찰 등 치안 인력도 최소 48명이 다쳤다고 해요.
0: 아니 근데 이거 학생 시위 여기에 체포 인원이 400명이 넘는다고 하니 되게 격렬한가 봐요.
1: 네, 맞아요.
0: 네, 이거 단순히 교육 문제라고 넘어가기도 어려워 보여요.
1: 네, 정치적 배경도 있어요. 아. 대선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네.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총리의 예산안에 반발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고요.
0: 네.
1: 교사들도 일부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위와 교사들의 불만이 맞물리면서 네. 교육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된 거죠.
0: 결국엔 사회 전반의 좀 구조적인 문제 뭐 이런 갈등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좀 터져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사실 이런 격렬한 충돌보다는 실제 학교 환경을 좀 바꾸는 방향,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0: 두 번째 뉴스. 이거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여객기 안에서 일반 승객이 비행기를 구했다고요?
1: 맞습니다. 9월 30일 현지 시간 AP통신 뭐 로이터, CNN 등이 일제히 보도한 사건인데요.
0: 네.
1: 두바이발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가요. 이스라엘 텔 아비브로 향하던 중에 기내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0: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오만 국적의 부기장이요. 인도 국적 기장인 스밋 마차르를 흉기로 공격을 했어요.
0: 부기장이요?
1: 네. 그래서 항공기는 30초도 안 되는 사이에 무려 4,200m 넘게 급강하를 했고요.
0: 네.
1: 탑승객은 174명이었어요.
0: 아니, 승객들 공포감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1: 근데 저 같았으면 기절 했을 것 같아요.
0: 4,200m를 급가가 있다고 하면 네. 너무 진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1: 공포스럽죠. 네.
0: 근데 왜 부기장이 기장을 공격한 거예요?
1: 네, 29세의 오만 국적자 하맘 알함마미로 신원이 알려진 부기장은요. UAE로 인도돼서 현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0: 네.
1: 알함마미는 이스라엘에서 여객기를 추락시키고자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AE 수사당국은요. 이번 사건을 테러 시도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동기,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요.
0: 승객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1: 네, 승객 탈리 마네스가요. 어린 딸과 함께 화장실로 가고 있었다고 해요.
0: 네.
1: 그런데 조종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승무원에게 알렸습니다.
0: 네. 네,
1: 조종실 문이 열렸고 그 순간 안에서 기장이 피투성이인 채 부기장과 몸싸움하는 걸 목격하게 됐고요.
0: 네.
1: 기장을 찌르고 있다라고 외쳤고 어머. 그 소리를 들은 주변 승객들이 즉각 반응을 한 거죠.
0: 아니, 승객 이 화장실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1: 그러니까요.
0: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비행 중엔 조종실 문이 잠겨 있지 않나요?
1: 맞습니다. 꼭 잠겨 있죠.
0: 네.
1: 납치 방지를 위해서 사실 비행 중에는 조종실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런데 부상당한 기장이 가까스로 문을 열었고
0: 네.
1: 그 순간 승객들이 개입할 수 있게 된 거죠.
0: 그래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 이스라엘인 배관공인 네. 야니브 하윤이 다른 승객들과 함께 조종실에 들어가서
0: 어머.
1: 부기장을 제압 앞에서 밖으로 끌어냈고요.
0: 네.
1: 그리고 다시 조종실로 들어가서 조종관을 잡고 뒤로 당겨서 급강하던 기체의 기수를 올렸다고 합니다.
0: 아니 이 배관공 야니브 하윤?
1: 네.
0: 이 사람은 조종을 어떻게 한 거죠?
1: 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데
0: 네.
1: 나중에 인터뷰에서 하윤은
0: 네.
1: 에어 크래시 인베스티게이션 일 봤어요. 정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0: 네.
1: 한국에서는 항공사고 수사대로 알려진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본 기억을 떠올려서 조종관을 당긴 거라고 해요.
0: 와, 이거 정말 천운이네요.
1: 천운이죠.
0: 네, 이거 TV 다큐에서 본 장면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된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또 치과 의사 쇼타 무사이프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0: 네.
1: 다른 승객들과 함께 부기장을 제압했고 또 헤드폰 케이블 등을 이용해서 결박을 한 뒤에
0: 네.
1: 크게 다친 기장에게 응급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제압 과정에서는 여러 승객

0: 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1: 이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0: 다행히 승객 가운데 비번 조종사 두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1: 진짜 다행이네요.
0: 네, 그래서 네. 이들이 조종을 넘겨받아서 기체를 안정시켰고 사우디아라비아 타부크 공항에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탑승객 174명이 전원이 생존을 했고요.
1: 정말 다행,

0: 사람과 무사히프를 비롯해 사건 해결에 기여한 승객들은 이스라엘 대통령의 민간 영웅 훈장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부상당한 기장 마차르는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1: 네. 앙빵님, 무고한 희생이 생길 뻔했네요. 근데 맞아요. 진짜 이 여기에 탄 승객들, 뭐 TV에서 본 지식, 뭐 용기, 뭐 그 화장실 가는 타이밍도 그렇고, 그쵸. 뭐 마침 타고 있던 비번 조종사, 그 조종사도 없었으면 또 그것도 어쩔 뻔했어요.
0: 그러니까
1: 정말 하나라도 빠졌다면 결과 달라질 수도 있겠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뉴스는 대만 얘기인데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가 결국 병역 판정 기준까지 바꿔놨다고요.
0: 그렇습니다. 네, 대만 국방부가요 병역 신체 등급 기준을 대폭 강화 하는 개정안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1: 어느 정도 규모의 이 개정인가요?
0: 네, 전체 193개, 그러니까 193개의 항목 중에서 180개를 조정하는 대규모 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1: 거의 다 갈아엎는 수준 아닌가요?
0: 그렇죠. 뭐 거의 네. 뭐 한 98% 정도 갈아엎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대만은 징병제 국가라서 남성은 현역병이나 대체복무 형태로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1: 근데 이렇게 이제 거의 대규모로 개정을 하는 상황인데 기존 기준이랑 달라지는 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0: 일단 신장 기준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1: 키요?
0: 네. 네. 기존에는 키가 154cm 이하이거나 196cm 이상이면 신장 기준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개정 후에는 상한선이 없어져서
1: 키가 아무리 커도 가야 되는 거네요.
0: 맞아요. 네. 아무리 키가 커도 키만으로는 면제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1: 그럼 키 작은 기준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0: 조금 달라져요. 면제 신장 하한선이 154cm에서 144cm로 내려갑니다. 현역 복무가 가능한 신장 기준도 네. 기존 158cm 이상에서 150cm 이상으로 낮아지고요.
1: 네.
0: 145에서 149cm는 대체 복무 대상이 됩니다. 물론 키가 150cm를 넘는다고 다른 질환이나 장애가 관계없이 무조건 현역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1: 네.
0: 신장 기준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의미죠.
1: 근데 그 네. 이런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 BMI 기준도 바뀐다고요.
0: 맞습니다. 기존에는 BMI가 35를 넘으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앞으로는 45를 초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키 170cm 남성으로 계산을 한다면
1: 네.
0: 기존에는 약 101kg 정도면 면제 대상이었는데
1: 네.
0: 앞으로는 약 130kg을 넘어야 하는 셈입니다. 고혈압 기준도 강화돼서요.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심장 비대증이나 폐동맥 고혈압 같은 장기 손상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게 돼요.
1: 그러니까 이게 키도 그렇고 뭐 몸무게도 그렇고 웬만한 이런 신체 조건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은 아예 막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0: 네.
1: 왜 이렇게 기준을 크게 손보게 된 건가요?
0: 최근 잇따라 적발된 연예인 병역 비리가 큰 계기가 됐어요.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배우 왕대륙은요.
1: 네.
0: 브로커에게 360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 의료 자료를 이용해서
1: 네.
0: 병역을 피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2월에 체포됐습니다.
1: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들 병역 비리 문제가 참 많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
0: 네, 네.
1: 보도도 됐었고 했었는데 1억 5천만 원이면 금액이 크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확대되면서 배우 천보린도 같은 해 10월에 체포됐고요. 다른 연예인들도 잇따라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
1: 그러니까 이 대만 문제가 남일 같지 않은 게 우리나라랑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특히 유명인이 돈을 써서 병역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은 공정성 논란으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1: 네.
0: 이번 사건들이 결국 병역 판정 기준 전반을 다시 손보는 계기가 된 셈이죠.
1: 이제 몇몇 유명인의 병역 비리인데 이 대만 청년 전체가 적용받는 제도가 바뀌면서 대만 여론은 어떨지도 그것도 궁금하네요.
0: 그러게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일본 날씨 얘기인데 도쿄에서는 한 달 넘게 비가 내렸다고요?
0: 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요. 도쿄에서는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37일 연속으로 도심에 비가 내렸습니다.
1: 네.
0: 188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최장 기록이라고 해요.
1: 37일 연속이요?
0: 네, 네.
1: 아니, 근데 한 달 넘게 매일 비가 왔다는 거예요?
0: 네, 근데 이게 계속해서

0: 비가 왔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넘게 매일 비가 한 번씩은 관측됐다는 아. 그런 얘기예요. 네. 기존 최장 기록은 2019년에 33일 연속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을 장마 전선이 정체된 데다가요. 태풍과 기압골까지 잇따라 영향을 주면서 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사실 우리도 이제 며칠 비 연속으로 오면은 뭐 꿉꿉하고 네. 집도 뭐 옷이나 이런 것도 다 눅눅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른바 기상병도 화제가 됐어요.
1: 기상병이요.
0: 네. 네. 공식적인 병명은 아니죠. 그런데 아. 날씨와 기압 변화에 따라서 네. 두통이나 어지럼증, 피로감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1: 이거는 그러면은 아, 오늘 비 와서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우울해. 아, 오늘 좀 처진다. 뭐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질병 같은 거예요?
0: 근데 뭐 단순히 그냥 기분 탓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해요. 의사들은 기압이나 기온 변화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한 의원에도 최근 한 달 동안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잇따라 찾아왔다고 해요.
1: 실제 환자들 얘기도 있어요?
0: 네. 가와사키시의 한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은요. 한 달 전부터 비가 오면 두통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네. 비가 한 달 넘게 이어졌으니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에게는 참 꽤 힘든 시간이었겠죠?
1: 근데 비가 오면은 사실 이제 식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농산물 뭐 수확도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래서 네. 일본 농림수산성 전망에 따르면 10월 배추와 양상추, 피망 가격은 최근 5년 10월 평균보다 30% 이상 비쌀 것으로 예상됐어요.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 가지, 토마토도 평균보다 10에서 30%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또 전망됐고요.
1: 그러면은 이 37일 연속 비가 온 영향이 우리 몸의 건강도 문제고 밥상 물가까지 이어지고 그런 거네요.
0: 맞습니다.
1: 전반적인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거네요.
0: 네, 그래서 네. 약간 마음이 울적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뉴스가 네. 오늘의 영어 표현하고 아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1: 어떤 표현인 건가요?
0: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바로 under the weather라는 표현을 골랐는데요.
1: Under the weather 어떤 네. 뜻이에요?
0: 일단 직역을 하면 네. under니까 어디 어디 아래 네. 날씨 아래 이런 의미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요거는요 몸이 조금 안 좋거나 컨디션이 별로다라는 뜻이에요. 네. 딱 감기에 걸렸다. 아니라 약간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평소에 컨디션이 좀 아니라서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일 때 네. 약간 뭔가 올 것 같은 느낌일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제 막 감기 시즌, 독감 시즌이 맞아요.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1: 이것도 그럼 어원이 있나요?
0: 사실 뭐 정확한 유래가 있다 뭐 이런 건 없고요. 네. 원래 항해와 관련된 표현에서 나왔다는 그러한 설이 있기는 있어요. 네. 이 선원들이 폭풍을 피해서 갑판 아래로 내려가 쉬어서 생겼다. 예. 웨더 진짜 피해서 아래로 내려갔다. 뭐 이래서 생겼다라는 그런 설이 있긴 한데 네. 이게 뭐 확실히 입증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Under the weather. 이거 네. 어떻게 쓰면 되나요?
0: 보통은 feel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여요. Feel, 그래서 네. I feel under the weather. 뭐 간단하게는 그렇게 쓰면 나 좀 몸이 안 좋아라는 말이고요. 네. 나 좀 몸이 안 좋아. 좀을 넣고 싶으면 I'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1: little을 좀 넣어야 되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뭐 회사 미팅 있는데 좀 빠져야 될 것 같다. 그럴 때 I'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 Can we reschedule? 우리 스케줄 다시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약간 아프긴 한데 네.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쓸 수 있겠죠.
1: 네. 저 약속 좀 미루고 싶은
0: 그쵸?
1: 날 이럴
0: 맞아요.
1: 때 네. 제가 MBTI I여가지고 이런 상황이 좀 많은데 이럴 때 I'm feeling a little under the weather 이러면 되겠네요.
0: 방금 되게 네. 원어민 같았어요. 잘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다른 리스닝의 케일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바나나 라마의 I heard a rumor 듣고 음악 코너 이어갈게요.

0: 음악의 이름으로 당신을 희미넴의 음악이당 이미윤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0: 네.
1: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월 2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이 클래식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 이제 많이 가는데 뭐 모차르트 뭐 생가 이런 데도 가시고
0: 네.
1: 여기에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이 돈 많이 들였어요. 18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7억 8천만 원 정도 공사비 들여서 네. 1년여 동안 공사를 했고요. 이게 400여 년 된 건물 세 채를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건물이 옛날에 사냥꾼 이 쓰던 집, 뭐 마차 보관소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고요.
0: 네.
1: 참고로 헬브른 궁전이 근처인데 헬브른 궁전에 물의 정원 분수가 운영되는 기간에 맞춰서 여름 시즌 위주로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0: 네.
1: 올해는 11월 1일까지 문을 연다고 하니까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0: 11월 1일까지만 하는 거예요?
1: 네.
0: 네.
1: 그리고 한 4달 정도 쉰 다음에 내년 3월 20일에 다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네. 근사하네요. 예전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되게 고전미도 있고
1: 네.
0: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네. 이게 오스트리아가 워낙에 또 풍광이 좋은 나라고 잘츠부르크 하면은 또 대표적인 관광도시이기도 한데
0: 네.

0: 가신 김에 보기에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영화 소품, 의상, 뭐 극장, 포스터, 음반 등등 해서 약 450점 정도 전시물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이를테면은 영화 속에서 이 폰트랩 대령 이분이 불었었던 호루라기 그리고 마리아가 입었었던 오스트리아 전통 겨울 의상 그리고 폰트랩 가족의 7남매 중에서 막내 역배우가 입었었던 드레스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시물이 있고요. 또 영화 속에 이 유리 정자 등장하는데 네. 정원 가운데 이 뭐 건물이죠. 요게 또 실물 크기로 재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가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뭐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은 360도 영사 시스템 그리고 서라운드 음향 재생 같은 거 통해서 실제 영화 장면에 들어간 듯한 효과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안에서 도레미하고 또 16 going on 17 이런 거를 함께 불러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1: 어우 재밌겠네요. 네. 사운드 오브 뮤직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떤 영화인가요?
0: 아마 인류의 영화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음악 영화 뮤지컬 영화일 네. 것 같고요. 1965년 미국 작품이에요.
1: 네.
0: 제작자 또 감독 로버트 와이즈라는 분인데 이분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공동연출자이기도 했고요. 각본 맡았었던 어니스트 리먼 같은 경우에는 왕관화라는 또 다른 명작이죠. 이 네. 각본가로도 유명합니다. 배경은 1938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예요.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말괄량이 견습수녀 마리아가 있습니다. 주인공이죠. 원장수녀님이 권유를 해서 해군 명문가 집안이죠. 폰트랩 가문의 가정교사로 가게 됩니다.
1: 네.
0: 이 폰트랩 이 대령이죠. 군대식으로 7남매를 교육을 시켜요.
1: 네.
0: 정말 어린애들인데 뭐 점호 같은 거 예, 도열해서 점호하고 뭐 경례하고 이러는데
1: 네.
0: 그것 때문에 바짝 얼어있고 항상 굳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7남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노래를 직접 가르치면서 교감을 시도를 하고
1: 네.
0: 아이들의 마음의 문도 어느새 활짝 열리고 심지어 그 딱딱하던 폰트랩 대령까지
1: 네.
0: 이 마리아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지만 이 너무 많이 열게 되죠. 그래서 서로 이, 네. 이 핑크빛 분위기가 싹 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화들짝 놀라서 수녀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한편 이 폰트랩 가정에는 독일 나치 이 38년이잖아요.
1: 네.
0: 그림자가 또 닥쳐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66년에 아카데미 10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요. 작품상, 감독상 등 5개 트로피를 거머쥔 작품.
1: 아.
0: 그리고 1966년 11월에는 장기 흥행을 네. 이어가면서 당대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제치고 역대 흥행 1위에 오른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1: 아, 이 당시 쟁쟁한 영화들이 많았네요.
0: 맞아요.
1: 네, 사운드 트랙도 진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0: 맞아요. 이게 정말 장면마다 명곡들이 네. 넘쳐 흐르는 그런 영화. 뭐 지금으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은 뭐 비긴 어게인, 뭐 라라랜드, 원스 이런 거에 거의 원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도 라디오에서 네. 많이 흘러나오고 뭐 연말에 무슨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 음악 하면은 항상 넘버 10 안에 꼽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네. 명절 때 되면 어디선가 이 사운드 뮤직 하고 있어요.
1: 네네.
0: 이번 명절에도 하더라고요.
1: 네.
0: 이 원작이 이 음악을 만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인데 20세기 중반 1940년대 정말 환상의 작사 작곡 콤비라고 할 수 있는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입니다.
1: 네.
0: 리처드 로저스라는 작곡가 그리고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라고 하는 작사가가 정말 많은 히트를 이 당시에 만들었는데 특히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많이 만들었어요.
1: 네.
0: 역시 이 사운드 오브 뮤직도 원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원작이고요. 도레미 또 16 going on 17 에델바이스 My Favorite Things, The Sound of Music 이런 거의 모든 수록곡들이 정말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을 했고요.
1: 네.
0: 사운드트랙 앨범 요거 발매되자마자 불과 2주 만에 반달 만에 50만 장이 넘게 팔려나갑니다.
1: 당시에요.
0: 당시에 네. 대단한 기록이고 빌보드 앨범 차트 톱10 그러니까 10위권 안쪽에 이 앨범이 무려 109주간 머무릅니다.
1: 109주요?
0: 109주. 그러니까
1: 2년 넘게
0: 2년 이상을 네. 계속해서 머무른 그런 사운드 트랙 역사상 최장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1: 지금도 그럼 이 기록이 안 깨진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와.
0: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2천만 장 이상 이 앨범이 팔렸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1: 네.
0: 당연히 영화도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아마 재개

0: 공까지 합치면 극장으로 이 영화가 총 연인원입니다. 여러 번본 분들까지 포함해서 2억 8천만 명을 극장으로 끌어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1: 네. 첫 곡은 뭐 들어볼까? 너무 기대되는데요.
0: 네, 너무 많은 명곡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추리기도 힘든데 정말 그이 장면만큼은 다른 장면은 유쾌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장면은 정말 가슴이 짠해지는 장면입니다. 에델바이스라는 곡 준비했고요. 영화에서는 이제 아이들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폰트랩 대령이 마치 그 폰트랩 대령까지도 사실은 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조용히 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칠남매 중에 맏딸인 리즐도 함께 이 화물을 맞추면서 부르는 그런 장면에 실려 있고요. 또 영화 후반부에서 이게 또 결정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 스포일러가 될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 여기에서 또한번 불리는 그런 명곡이고요. 이 워낙에 뭐 가사도 좀 소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민요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작사 작곡 파트너죠. 로저스 해머스타인이 합작해서 만든 당시로서 신곡이었었고요.
1: 그래요?
0: 네.
1: 아, 저도 몰랐어요.
0: 네, 이거 민요 같은 거 아닙니다. 전래 동요 아닙니다. 네. 새로 만든 곡이에요.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이게 좀더 뒷얘기가 슬픈 게이 해머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당시에 위암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이제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안 상태에서 만든 그런 곡이고 실제로 이듬해 별세를 하게 되고요. 하필 이 곡의 마지막 가사가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쓴 마지막 단어가 forever예요. 나의 조국을 축복해 주렴 영원히 이 영원히라는 단어가 이제 마지막이 되고요. 이 에델바이스는 영화 배경이 된 곳이죠.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주로 자라는 작고 예쁜 꽃의 이름입니다. 독일어로 에델 고귀한 그리고 바이스 흰색 이걸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귀하고 흰 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에서는 이게 시대적으로 나치가 침입을 하면서 풍전등화에 놓인 오스트리아의 이 힘없는 조국을 상징한 힘없지만 아름다운 조국을 상징하기도 해서 굉장히 좀 눈물을 자르는 곡이기도 하고 이 에델바이스 꽃은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동전 유로화에 새겨져 있기도 한 아주 상징적인 꽃입니다.
1: 네. 그러면 여기서 사운드 오브 뮤직의 사운드 트랙 중 하나죠. 에델바이스 듣고 올게요.

0: 너무 좋네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정말 다시 생각해도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게
1: 네.
0: 정말 히어로인 줄 알았는데
1: 그렇죠.
0: 곡이었다니. 근데 정말 이 작사 작곡 파트너 로저스 햄스타인 요그 파트너십이 굉장히 훌륭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그렇죠. 그냥
0: 네.
1: 좋은 곡을 만드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스스로 세계관을 설정해서 나는 지금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나치의 침입을 받고 있다. 이런, 그리고 이건 오스트리아 민요다라고 이제 혼자 그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죠?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런 곡을 만들어냈다는 게
0: 그니까요.
1: 어떻게 보면 진정한 천재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0: 네.
1: 듭니다.
0: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영화의 주인공인 폰트랩 가족은 실제
1: 네,
0: 인물들이라고요.
1: 폰트랩 가족 실제 인물들입니다. 뮤지컬 영화로 각색이 됐지만 이게 실제로 마리아 폰트랩, 이 마리아 극중 마리아죠. 그말 관량이 수녀 역할이죠. 이분이 쓴 1949년 회고록에 기반해서 이 뮤지컬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잘츠부르크에서 개관한 이 박물관 개관식에 이 폰트랩 가문 실제 손녀가 왔습니다. 엘리자베트 폰트랩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축하해주러 왔어요.
0: 네.
1: 이 영화에 보면은 7남매 있는데 그중에 딱 가운데죠. 넷째 쿠르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분의 딸이래요. 이분의 딸. 근데
0: 네.
1: 이제 엘리자베트 이 손녀분의 말씀에 따르면 사실 본인의 부친의 실제 이름은 베르너였다. 이렇게 바로잡기도 했고요.
0: 네.
1: 또 실제로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7남매를 전체를 돌보거나 병을 앓고 있던 딸한 명의 가정교사로 왔었고
0: 네.
1: 이 영화가 1938년이 배경인데
0: 네.
1: 영화보다 무려 11년 일찍 그러니까 1927년에 결혼했다. 이렇게 좀 바로잡기도 했고요. 영화에서는 중요한 게또 냉정한 아버지로 나오는 이 폰트랩 대령. 실제로는 되게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대요.
0: 네.
1: 그래서 아이들 선물을 막 손수 만들기도 했었고 바이올린 켜면서 가족음악회를 이끌었던 아주 다정한 부친이었다
0: 네.
1: 얘기를 하고요. 다만 이 아이들 소집하는 호루라기 있는데 호루라기는 진짜 그래서 이 호루라기는 박물관에도 이번에 전시가 됩니다.
0: 네. 두 번째로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마리아가 아이들 7남매한테 이 노래 기본이 되는 개 이름 가르치는
0: 네.
1: 명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삽입된 곡이고요. 이게 하필 7남매예요.
0: 네.
1: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시에 딱 맞춰져 있는 거죠.
0: 네.
1: 이 도레미라는 곡 준비했고요. 이 음마다 발음이 같은 다른 영어 단어를 이제 연상시켜서 붙여서 외우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는데
0: 네.
1: 역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의 이분의 작사 능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0: 이것도 놀랍네요.
1: 이것도 대단히 놀랍죠.
0: 네.
1: 이 보면은 이 도레미파 솔라시를 영어 단어랑 이렇게 대응시키는 그런 가사도 굉장히 절묘하고
0: 네.
1: 이그 가사들이 또 자기들이 줄마다 어떤 운율이 맞게 그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작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도레미파 솔라시 이 개명 이거
0: 네.
1: 자체는 참고로 11세기에 생겼습니다. 서기 11세기 이탈리아 수도사죠.
0: 네.
1: 귀도 나레초라는 분이 이 만들었는데 세례자 요한 찬가라는 이 노래가 있었어요. 그 가사에 모든 행의 첫 음이 레, 미, 파, 솔라, 티 이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0: 네.
1: 원래 첫 음, 도는 도가 아니라 우트라는 거였었는데 이게 17세기 이탈리아에서 도로 바뀌게 돼서
0: 네.
1: 지금의 도레미파 솔라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요. 아마 영화에서 이 부분만 딱 떼어놔서 이렇게 편집해 놓은 너튜브 영상 같은 것도 제가 봤는데 정말 명장면이에요. 너무나 잘 만들어진 장면. 미라벨 정원, 알프스 언덕 누비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새로 개관한 박물관에도 이 실물
0: 네.
1: 크기로 재현되어 있는 이 유리 정자 여기서 싱얼롱을 할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도레미 듣고 올게요.

0: 네, 도레미 듣고 왔습니다. 오늘 지금 충격의 연속인데 이 노래 사실 어릴 때 우리나라 가사로도 이제
1: 맞아요.
0: 번안이 돼서
1: 뭐 돈은
0: 교과서에도 맞아요.
1: 맞아요.
0: 교과서에도 실리고 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저는 이게 당연히 구전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이것도 이렇게 작사 작곡을 새로 한 거라고 하니까

0: 이 작곡가 굉장히 천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죠. 심지어 네. 작곡 작사.
0: 그러니까요.
1: 다들 정말 잘 맞추는 분들인 네. 것 같아요.
0: 네. 막 오늘 이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영화를 또 다시 사실 이 영화 제가 세네 번은 본 것 같거든요.
1: 많이 보셨네요.
0: 네. 네. 아니 뭐 매번 명절 때마다 뭐 그렇죠. 연휴 때마다 이렇게 TV에서 해줬으니까 또 재밌잖아요.
1: 맞아요.
0: 또 음악도 좋고 그래서 많이 봤었는데 또 보고 싶다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어떤 곡을 좀 들어볼까요?
1: 이 영화 속에서 어느 날 밤 천둥 번개가 칩니다. 이렇게 되니까 칠남매가 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이 마리아 자기들이 좋아하는 마리아의 침실로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이들을 달래주면서 이렇게 또 불러주는 노래예요. 노랫말이 참 아름다운데 빗방울 맺힌 장미꽃, 따뜻한 털장갑, 썰매의 방울, 또 눈송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 아무리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도 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면 좀 덜 아파진다. 견뎌낼 수 있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0: 네.
1: 2019년에 팝스타죠.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 선율을 테마로 해서 세븐 링스라는 곡 만들어서 이 재해석된 곡마저도 빌보드 3주간 1위를 했었던 그런 곡이고요.
0: 네.
1: 이 재즈 거장이죠. 존 콜트레인이 또 영화 나오기 전에 이미 뮤지컬이 나온 뒤에 1960년이죠. 이 곡 자체를 14분이 넘는 이 재즈 연주곡으로 재해석하기도 해서 이래저래 정말 클래식이 된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0: 네.
1: 현재까지도 아주 다양한 장르의 다채로운 형태로 재해석이 되는 영화사의 명곡이고 또 음악 역사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y Favorite Things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0: 네. My Favorite Things 끝곡으로 들으면서 힘이 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희윤 음악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오늘 주말의 CBS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cake.

0: CBS
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 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3: 마누카 꿀.
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3: 뉴질랜드.
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3: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3: 콤비타 마누카 꿀.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뜰 안에 사는 개라도 좋으니 라는 제목으로 이미리 목사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영훈입니다.
1: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각기 다 다를 텐데요. 오늘 모실 분은 돈을 벌기 위해 찾아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2: 네.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개라도 좋으니까 저

0: 개처럼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1: 야, 그 뭐 너무 강렬한 고백인데 너무 기대되는 간증입니다.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새꿈 교회 목회하고 계신 이민희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2: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네요.
3: 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2: 제주도 좋죠.
3: 아, 지금 네, 안에 있으면 너무 좋은 날씨예요.
2: 아, 그래요? 네네. 밖엔 역시 덥고.
3: 너무 덥습니다.
2: 네. 아니,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저 또 아까 같이 오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네. 또 우리 새롭게 해서 추셨던 김병렬 목사님도 네. 함께 오셨어요.
3: 네, 맞습니다.
2: 어떻게 같이 사역을 하셨었나요?
3: 아, 제가 제주도에 가기 전에 네. 그 김병렬 목사님 신무하시는 다드림 교회에서 네. 같이 사역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도 여전히 저희 새꿈교회하고 또 네. 다드림교회 같이 동역하면서 그렇게 네. 네,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 응원차 와. 오늘 와주셨어요.
2: 우리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2: 어떻게 또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역의 길로 이끄셨고 또 아까 오프닝에 소개했지만 돈 벌러 간 곳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셨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인터뷰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의 이별이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기억이었나 봐요.
3: 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2009년쯤 네.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네. 돌아가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25살이었는데 네, 조금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었죠.
2: 아버님 지병이 있으셨나요?
3: 아, 네. 저희 아버지가 그때 뇌경색을 좀 오랫동안 사실 앓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일상생활을 못하실 정도는 아니었지만 네, 네. 그래도 이제 뇌경색이라는 병을 어쨌든 계속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인자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던 때가 1월달 한참 제일 추운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눈이 막 많이 왔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동파가 됐었어요. 수도가.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에서 이제 그 수도 동파된 걸 해결하시느라고 네. 계속 안팎으로 이제 뛰어다니셨는데 아마 그때 이제 온도차가 계속 심하게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 뇌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네네. 뇌출혈로 그게 이제 이어졌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어머니랑 식사를 하시고 잠깐 이렇게 계시다가 그냥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 수술을 하면 100% 사망이시고 예후가 좋아도 식물인간 그러니까 뇌사 상태가 될 거다 하셨고 지금 승합제를 계속 써서 혈압을 올리고 있지만 이것도 지금 계속 약물을 늘리는데도 혈압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소생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주변에 아버지를 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빨리 불러서 인사를 하도록 하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그리고 네. 떠나셨군요.
3: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랫동안 술을 드셔서 알코올 중독 상태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 여러 가지 아빠로 인한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어서 저희 어머니한테는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뭐 두 말할 것 없는 너무 좋은 아버지셨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 말을 하지 않고 저랑 단둘이 춘천 여행을 가가지고 네, 저희 경찰에 신고될 뻔한 적도 있고 실종신고가 될 뻔한 적도 있고 그만큼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고 네, 애지중지하는 딸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의 빈자리가 저한테는 네, 많이 컸던 것 같아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저희 집 경제적 파탄을 맞기 1년 전에 저한테 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었어요. 그 교회에 찬양 인도할 간사가 좀 필요한데 너 와서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제가 신앙도 없고 교회가 워낙 멀기도 했고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이제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겠다 해서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저의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 지금 길바닥에 나앉았고 오갈 데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0: 날 아침에 그 교회 간사님이 사임 의사를 목사님께 밝히셨다는 거예요.
1: 그날 아침에.
0: 그날 아침에. 그래서 우리 지금 간사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너 와서 간사로 사역해보지 않을래? 너도 어쨌든 살아야 하잖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사실 가장 상식적인 대답은 아, 네, 당연히 해야죠. 이게 이제 맞는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제 발로 다시 교회에 들어가고 그 저의 삶을 바꿔야 되는 그 안으로 제가 다시 들어간다는 게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싫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루만 고민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과의 이별의 잔을 나누고
2: 뭐가 이렇게 미련이 많았어요 세상에. 아니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미련이 많았어요. 이게 그렇게 달콤했어요 이렇게.
0: 아쉽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전화드려서 하겠습니다 알겠다. 하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게 됐죠.
2: 뭐 이렇게 개처럼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0: 그날도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요 철야 예배였던 것 같아요. 기도회. 너무 많은 예배들 속에서 그날도 그냥 여전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동안 저의 삶을 쭉 이렇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그날 굉장히 기억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렇게 됐지만 지금까지 저를 너무나 세심하게 너무나 아주 섬세한 타이밍으로 저를 지금까지 쭉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기억이 되면서 너무 망나니 같이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도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뭐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않았고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결국에 이 자리에 다시 저를 불러서 예배드리게도 하시고 다시 살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망나니같이 살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했던 시간이 그러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저의 생명이시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이제 저는 아빠도 없고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보호자이신데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이제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람이 자기 개를 돌보는 것도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뜰 안에 개처럼이라도 좋으니까 저를 그렇게 개처럼이라도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 밤이었죠.
2: 교양이면 애완견으로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개처럼 해달라고 그래서
1: 본인이 막 하나님 죄송한 게 너무
2: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 너무나 하찮은 존재로 보이니까 그건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냥 개처럼 여기 있어서라도 그냥 품어만 주세요.
0: 제가 그냥 너무나 더럽더라도 그냥 목줄이라도 묶어서 밥이나 한 번씩 잘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1: 진짜 그 우리 뭐 탕자 비유하는데 다시 돌아온 탕자가 그냥 아들 말고 종이라도 맞아요. 그런 마음이네 진짜.
0: 네 맞습니다.
2: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오셨으니까 제주도에 살고 계신데 원래 뭐 제주도에 연고가 있으셔서 간 거예요?
0: 아니요. 저 제주도에 전혀 연고가 없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주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행으로 좀 가기도 했었고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역이 좀 힘들 때마다 조금 마음이 지칠 때마다 이제 가서 좀 쉬다 보면 아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시진 않았겠지 하는 위로를 얻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사역을 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 언젠가는 제주도에 가서 한번 사역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자연을 보고 또 낯선 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거리낌 없는 어떤 나눔의 그런 형태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결국 이제 작년 9월쯤에 제주도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2: 무작정 간 거 아니에요?
0: 무작정 갔습니다. 아무래도
2: 그럼 사실 말 그대로 개척이네요. 그렇죠?

0: 인생의 개척이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또 사역으로서도 개척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막상 이제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될지 이제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1: 네.
0: 제주도 사실 굉장히 넓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맞아요. 네.
0: 예, 굉장히 넓은데 서귀포 쪽이나 제주시나
1: 네.
0: 그럼 뭐 어떻게 침뱉어서 톡 튕기는 데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나요?
1: 제가 작년 4월부터 제주도를 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교회를
0: 네.
1: 어디
0: 네, 네.
1: 어디에 교회 를 세우고 개척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너무나 단순했어요.
0: 네.
1: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게 맞지 않나?
0: 네네.
1: 그냥 다른 생각이 없고.
2: 네네. 근데 교회가 없는 곳은 또 사람도 없잖아요. 또
0: 교회가 없는 곳은 교회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1: 이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0: 네. 아 그럼요. 없는 이유가 있는 거지.
1: 그냥 단순히 네. 그 많고 많은 교회들 틈바구니로 네. 가지 말고
0: 네.
1: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지
0: 네.
1: 않나?
0: 네.
1: 하는 생각을 해서 정말 교회가 별로 없는
0: 네.
1: 곳에 교회를 네.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0: 사람도 없죠.
1: 정말 없어요. 저희는 정말 인적이 드물고 8시만 지나면 동네에
0: 잠깐만.
1: 걸어 다니시는
0: 아, 등도 없어요.
3: 진짜요?
1: 제가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0: 네. 좀 저렴하게 얻었겠네요.
1: 그거 저기 또 비싸더라고요.
0: 아, 그거 또 비싸요?
1: 네.
0: 아, 그래요?
1: 희한하다. 저희 교회가 네. 해안도로변에 있어요. 서귀포
0: 예, 예.
1: 그 대정읍 하몰이라는 마을에 있는데
0: 예. 거기가 유명한 데가 뭐 있어요?
1: 저희
0: 성산 일춘봉 있는 그쪽?
1: 아니요, 전혀 반대편에.
0: 네, 어디요? 어디쪽에?
2: 그냥 지명이 진짜 네.
0: 일단 처음 들어봐.
2: 들었는데 처음 들어봐.
1: 아, 그러시구나.
0: 예, 예, 예.
1: 그 마라도 가파도 있는
3: 아~
1: 그쪽이 최남단 해안
0: 제일 끝에.
1: 네. 저희가 그
0: 관광객들도 안 오는
1: 이상하게 저희 그 앞에만 피해 가더라고요.
0: 아~
1: 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있고
0: 네.
1: 해안도로 바로 이렇게 접하고 있어서
0: 아, 들어와야 되는군요. 네,
1: 네, 바로 앞에 바닷가가
0: 네, 네.
1: 그런 곳에 있는데 그 지역을 막 4개월간 돌아다니면서 아니 도대체 어디를 교회를 해야 할까 그 부동산에 가서 교회 자리를 좀 알아보러 왔다 그러면 안 주세요 자리를.
3: 왜요?
1: 교회 시끄럽고 사람들 많이
0: 같은 주민들이나 이렇게 주민 싫어하죠.
1: 네, 싫어하죠.
3: 아,
0: 같은 건물 사용하는 분들도 싫어하고
1: 네, 네.
0: 입주자들도 싫어하고.
1: 맞아요. 그래서 건물을 그러니까 공간을 내주시지 않고 또 조금 이제 관광지 안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0: 예.
1: 그 상인회 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관광지니까.
0: 네.
1: 그래서 교회 자리를 못 얻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그날도 그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앞에 임대 이렇게 아침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나왔던 그 자리가.
0: 네.
1: 그래서 막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리를 좀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보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0: 네.
1: 오후에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가면서 아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좀 움직이실 때가 되었나 보다
0: 네.
1: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카페 이름이 아난이라는
0: 아난.
1: 이름이에요. 네, 히브리어로 구름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0: 아난티도 관련인 그런 건가요?
1: 아니요,
0: 없습니다.
1: 네.
0: 아니, 이름이 아난티 이렇게.
1: 네, 그 구름이라는 뜻의 아난.
2: 히브리어로 아난.
0: 아난.
1: 네, 맞아요.
0: 아, 이름이 예쁘네요.
1: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처럼 제가 그날 그 자리를 보러 가면서 아, 하나님의 구름이 이제 움직이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이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날 그 자리를 보고 이제 그곳을 계약하게 됐죠.
0: 근데 제가 이제 그 잘 몰라서 제가 보통 아는 교회 개척이라 하면 보통 이제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영훈 씨네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인이 이제 성도가 좀 늘고 하니 우리 집이 아닌 어디 작은 데로
2: 알아보자.
0: 빌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이제 개척이 되는 걸로 알고
1: 네.
0: 있는데 그 교인은 그 목사님 혼자 그냥 딱 계약해 놓고 어떻게 누구랑 시작을 하나요? 첫 예배를 누구랑 드려야 되나요?
1: 그러니까
0: 예.
1: 이 지점이 네. 제가 이제 몰라서 용감했다.
0: 아,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장소도 이 가정이 모이니까
3: 그러네요.
0: 이 가정들이 오기 쉬운 데를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근데
3: 네네.
0: 여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봉이 김선달처럼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 그냥 여기 찍은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누가 오냐 이거죠 이제 여기.
1: 그래서
2: 어머니랑 같이 내려가신 것도 아니.
1: 맞아요. 저 혼자 갔어요.
2: 그러니까
0: 혼자 예배 드렸으면
1: 4개월은 혼자 예배 드렸어요.
0: 와.
1: 네, 제가 정말 그 몰라서 용감했는데
0: 네네네.
1: 저는 그렇게 이렇게 탁 찍어놓고 제가

0: 아, 네. 여기 교회 딱 하고 문 열면
1: 사람들이 막 와.
0: 사람들이 막 올 줄 알고.
1: 아, 할렐루야 하면서 막.
0: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꿈꿨던 사역은 네. 아,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 네. 여행 온 청년들 네. 막 모여서 같이 막 찬양하고
1: 저절로 올 줄 알았어요?
0: 네, 막 같이
1: 아, 무슨 이마트야? 막 저절로
0: 네, 막 여기, 여기가 교회래 막 이러면서
2: 정말 찾아와가지고
3: 또 갚아도 마라도 가는 분들 코스가 돼가지고 들렸다.

0: 이제 그 카페를 열고 나서
1: 아.
0: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저희 카페 여기가 네. 카페고 우리가 그냥 들어가도 돼 하는 예, 예. 공간으로 인식하시다 그렇죠. 보니까 뭐 동네 그 어촌 계장님들
1: 예, 예.
0: 가장 자주 오시는 분들이 저희 아. 어촌 계장님들이시고 네 뭐 해녀 할머니들
1: 네, 네.
0: 그다음에 동네 빵집 사장님 어. 뭐 그 게임방 운영하시는 사장님 예, 예. 네,
1: 다방들이
0: 예, 예. 하시는 이모님
1: 예.
0: 이렇게 오고 계셔서
1: 예.
0: 뭐 그분들이 비록 이제 저랑 그 예배는 들으시고 계시진 않지만 네네. 잘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1: 아.
0: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청년은 지금 딱 한 명.
2: 오.
0: 저희 교회 1호기 성도가 있습니다.
2: 어머.
1: 아직 한 명이에요?
2: 와.
0: 벌써 한 명인데요.
1: 아. 지금 교체하신 지 얼마 되셨죠?
0: 저희가 공식적인 네. 스타트는 3월 24일이었거든요.
1: 2024년 3월.
0: 네.
1: 그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이게 8월 이제 중순인데.
0: 네.
1: 벌써 한 명.
0: 벌써 한 명입니다.
1: 아.
3: 그곳에 그 청년 한 명이 너무 귀하다 갑자기.
2: 진짜 귀하다.
1: 네. 제가 지금 뭐 하는 청년이에요?
0: 아, 그 친구는 이제 저랑 서울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다드림 교회에 있다가 이제 예. 내려온 친구 살러 이사 온
1: 아,
0: 친구예요.
1: 이사 오면서 아, 살갈때 알던 목사님 찾아왔군요.
0: 네네. 그래서 같이 1월부터는 1월부터 계속 같이.
1: 그 친구 저 친구도 없어요?
0: 그 친구는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목사님이 자기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1: 내가 볼 때 저거다. 본 교회는 저기 따로 있고 따로 왔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예배 드는 거
3: 진짜
1: 그럴 수 있겠다. 예, 예 그런 거네요.
0: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요. 아. 그 친구는 자기가 없으면 제가 주일 네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밤을 새더라도 무조건 아침 11시에는 교회 옵니다. 주일에.
1: 아.
2: 정말 여행지로 바라본 제주도와
0: 네.
2: 삶이 이제 깃들어 있는 제주도는 너무 다르시죠?
0: 아, 제가 너무 몰랐다 하는 네, 생각을 예.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3: 네, 알면 못 가죠.
0: 네, 정말
1: 알면 못 가고.
0: 사실 지금도 제가 제일 자주 하고 있는 일이 그 주변에 진해 잡는 일.
1: 진해.
3: 그래요. 진해가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제주에요.
0: 네, 진해 잡고 뭐 무너진 거 보수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달라요. 여행지와 제가 사는 곳과 정말 다르고.
1: 아, 그럼요.
0: 네, 이게 제주도의 강풍을 혹시 맞아보셨나요?
1: 아니요.
2: 아니요.
0: 정말 사람이 떠밀리는 강풍이에요. 그래서
1: 태풍이 자주 오잖아요.
0: 네, 태풍도 네. 자주.
3: 바닷가 바로 앞에.
1: 바로
0: 앞에.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모슬포라고 부르는데.
1: 모슬포.
3: 아~ 태풍 들어봤다.
1: 아~ 문이 오징어 유명한. 문이 오징어 유명해. 나 거기서 문이 오징어 먹었어.
3: 진짜 그거 말씀하시는.
1: 아, 모슬포 얘기하지. 모슬포
3: 알아요.
1: 문이 오징어 먹으러 갔어요.
3: 반갑다 갑자기.
1: 네. 드디어 아는 데가 나왔어요.
0: 모슬포에 있습니다.
1: 모슬포.
0: 네. 네. 근데 그 모슬포가 거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1: 예.
0: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못 살겠다 그래서 못살포라고 부르셨대요.
3: 이야, 그 정도로.
0: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네. 부는 지역인데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교회 인테리어를 이제 돈이 없으니까
1: 네.
0: 제가 다 이제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1: 네네.
0: 뭐 청소도 하고 다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쯤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때였는데 이렇게 나가봤더니 저희 그 교회 앞에 2m 정도 되는 간판 자리가 있었어요. 뭔가를 네네네. 붙일 수 있는 그 위쪽에. 네. 근데 거기에 반쪽아리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떨어져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2: 네.
0: 너무 좀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거기에 지금 혼자 가 있고 간 지도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이대로 두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날 막 비바람을 맞으면서 혼자 그 나무 더미를 어깨에 메고 일단 떨어져 내린 그 반쪽을 철거를 했어요.
1: 예.
0: 전선을 막 잘라서 내고. 그랬는데도 나머지 반쪽이 너무 위태롭게 걸려있고 여전히 강풍이 불고 하니까 저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저 이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한테
1: 네.
0: 막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일 좀 아침에 빨리 좀 와줄 수 없겠냐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너무 고맙게도 그 친구들이 세 명이
1: 네.
0: 급하게 막
1: 왔어요.
0: 온 거예요. 그 연장통을 막 들고
1: 어머나.
0: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다 철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이제 왔으니까 제가 너무 또 신나고 힘이 되고
1: 예.
0: 그래서 온 김에

0: 일즘하자 예.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죽도록 청소를 막 시키고 네. 제가 그래가지고 그 네. 친구들이 저 나중에 이제 그 나중에 들었는데 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 토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1: 이 정도로 할 줄은 몰랐지
0: 그 정도로 할 줄 몰랐다면서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사람이
2: 다시 안 오겠네
1: 연락이 아마
0: 좀 뜸하더라고요 네.
2: 사실 얘기만 들어도 저희가 지금 얘기만 언뜻 들었는데도 언제까지 거기서 사역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주도에서 사시면서 지금 네. 비전을 품고 계신 사역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0: 제주도에서 이렇게 제가 물론 처음에 그렸던 사역은 아니지만 네. 지금 제가 만나 뵙고 있는 분들 네. 그러니까 전혀 신앙이 없으신 어촌 계장님, 네. 할머니, 사장님 이런 분들이 저를 너무나 잘 받아주시기도 하고 네. 또 그런 분들이 언제 이렇게 그리스도인 목사를 근거리에서 볼 수 있을까 네. 언제 이렇게 마음 놓고 교회라는 곳을 편히 드나들면서 저희 어촌 계장님이 저희 교회 들어오시면서 매번 그러시거든요 아, 나 여기 명예교인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끼리 뭐 2호기 3호기 이렇게 번호도 다 정해두시고 근데 그런 분들께 목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 일이 아마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그럼요. 아닐까 그럼요. 하는 생각을 해봐요
2: 그러네요.
0: 네, 어떤 분께서 이제 그런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인데 어느 날은 저한테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상스러운 욕이 아니고 너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다 뻥이지 않느냐. 니네가 믿고 있는 그 성경 그거 없는 얘기 다 지어낸 거 아니냐. 니네 교회 다 돈 밝히고 너네 다 똑같지 않느냐 세상하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그날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저분 욕 들어주는 사람으로 보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분들과 함께 있는 게 지금 저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2: 근데 왜 교회 이름하고 이제 그 카피숍은 이름이 다른 거네요?
0: 네 교회 이름은 새꿈교회고요
2: 새꿈교회? 안한 교회도 안한도 좋은 거 같아요
3: 안한 교회도
2: 네 저는 네. 새꿈 이런 거 너무 흔해서 걸어서면 잊어버릴 것 같은데 안한 교회는 굉장히 저는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0: 요 새꿈교회라는 이름이 사실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2: 그래요? 왜요 새꿈
0: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 저의 삶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예. 살아갈 어떤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 교회 오는 분들이 참 그런 새로운 꿈을 꿈게 되고 네네.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새 꿈이 되시는 네. 그 마음까지 다다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새꿈교회라고 지었어요.
2: 아 그래요. 꼭 제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돌고래 아름다운 비를 보면서 예전에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매 순간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비관하고 있을 많은 또 다음 세대들과 젊은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0: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저에게도 그때의 흉터가 남아 있어서 네. 아직도 때때로 끝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 지금은 정말 괜찮아? 너 완전히 이제 그런 생각 안 해?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저를 참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저의 끝마다 늘 계셨던 하나님이 네. 생각나기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끝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저는 끝이라고 늘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끝에 서셔서 그때부터 늘 더 선한 일들을 더 좋은 일들을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신실하게 그렇게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삶을

0: 인도에 주셨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끝을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 끝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1: 네.
0: 그리고 그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그 끝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이라고.
1: 네.
0: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하네요. 진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아, 네, 저는 오늘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 이상 너무 크신 분이구나라는
1: 맞아요.
2: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의 꿈은 가수, 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그 직업이었지만 정말 그 지경을 제주도까지 넓히셔서 정말 넓히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새로 꾸게 하시는 그 분이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요즘에 꿈 없는 분들 많잖아요.
1: 맞아요.
2: 그리고 정말 끝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영상, 이 간증을 보시고 정말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꾸는 많은 청년분들,
1: 네.
2: 많은 분들이 생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간증 감사하게
1: 네,
2: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박영 목사님.
3: 근데 진짜 우리 아까 이야기도 나눴지만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네. 아끼는 분들이죠. 야, 그거 되겠냐?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실은 시작할 때도 될 만한 교회를
0: 네.
3: 그 지역도 그렇고
1: 네, 네.
3: 유동 인구, 접근성.
1: 네. 네.
3: 사실은 지금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1: 맞아요.
3: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를 돌아보게 돼요.
1: 그래요.
3: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하는 거지. 근데 오히려 우리가 뭐 몰라서 용감했다 그러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그 우리가 모슬포 듣기 전에는 처음 들었던 지명 거기에 간 것도
1: 외웠어요. 서귀포시
0: 네.
1: 대전
0: 네.
3: 하나님은 이름처럼 미리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죠.
2: 네.
3: 근데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안 돼. 그러니까 간증 들으면서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랑 완전 상반돼도 그것을 겸손함으로 쫓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렇게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선교사, 선교하면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서 이런 모를 민족들을 부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파송 선교사만 생각하지만 전 바로 우리나라 이 땅에 서귀포시 대정읍에 아무도 오가지 않는 그곳에 교회의 십자가를 세우고 차를 나누면서 음악도 들려주면서 그 동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한 번으로 새꿈교회 이름처럼 이제 가수를 포기했다고 자꾸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수란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전 몇 번 강조하지만 이 세상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의 이 가창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는 오직 한 분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그분께 그걸 위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악기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세상 음악을 부르는 사람들도 저는 결국 세상 속에서 음악을 하면서 열심히 연단해서 최종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의 작곡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목사님의 이 하나님께 주신 훌륭한 목소리도 이제부터 새로운 꿈으로 그 연단 끝에 나온 아름다운 목소리로 더 멋지게 그곳에서 땅끝에서 지금부터 울려 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새꿈교회와 또 카페 안한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멀멀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파리의 어두운 다락방, 꺼진 촛불 아래 닿은 두 손, 가난하지만 눈부시게 빛났던 청춘들의 시리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가을밤을 수놓을 푸치니 최고의 걸작 오페라 라보엠. 거장 마우리치오 코라잔티의 지휘와 유럽 최정상의 성악가들이 전하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오페라의 선율. 10월 10일과 11일 저녁 롯데 콘서트홀에서 눈을 감으면 파리의 거리가 펼쳐지는 환상적인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을 만나보세요. 공연 문의는 02-2650-7480입니다.
2: CBS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1 기계화 보병여단 신풍군인교회 이솔빈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주목하는 기독장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의 주인공은 우리와 같이 청년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새 친구의 이름을 아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사실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이 있음에도 우리는 히브리식 이름인 다니엘이란 이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각각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바벨론식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 3장에서 이 세 친구를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친구의 바벨론식 이름이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 또한 우리와 같은 바벨론 사람이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입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말하길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우리와 같아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너희가 누리는 이 세상,

세계, 지금 이 삶이 영원하다고 속삭이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게 살려 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자고 여러분을 항상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 많은 청년들이 떠나갔습니다. 세상의 이런 외침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유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세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산채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끊임없이 성도를 압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 장병이란 이유로 핍박하고 손해를 입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상과 하나 되게 하려는 사탄의 간교와 그의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오늘 모든 백성과 나라가 그 신상에 절하는 상황에서 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가해진 압박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 교활하고 강력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들의 믿음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친구의 믿음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세상의 정체를 꿰뚫 수 있었던 믿음의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니엘의 새 친구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좋거니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펄펄 끓는 풀무불 앞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명령한 것을 어기면 원래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입니다.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새 친구도 굉장히 이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회를 주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얘들아,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절하자. 이번만 절하면 내가 또 부르지 않을게. 이번에 절하고 지방 가서 다시 너희 원래 일 열심히 해. 더 이상 내가 괴롭히지 않을게. 이번 한 번만 하자. 저기 다른 신화를 지켜보고 있잖아. 나 한 번만 도와줘. 펄펄 끓는 풀무불 앞에서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유혹이 가득합니다. 군생활 가운데 힘들 때 에이 예배 한 번쯤 빠질 수 있잖아. 이번 주 훈련 열심히 했는데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신앙생활은 전역하고 해도 늦지 않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어때? 너가 나중에 전도하면 되지. 이런 유혹 앞에 다니엘의 새 친구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완전 답정너예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는 왕을 설득하거나 내게 시간을 더 달라 하거나 우리 히브리 신앙의 역사를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선명하여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으로 멸하기도 하였다. 새 친구는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그 뒤에 숨겨진 세상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 그들을 궁휼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을 넘어 세상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였다면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고 끝났을까요? 세상의 사랑, 세상의 인정, 세상의 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헛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뒤에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포장한 이 세상의 외적인 모습에 우리 장병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러분, 다니엘 3장 전체에서 세상을 대표하는 이 신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세우다, 만들다, 히브리어 제렘 또는 쿰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저 거대한 신상, 금빛으로 찬란한 저 우상은 그저 사람이 만들어 세웠을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동할 수도 없는, 지나가는 그 새의 배설물도 피하지 못해서 있는 그대로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정체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는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떤 위협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그것들은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장병은 이 세상의 허망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진짜가 아닙니다. 거짓을 감추기 위해 열심히 치장할 뿐이죠. 바라기는 이 교묘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의 속내, 허구로 가득한 정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 이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절하지 않는 우리 기독 장병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 가지만 더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을 드러내는 한 단어를 뽑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물불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17절까지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18절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그대로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담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믿음이라는 것을 상황에 대한 확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런 상황을 주실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환경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상황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와 늘 교제하시고 관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중 어느 누구도 풀무불에 자신이 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풀무불 속에서 살게 되는 상황에 믿음을 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조금도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이미 불 속에서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고난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인생길 가운데 수없이 펼쳐질 텐데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고난을 통과케 하는 방식으로도 나를 더욱 거룩하게, 나를 더욱 강하게, 나를 더욱 굳건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믿음이 이 땅에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기독 장병들이 가져가야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또한 이렇게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의 정체에 속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청년들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우리 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목숨은 뭐 세 개, 네 개 되나요?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디서 이런 용기와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결박한 세 명을 넣었는데 그 불구덩이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명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들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늘 구약 속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 가운데 들어와 새 친구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자신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향해 불 속으로 뛰어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그들이 세상에 속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국 불구덩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에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을 당해 죽으시고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돈, 명예, 안정, 그 모든 것이 지금 내게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모든 것을 가졌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과 함께 임명직 군종병으로 활동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군대에 와서 세례를 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갔던 용사였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예배가 끝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 집안이 독실한 불교 집안이어서 어머니가 아들이 군대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휴가를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분명 핍박과 고난은 반드시 올 거야. 앞으로 우리 형제 인생이 평탄하고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저는 분명하고도 확신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 형제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사랑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형제를 주님이 승리하신 자리로 데려갈 거야. 주님과 함께 우리 형제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된 우리 형제 스스로를 발견한 날이 오게 될 거야.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청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력하고 다수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품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독 장병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실체를 밝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장병, 우리 형제,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린 장병의 시간. 오늘은 제1기계화 보병여단 신풍군인교회 이솔빈 군종목사의 말씀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04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명절 특별 메시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2: 우리 찬양대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보혈복음의 은혜를 고백적으로 찬송한 것을 주님이 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명절 주일날 제 마음에 담겨있는 내용을 같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오늘 이 예배가 본당, 별관, 또 여러 채플에서 또 대부대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제가 어릴 때 출애굽기를 읽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은 단어들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프레시한 나라였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인데요 9절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성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뭘 편뜻하고요? 성옥을 편뜻. 성옥이 이게 사파이어입니다. 성옥을 편뜻하고 그냥 쫙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성옥이란 말과 청명이란 말이 어릴 때 이게 참 마음에 와다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우리 발 아래가 가시밭길도 있고 수많은 돌짝밭도 있지만 오늘 이 주일만큼은 성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명절 토빗에 특별히 명절 음악회를 했는데 하나님께는 전심, 사람에게는 진심, 사역에는 중심, 그 다음에는 어제 명절 예배는 동심 그랬어요. 동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동심의 세계는 모든 어른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참 이렇게 딱 열고 웰컴 홈,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정대 위에다 웰컴 홈이라고 써놨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옥같이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한 은혜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제 마음에 드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터인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주님은 모든 것을 모르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수많은 삶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를 되돌이켜보면서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니까 더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5절 6절에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여 5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뭡니까? 둘러싸시고 내게 뭐 하셨다고요? 안수하셨다. 여기에 주께서 나의 뒤를 둘러쌌다 하는 그 말은 나의 과거를 다 아신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수많은 지극히 곤란한 삶의 여정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앞을 알고 계신다. 내 미래를 알고 계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앞을 아신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지금 현재 나를 안수하신다. 안수한다는 말은 손으로 안수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진원지예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오늘 현재 나를 붙잡아 주신다. 다윗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살펴보셨나이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다윗이 70까지 살았어요. 물론 뭐 그전에 70 이전에도 죽은 사람도 있지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니까 80, 90까지도 살 수 있는데 70까지 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장인어른이 3천명의 살인부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괴롭히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도망가고 유대 광야에서 탄식을 할 정도로 내가 광야의 외로운 당아새와 같다. 지붕 위의 참새 같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다윗을 몰아붙였고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자가 많았는데 시므이 같은 사람은요 맨날 다윗을 욕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요 밤마다 악플 다는 인간들. 악플로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은 하나님 같은 모략을 가진 자다 이런.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모략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남쪽에는 이렇게 머리가

18절에 있는 이런 아이도벨같이 이런 모략가가 이 소위 컨스피러시 모략가가 다윗을 죽이려고 날마다 계략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극점의 아픔은 뭐냐? 사랑하던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배신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에게 갈 마음을 다 훔쳐가지고 얼마나 못되어 그런지 얼마 못된 이름도 압살롬이에요. 백주에 다윗의 처첩을 능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머리를 산발한 채 기드론 시냇가를 울면서 내려가는데 아까 말한 시므이가 뒤에서 저주를 하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 역경을 돌파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나중에는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심란하고도 상처받고도 쓰라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살아남은 거예요. 다윗 왕국을 펼치고 압살롬 대신에 솔로몬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수많은 다윗의 역경 가운데 살아난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인생의 경험담과 함께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주제 설교를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제가 할 말은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뭔가? 1절부터 4절까지 제 얘기가 아니라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에게 강력한 고백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 하시나이다? 아시나이다. 2절에 뭐라고 되었느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뭐예요? 아시고. 여러분 이 안고 이러 여러분 자리에 있으면 일어서고 안고는 다 주님이 아시고 멀리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밝히 뭐예요? 아시오.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나의 모든 길 아침에 일어나고 할 일을 하면서 하는 거 밤에 잠자기 전에 내가 눕는 것 모든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뭐예요? 아시오니. 그 다음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이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 모든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 인생에 쭉 보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삶에 대한 통찰력이라든지 삶의 적용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을 때 한 두 가지 정도의 제게 통찰력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을 때 주님이 다 아신다는 고백은 체념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에요. 뭐 주님이 다 아니까 내가 할 건 뭐 있나?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말은 체념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 특별히 어떤 믿음의 선언인가 하면 주님께 대한 전적 위탁에 대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어려움 당하면요 실오라기 하나라도 주님께 다 맡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도 있어요. 너무 어려우면 내 여러분 너무 어려워지면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지면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께 내가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주님께는 전적 위탁을 하고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독립을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께는 전적 위탁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이 상처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께 전적 위탁이 되면 거기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지는 것이. 좀 제가 어려운 말로 우리 내면은 다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에 대해 갈급하고

다 사람들이 상처 주면 또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다 우리 내면이 전부 다 갈등과 수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아셔 그러고 주님께 의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전적 의탁이 되고 사람에게는 독립이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더 안 알아주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뭐 싸우면 꼭 하잖아요. 아내는 늘 20, 30년 전에 얘기 꼭 그대로 들고 와서 또 얘기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부족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 가운데서 주님께 나를 전적으로 위탁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가까운 사람들의 평가가 내게 너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독립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는 말은 이런 것들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 위탁에 대한 믿음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다면 여러분들이 다시요, 내면의 종살이를 하지 않게 돼요. 내 내면의 아픔, 내면의 상처, 인정받지 못하는 욕구, 뭐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명절날 사람 때문에 생긴 모든 상처와 관계와 인정에 대한 욕구로부터 참 자유가 선포되는 그야말로 믿음의 전적 위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면 사람에게 독립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독립이라는 이 말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먹고 살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비난 때문에 내가 주신 사명을 약화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에게 독립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이웃과 동료를 이기적인 동기 없이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전적 위탁되고 사람에게 독립된 이런 애를 받으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가 되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깊이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자식에게 안 얽매인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남편과 아내에게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가족이 어디 있게,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 맞아요. 교회도 중직자와 목회자 사이에 다 이런 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께 전적 위탁을 하고 그럴 때 사람에게는 독립을 하게 되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서 진짜 거기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사람 중심이 되면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숙한 은혜,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도 제가 보니까 주님이 다 아셔 그랬을 때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전능자의 손에서 기적같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 그랬을 때 나를 관찰하고 다 아시고 무슨 뭐 100점짜리 아니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이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음의 작품으로 남기시고 전능자의 손에 내가 붙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다 하신다는 고백 위에서 우리의 인생은 전능자의 손에 빚어지는 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긴다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니까, 내 운명을 의탁하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기적 같은 삶을 이루어내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5절에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뭐하셨나이다? 안수하셨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내게 다 안수하셨다. 앞뒤를 좀 더 크게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아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 오실 때마다 시편 139편 5절을 암송하면서 다 앉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악과 고통과 상처로 마침표로 찍게 하지 않으시고 상처와 우울함과 어려움만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해 마침표를 찍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쉼표로 만드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이제 다 끝났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우연히 버려지는 조각이 없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깨어진 조각도 삶을 다시 세우는 재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뒤엉킨 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완성된 작품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까지는 하나님이 다 아셔 하면 웬만큼 우리가 다 설명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무엇까지 아시나? 내가 진짜 억울함을 당했을 때 아니면 다른 식으로 말하면 억울함을 주고 고통의 원인이 되고 악한 괴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악인도 아실까요? 하나님 악인도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슴 한켠에는 늘 어떤 생각,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원수 같은 어려움 당하고 그랬을 때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는 느낌이 있을 때 상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 같을 때 그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19절 20절에 다윗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선포를 하고 있느냐?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뭐해?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지키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 20절에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다윗은 자기를 악하게 대하는 자는 자기 악하게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를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모른다 아신다. 주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 주님 제 인간적으로는 이 악인들을 쓸어버리고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힘을 소진할 필요가 없어요. 악을 처벌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태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잊어버리면 악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그 상처를 붙들고 내 마음에 재판정에서 판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악인도 알아야 몰라요? 아신다. 이런 복수는 상대에게 내가 받은 고통을 돌려주는 시도가 복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기는 것은 내 고통과 상대의 죄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최종 판결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 최종 판결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아카이 군은 사울왕 발을 가리우려고 동굴에 들어왔는데 부하가 딱 보니까 사울왕이었다. 동굴 안쪽에는 다윗이 있었는데 거기를 모르고 유대 광야는 그런 데가 있거든. 동굴이 깊기 때문에 부하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드디어 저 악한 원수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부하들이 한 얘기. 그래서 다윗이 아니야.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리고 대신 증거는 남겼어요. 사울왕의 옷자락을 배웠어요. 그 다음 다 사울 적진에서 사울왕이 그 부하들과 함께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그 들어가가지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여 다윗 사울왕을 죽이려고 우리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창으로 찔러버립시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우리가 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은 사울왕의 악행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다윗은 사울 왕의 최종 처분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의 악을 심판하는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맡김인 것입니다. 칼은 내려놓되 증거까지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맡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옳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울의 악 때문에 나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겠다고 결정하고 최종 판결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오늘 이 판결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다 아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 우리는 정말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이 다 아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절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는 전적 위탁, 사람으로부터는 독립,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적같은 삶의 수준으로 이끌어 주시고, 악인도 다 아시니까 복수는 주님께 맡기고 최종 판결도 주님께 맡기고, 어떤 회사의 직원이 상사가 있잖아요. 너무 못되고 그래가지고 그 상사가 어떻게 했냐면, 한 직원이 프로젝트에 실패를, 그 팀의 실패를 어떤 직원에게 다 덤터기를 씌워버렸어요. 이 직원이 크리스찬인데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못된 상사가 있나 이러면서 밤에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밤마다 휴대전화에 상사의 문제를, 과거의 실수와 사적인 문제를 다 알고 있었거든. 휴대전화에 상사의 폭로문을 썼다가 지웠다가 폭도 익명의 게시판에 폭로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조차도 주님께 다 맡기고, 진실은 밝히되 상대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관련 이메일과 회의기록을 다 정리하고 회사의 공식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자에게 조사를 요청하고, 그러나 동료들에게 상사를 험담하며 동료를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고 그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고, 상사가 자기처럼 수치를 당해야 한다는 마음 판결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래서 그 상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거짓 폭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은 하지만 상대를 찌르기 위한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절차는 밟되 복수의 쾌감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절차는 밟되 복수의 쾌감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속에 맡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생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가 높은 찬양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진정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모태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상처와 아픔과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은 수많은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마침표를 다 아시고 소망의 쉼표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내 인생을 기적과 믿음의 작품까지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신뢰합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당한 모든 억울함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상처 준 모든 악인과 원수까지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0: C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평안 안으로 무너지십시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6: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5: 아멘.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이영각 장로님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영각 장로님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고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을 삼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오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될 종류의 사건이 아니죠. 그리고 또 말로 위로할 종류의 사건도 아닙니다. 그나마 주일날 제가 우리 신 목사님이 저희 초청 강사가 주일날 강단을 쓰셔서 제가 그 위로예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토요일날 가면서 차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제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담는 최적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안다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들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나눌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 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바로 저희 죽은 친구 우리 토니와 수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토니와 수산 부부를 제가 2020년도에 만났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세상을 교통사고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깨끗해요. 아무런 그 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한 30년 지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만났던 당시로 한 3, 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늘이 하나도 지지 않을 수 있지? 그리고 그 얘기를 스스럼없이 할 뿐 아니라 농담도 하고요. 웃어요, 또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러지? 첫 번째로는 그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연구와 공부와 또 여정을 걸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요,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도대체 그것만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쯤에 한국에 왔을 때,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국에 교회 왔을 때 제가 토니한테 물어봤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아니 아들이, 첫째 아들이 떠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잃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걸 물어보니까 이 토니가 대답을 하는데 한 1분 정도 침묵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그 침묵이 마치 여러분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이 내공을 끌어올리는 거 있죠. 단전에서. 그런 것처럼 어떤 내공을 속에서 단전에서 뭔가를 끌어올려서 말하려는 듯이 한 1분 가까이 진짜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물어봤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저는 그 토니가 입을 열 때 진짜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한 30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신의 아들, 제 기억이 맞다면 조시인가 그렇습니다. 조슈와 조시. 이 조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슬프면 마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비된 것 같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다운, 아니 그러니까 마비된 거예요. 프로즌, 얼어붙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점점 얼어붙으면서 뭐가 나냐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브레이크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데 더 이상 이 차를 몰고 가다가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게 갓길에 대고 잠깐 자신을 이제 자동차를 의자를 눕히고 찬양을 틀고 잠깐 무너져 내리는 게 완전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찾고 있는데 그때 한 비전이 열린 거예요. 이 비전 안에서 영원을 올려다보게 된 거예요. 이 영원의 비전이 열렸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이 땅에서 보냈던 모든 시간이 헛되게 느껴질 만큼 찬란하고 아름답더랍니다. 이 땅에서 연연했던 모든 게 빛이 바래지고 또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지워질 만큼 아름답고 찬란했대요. 그래서 우와 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그 앞에 그 일렬에 하얀 옷을 입은 무리들이 그 앞에 그것을 찬양하는데 노래가 아니고 그냥 경탄이더래요. 경탄. 찬사와 경탄의 환호성이 계속되는 거예요. 토니의 마음이 너무 경이로워서 와 이게 영원이구나. 그리고 내가 저 무리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완성이구나.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보니까 자기 아들 조시의 뒷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조시, 조시 계속 불렀대요. 그러니까 조시가 너무나 매료된 청년 조시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 안에서 잠깐 짬을 내서 아빠한테 달려와서 아빠를 끌어안더래요. 그래서 그 비전 안에서 그게 너무 근데 리얼해서 그 꿈 안에서, 그 비전 안에서, 꿈이라기보다 비전 안에서 토니가 막 울고 근데 조시가 토니를 끌어안고 아빠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말은 꼭 해주러 왔어요. 아빠 이게 보이기엔 그렇지 않아 보여도 이게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와닿는 표현이 아닌데 영어 표현으로 그거예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worst, 최악의 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최상의 일이에요. 내 삶의 최상의 일이 벌어졌어요. 아빠,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게 잘 되겠고 최상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조시의 얼굴과 환희와 그 영광이 그 영혼에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과 그 평안이 그 영혼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니가 그 얘기를 하는데 울어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마치 그 장소에 서 있다는 듯이 막 울어요. 근데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제가 대화를 쭉 나누면서 알게 된 건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 라는 문장이 얼마나 사실은 처절한 문장인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조시가

결혼하고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역자였습니다. 주님 성기다. 그 옆에 신혼부부가 아내, 새로 신부가 타고 있었고 새로 태어난 아이가 안고 있었고, 근데 아이가 뒤에 있었나? 아무튼 이렇게 돼 있었고, 근데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거예요. 다른 차가. 그걸 피하다가 나무 목재를 박았나? 뭐 아무튼 나무 가지를 받았나?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뚫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체가 참혹하죠. 그리고 부모는 사실은 자녀의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도란 말이요. 뭘 의미하냐면 그 참혹한 사체를 본 게 얼마나 시각적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만을 남긴 채 떠나버린 젊은 사역자 아들의 사고가 얼마나 참혹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 시각적 충격, 이 상황적 충격에 대해서 It's all good. 이거 다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게 최악의 걸로 보여도 최상의 일입니다란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게 만든 게 뭐냐면 그 영광과 그 환희와 충만의 영적 기후였던 거예요. 그 거대한 시각적 충격을 압도하는 영광의 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적 비극을 역전하는 놀라운 환희의 기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비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과 환희가 흘러나오는 것은 마치 그의 이야기라는 블랙커피같이 쓰고 어두운 이야기가 태평양이란 거대한 바다에 빠져 희석된 것처럼 그 환희와 충만이 그 이야기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쓰고 어두움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얘기를 하는데 환희와 충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이렇게 레디컬한 거예요. 이렇게 급진적인 겁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급진적으로 표현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토니의 이야기로 연결한다면 부활의 영광과 소망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토니와 수사는 인생 최악의 일을 겪은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잔의 블랙커피로 만들 만큼 방대한 부활의 경험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실존이 그를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할 수 있는 그들을요. 세상에서 가장 소망찬 증거로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토니의 그 눈빛과 말과 수산과 토니의 삶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저는 인간 내면에 자신의 어떤 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판타지와 진정한 영적 체험의 차이를 구분하도록 훈련받고 공부해온 사람입니다. 그건 판타지가 아니에요. 그건 그 안에 있었던 진정한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 체험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다가 우리의 삶의 블랙커피를 삼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바다가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처럼 느껴지는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블랙커피가 오히려 영광에 삼키어진 하나의 간장종지로 고백되어지는 거대한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에 삼켜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게 부활이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논거는 두 가지로 평가됩니다. 한 가지는 그가 3층천에 올라가 영원한 왕국을 체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것이 바로 토니와 같은 맥락의 경험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끝이 아니요 거대한 영원과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그는 교리나 신학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논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들을 통해 그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경험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날마다 죽노라가 날마다 삼층천에 갔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바울은 이상해져요. 그러면 완전히 좀 그 신비가 아니라 거짓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 죽노라가 말하는 것은 바울의 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의 죽음이란 말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인격살인이란 말이 많아요. 요즘 물리적인 살인보다 더 많은 살인이 인격살인입니다. 더 많은 물리적인 살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자살로 죽고, 자살로 죽는 많은 이들은 인격살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인격살인이 뭡니까? 자아가 파괴되는 경험입니다. 이걸 사회적인 살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살인을 당하고 사회적인 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내적 폭력, 자아에 대한 폭력적이고 살해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상류층을 말하고요, 가말리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에 서울대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는 건 뭐냐면 당대의 오피니언 리더, 국회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는 상류층에 서울대 나오고 국회의원이었어요. 이 엄청난 사회적 자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됐냐 하면 그들 유대 사회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축출 명단에 올랐을 뿐 아니라 살해 대상으로 바뀌고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의 그룹이 생겼어요. 그 만물의 찌꺼기로 역임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인격살인을 경험하는 삶을 만났던 거예요. 그의 자아가 계속 공격받고 파괴되는 일을 만난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위에서 벌어지면 우린 그걸 뭐예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뭐냐면 자아에 대한 압박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내적 자아를 누르는 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게 누르는 정도가 아니고 부서뜨린 걸 뭐예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 내적으로 계속되는 스트레스 요인과 트라우마 사건들을 계속 매일 대면해야 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냥 보면 되게 불쌍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게 부활이 없으면 내가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한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겁니다. 매일 삶은 나에게 블랙커피를 건네지만 신비는 나에게 태평양을 열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매일 받는 블랙커피가 내 매일의 태평양에 빠져 삼키운다 이겁니다. 그에게 부활 소망은 조리가 아니라, 여러분 수능 보면 뭐예요? 제 때는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가 겨울 바다로 가자, 나에게 있던 모든 괴로운 일들을 파도에 던져버려 잊어버리고, 막 가면 막 울고 그랬어요. 겨울 바다가 그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신비의 바다요. 그 앞에 그냥 그러고 가면 뭐예요? 야 이거 뭐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 다시 말해 뭐예요? 그가 모든 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속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잘못돼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It's all good. 다 좋은 거야 라고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삶에 벌어지는 최악의 일로 보이지만 사실은 최상의 일로 가는 관문이었다고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계좌에 20억이 있어도 출금을 안 하면 삼시세끼 컵라면이에요. 20억이 있다는 건 백만장자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신비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계좌라는 뜻이에요. 신비라는 것은 꺼내도 꺼내도 계속된다는 의미가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이라는 거대한 영광의 겨울바다는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출금하는지를 안다면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블랙커피를 다 삼키는 태평양

0: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원이 이 예배 안에 넘실거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자원이 여러분 삶에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젊은 시절에 저의 자아가, 사회적 자아가 박살나고 깨어지고 이런 시간을 통계했어요.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트라우마들의 연속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막 이성관계 박살이 났어요. 그 다음에 사역 제 목회자로서 꿈꾸는 제 미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커리어입니다. 이것도 사역이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런 일들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캐고 들어가니까 제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나는 중산층이야. 이제 얼마나 소망과 안정과 미래의 빙거가 되는지 좀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아는지 아세요? 이게 흔들려 보면 알아요. 내가 중산층이야라는 자아가 깨지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난 중산층도 될 수 없고 내 장로교 통합에서 커리어도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러분 사회적인 자아가 흔들리면 그걸 뭐냐면 내가 그걸 동일시하고 있었을 때 그거는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여러분 심리학적인 단어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체험적으로 말하면 죽는 것 같이 힘들어요. 아니요, 다시 말해 죽는 게 나아요. 죽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신비의 바다로 간 거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아, 나도 이 자아를 가진 인간인데 이렇게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오는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네가 아프냐? 아픈 것은 죽지 않아서다. 죽은 사람 안 아프다. 단번에 기도를 그만두고 나가고 싶더라고요. 다시 말해 그 모든 시간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제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예요? 저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제가 아프다는 게 문제였는데 하나님 보기엔 덜 죽은 게 문제예요. 와, 나는 이 터널이 너무 어두워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 터널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분의 음성으로 지으신 나예요. 그리고 영원으로부터 부르고 계신 나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명을 주신 나이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이게 질그레에 삼긴 보화래요. 문제는 이게 뭐예요? 이게 깨져야 보화가 드러난다. 여러분, 이게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신비가 열린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창세전부터 감춰진 비밀한 영광이 이것이니 내 안에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게 비밀이래요. 근데 그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자아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속에서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2: CBS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0: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심판과 사망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진권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김은영의 CCN 캠프. 자, 오늘도 축복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며 1부는 이삭줍기,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 할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일부 이삭줍기 김형미의 괜찮다 다 괜찮다 좀 토닥토닥 해주는 찬양 이 곡도 지난주에 신청곡으로 들어왔었던 찬양이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은 처음과 나중에 오직 주 의지하며 였습니다. 주님의 공주님 손목 수술 통증 사라지게 하소서 하시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또는 주만 바라볼지라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오늘은 김수진 음성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준비했고요. 주만 바라볼지라도 너무 귀한 찬양 오늘 다이가요 나단의 원곡 준비했습니다. 푸하님께서 장하니 행복 버전 다음에 기회 되시면 들려주세요 하셔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이밴드의 믿음의 걸음, 앞서 한이의 행복 전해드렸고요. 또 김수진 버전으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달가연하단의 주만 바라볼지라 이어봤습니다. 스티븐님께서 공부방에서 들은 곡들 덕분에 아이들에게 칭찬 들었어요. 이런 찬양 신곡들 다 어디서 들었냐고 아빠 신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런 칭찬을 또 받으셨군요. CCM 공부방 덕분입니다. 공부방에서 가장 먼저 소개받았던 곡 혹시 기억나시나요? 소피의 음성이 굉장히 독특했었던 바로 그 곡이죠. 주 내 안에 있네. 오늘 준비했고요. 창수님께서 데데프 데이데이 프레이즈에 참된 안식 써주셔서 역시 공부방에서 배운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정임님께서 아침에 아들이 계좌에 용돈을 보내줘서 딸에게 데이트 신청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또 딸이 바닐라 라떼 사줘서 마시면서 걸었습니다. 자녀로 인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이런 행복사연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 하니까 딱 떠오르는 곡 있잖아요. 김요한의 자녀 이어서 들을게요.

소피의 찬양 주 내 안에 있네, 데이데이 프레이즈의 참된 안식, 그리고 김요한의 자녀 전해드렸습니다. 1부 끝곡은 트라메인 호킨스의 Praise the Name of Jesus 함께 하실게요.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찾아뵐게요.

0: CBS
1: 대한결핵및호흡기약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0: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 샴마 주 우리와 함께 계시네. 오늘 2부 첫 곡은 찬미 워십이었습니다. 샴마 라이브 워십으로 전해드렸어요.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주일 2부 순서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워십 곡은 CCA Must Worship인데요. 김브라이언이 함께하는 찬양이에요. Run the Race라는 찬양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Victory's Mine, Whole Life Worship의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워십 중에는 이렇게 영어로 된 제목 또 가사의 곡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워십 곡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 CCA 머스트 워십의 Run the Race, 김 브라이언의 음성으로 함께 해보셨고요.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홀 라이프 워십의 Victorious Mind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룩하신 성령이여 한동 라이브 워십 준비했고요. SD 워십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많은 물소리 워십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많은 물소리 워십의 거룩 거룩 거룩 앞서 한동 라이브 워십 거룩하신 성령이여 SD 워십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장 앞서 한동 라이브 워십 거룩하신 성령이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캠퍼스 워십의 심형진 씨가 리드보컬로 함께한 강하신 주 먼저 전해드리고요. UW 워십 유지수 솔로 거룩한 주 보좌 이어서 듣겠습니다.

UW워십 유지수 솔로 거룩한 주보자 라이브 워십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심형진 씨가 부른 캠퍼스 워십에서 강하신 주 함께 하셨습니다. 실은 UW워십 유지수 솔로 이 곡은 저희 아나운서 부장이시고 또 표준 FM 12시에 팝 을 진행하고 있는 그 해피송의 유지수 아나운서랑 이름이 같으셔서 반가운 마음에 선곡을 해본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유지수 아나운서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예, 다른 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같은 이름을 만나니까 왠지 더 반갑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어제가 개천절이었는데 지금 함께 하실 이 찬양의 제목이 왠지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갈라진 이 땅의 아픔을 보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자, 이 곡은 지저스 피플 워십 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산 위의 마을 워십 곁에 계셔 준비했습니다.

들으신 곡은 힐링힐 워십, 고백의 기도였고요. 산 위에 마을 워십의 곁에 계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이 땅의 아픔을 부수서 지저스 피플 워십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 끝곡은 케임 워십, 그 사랑 내 안에 있네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입학지원에서 내일까지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달력을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작은 글씨가 많이 보입니다. 세계 한인의 날이 내일이고요. 당연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한글날도 기다리고 있고요. 한로, 상강, 절기도 보입니다. 독도의 날, 종교개혁 기념일도 있고요. 아, 10월 중에 생일이신 분 계시죠? 한 날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루를 더 소중히 보내도록 마음을 붙들어준달까요? 나에게 의미 있는 날 하루를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별명을 붙여봐도 좋겠고요. 가장 좋아하는 숫자의 날, 또 내가 만든 특별한 날, 이렇게요. 10월 4일, 오늘은 허락하신 감사의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왜 시에도 그렇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면 특별한 의미가 된다고 10월의 한날에 이름을 붙여주고 또 그 의미대로 그날을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첫 곡 오늘이 선물입니다. 박요한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이어지는 곡 수아사랑윤하님의 신청곡입니다. 찬양에 제사드리며 마커스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유명한 그림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고 문이 열리길 기다리시는데 그 문은 바깥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안에 문고리가 있어서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만 문이 열리는 그 그림. 문을 열어 최인혁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 송축해 내영혼 분이 여사님이 신청하셨고요. 강중현이 부릅니다.

송축해 내영혼 강중현이 불렀고요. 방금 들으신 곡 신승희의 목소리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열치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이어지는 곡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강찬이 부릅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많이 불리는 찬송가가 들릴 때면 제가 이제 선곡해서 들려드릴 때면 왠지 이 시간은 교회 차량 안에서 그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시는 권사님들이 자꾸 머릿속에 그려져요. 찬양이 나올 때 아마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당신을 향한 노래를 틀어놓으시고 잔잔하게 흐르는 곡들 속에서 이제 아는 곡이 나오거나 찬송가가 나올 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제 크게 따라 부르시는 거죠. 그런 풍경 아닌가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을 김종찬이 불렀고요. 그 전에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이경미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3.1교회 POP 앨범에서 이 곡 전해드려요. 섬김의 길.

작은 불꽃 하나가 샬롬 노래 선교단이 부른 곡이었어요. 그 전에 3.1교회 POP 앨범에서 섬김의 길 들으셨습니다.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 앨범에 있는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곡입니다. 주일에는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10월 첫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낮고 낮은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이라는 높고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이 작은 우리를 위해 끝없이 푸른 하늘을 펼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도 가진 것이 너무 적어 고개를 들

보지 못한 채 땅만 보며 자책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향하여 두 팔 벌려 크게 숨을 쉬는 한 사람처럼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벌써 올해도 아홉 달이 지나고 10월을 맞이합니다. 석 달밖에 남지 않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시간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받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조금 더 이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자기 시간과 능력을 드렸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가장 좋은 날들을 주님을 향해 펼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지혜를 주를 위해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소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당시 관료들의 상소도 뿌리쳤던 세종처럼 우리도 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귀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다듬고 가꾸어 나가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민들레가 불렀고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장윤영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진 두 곡이었고요.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홍순간의 목소리로 이어집니다.

찬송가 428장 내용혼의 햇빛 비치니 한웅재 414장 이 세상은 열한하나 홍승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오늘 선곡들이 제 마음을 주님께 더 다가서게 합니다. 아멘.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듣고 싶어서 걸어놓은 곡이 있어요. 이 쓰신 글을 보니까 이 곡이 생각이 났거든요. 죽게 가오니 옹기장이와 조수진.

러빔 하나님의 열심이었고요. 봄나리님께서 추석을 앞두고 감기가 왔다고 생각했던 게 코로나였습니다. 추석에 병원 응급실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니 두 아들네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두 노인네가 오독하니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죠? 아유 건강이 더 중요하죠. 물론 아들네 가서 함께 재미있게 웃으면서 음식도 해먹고 하하호호 그런 명절을 그리셨는데 근데 무엇보다 많이 아프시지 않으면 저는 그걸로 너무 다행이다 됐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연휴 있는 날이 두 번 있거든요. 이제 3, 4, 5 그리고 9, 10, 11 이때 추석에 못다한 정 나누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빨리 완전하게 후유증 없이 나으시고요. 봄나리님과 같이 들을게요.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으셨고요. 맞아요. 요즘 독감도 유행이고 코로나도 다시 또 번진다고 하니까 마스크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손 깨끗하게 닦는 거는 다 아실 거고 여러모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은하수 구수롱님께서 지난 연휴 기간에 남편 칠순 기념으로 부산 해운대 가셨었거든요. 아들 둘 가족들과 함께하니 너무나도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셨다고. 아들들 중고등학교 때 같이 가족이 이 곡을 교회에서 부르셨나 봐요. 여기에 모인 우리. 진짜 해운대에 모인 우리. 그때 생각이 나셔서 신청하셨어요. 지금은 해운대 바닷바람 파도소리는 없지만 그때의 행복감 떠올리며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조수아가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제목으로도 불리죠. 찬송가 620장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조한민이 부른 믿음이 이기네 함께 하셨습니다. 에스프레소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10월에도 뒤에서 천천히 따라 걷겠습니다. 잘 따라오나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에스프레소님이 잘 오시나 한 번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끝곡 최연희가 부르는 복중의 복이로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요. 10월이 여러분의 매일이 복중의 복인 날, 그렇게 고백되는 날이길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기독교 교회사나 찬송가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영국 국교회 목사였던 존 뉴턴이 쓴 것입니다. 존 뉴턴 목사는 한때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 목회자로 삶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찬송의 곡조는 승리감에 넘치는 가사 내용에 어울리게 경쾌하면서도 맑은 가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셉 하이든이 작곡한 것으로 오스트리아 국가로 사용됐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 내용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항상 존재한다는 진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탄생한 이래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교회를 말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핍박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는 진실된 성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진리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적용될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87편 3절 말씀.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전해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One, two.

0: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1: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0: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4: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3: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5일 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주님의 권위와 위엄 앞에 깊은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은혜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과 행실에 주의를 기울이며 경건히 살게 하소서. 우리의 머문 자리가 아름답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무런 그릇됨도 허물도 찾지 못했던 다니엘의 민첩함을 배우게 하소서. 성도의 다름을 보여주고

또한 들려주게 하소서.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주님의 가르침이 관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성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찬미월십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조준모가 부르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서 글로리 남성 자중창입니다. 주는 귀한 보배.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18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118편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시므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에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스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성경 낭독 시편 118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노인팅입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오라토리오 합창단입니다.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어서 하품이 부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신명기 1장 19절에서 31절 본문으로 모세의 뒤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생활한 지도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펼쳐진 모압 평지에 다들 모여 있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약속의 땅과 백성들을 교차하며 바라봅니다. 백성들도 그런 모세를 숨죽이며 주목합니다. 백성들은 기약도 없는 광야의 삶을 지금까지 참고 견디며 잘 따라온 자들입니다. 저들의 부모인 출애굽 1세대는 거친 광야를 지나오면서 다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온 자들이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어쩌면 광야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꺼낸 이야기는 40년 전에 한 사건입니다. 듣는 이들 중에 많은 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옛적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이 세대들의 부모인 그들은 가데서 바나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출애굽 후 지난 수개월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거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3일 정도만 더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뭔지 모를 두려움에 은습당하고 있었습니다. 종으로 살던 애굽을 빠져나오긴 했어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의 앞에 두셨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찾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그 땅을 한번 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모세도 그 의견을 좋게 여겨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었습니다. 12명은 약속의 땅을 몰래 들어가 40일을 탐지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이토록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사는 자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우리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다수의 정탐꾼이 쏟아내는 말들을 들었던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큰 소리로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다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백성들은 끝끝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책망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악한 세대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니 얼마나 섬뜩한 말씀입니까? 그 일로 모세 자신도 지도자로서 책임을 지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말로 복원한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는 40년이 지난 이후에 왜 이 지난 이야기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꺼내는 것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은 그때 그렇게 불순종했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과거의 슬픈 역사를 꺼내는 것일까요?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모세에게 그때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팠으면 세월이 이토록 흘렀는데도 마치 어제일처럼 기억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분명 모세의 뒤끝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시점에서 뒤끝 장렬하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뭔가를 분명하게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교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이들의 부모님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어떤 분이 잘 몰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가는 길에 적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쉬어야 할 장

0: 박칠 장석도 하나님이 물색하시는 겁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뒤돌아보면서 힘겨워하는 자들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똑똑히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시면서 가나안 땅도 열어주시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겐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나님께 불신을 드러내며 불평했던 백성들 때문에 자신도 분노하면서 바위를 쳤고 그 일로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모세의 피눈물 나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모세에겐 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태도는 어떠한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들어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따라 우리의 삶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여시기 위해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이 형통하도록 앞서 가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까 봐 돌부리도 제거해 주십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걸려 넘어질까 잡초들도 뽑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울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힘겨워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 고난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치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힘겨워 보여도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느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시기에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불평을 거두시고 원망도 거두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에도 꿀과 젖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이번 한 주도 넉넉하게 이기며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정소울이 부르는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무 노래가 전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조수아의 찬양,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들으면서 10월 5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교단 창립 120주년을 맞아 어제 서울 신길교회에서 기념식과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기성총회는 120주년을 맞아 120년 은총에 감사하는 한편 성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성총회 이기용 총회장은 연합을 통한 성결 영성을 지교회로 확산시켜 미래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성총회는 120개 교회 리모델링과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작은 교회의 회복을 돕는 등 동반성장의 뜻도 담았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화해와 국민통합의 통로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지난 2일 목회서신을 발표하고 세상의 진영 논리에 휩쓸려 갈등을 키우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웃을 배제했던 연약함을 자복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갈등의 한편에 서서 적대를 키우는 자가 아닌 차이를 넘어 존중하고 포용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정부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평화와 화해의 가능성까지 닫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네팔 홍수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펼칩니다. 기성총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모금을 진행한 뒤 11월 중 현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기성총회 해외선교위원회는 일단 식수와 식량, 임시 거주지 마련 등 긴급 구호를 펼칠 계획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극심한 폭력과 박해에 놓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어라이즈 아프리카 캠페인을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합니다. 선교회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하루 평균 12명의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살아남은 이들도 극심한 트라우마와 생계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속되는 폭력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과부와 고아를 남기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박해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캠페인 후원금은 트라우마 치유와 지역 리더 훈련, 긴급구호와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교계 뉴스 이승규였습니다.
0: CBS

곁에 CBS 라디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0: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핵심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본질이란 말은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 그 말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가 같이 가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필수입니다. 저기 지금 도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을 살려면 전적인 순종, 온전한 신뢰가 필수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피엘로의 삶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영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이는 우리 신앙의 어떤 면도 진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이게 올바로 안 되면 자신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다림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이 안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다고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둘 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간단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매 결혼한 분 계시면 결혼하기 전에 중매장이 와가지고 뭐 아가씨를 아니면 뭐 총각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 학교는 어디 나왔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부모는 어떻고 재산은 어떻고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결혼에 살다 완전히 다르죠.

사람이잖아요. 그거는 그분의 그 사람에 대한 정보인 거죠. 외부적인 정보. 근데 살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의 성품과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도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 교제 안에 있다는 말이라고요. 안다는 말이.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분이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 주석 시리즈인데요. 요한 1, 2, 3서 주석을 쓴 닥터 D.L. 에이킨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라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래서 아주 잘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이 말은 이 요소들이 다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지적, 도덕적, 영적,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 역동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인데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이 네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마치 사각형처럼 이 네 개가 있어야 비로소 사각형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네 가지가 뭐라고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살펴볼 때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없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컵에 비유했고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유에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컵이 있어야 우유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필수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한 요소인데 문제는 그것마저 없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이건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건 이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큰 1번 아래 작은, 아까 1번이 그였으면 작은 2번이 그거라면 반대인데 이게 죽은 정통주의. 또 한편은 뭐가 있냐면 이론적인 지식은 뛰어난데 그것만 있는, 이걸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아시아에 있는 전체 신학 박사 중에 반 이상이 한국에 있답니다. 그만큼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또 신학적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는데요. 이걸 보면 제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죽은 정통주의가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걸 또 볼 수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조차 없는, 그러니까 컵조차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반대, 그 순응하신 작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극단이면서 동일하게 잘못된 극단은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컵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컵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만 아는 지식의 참다운 요소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합니다. 아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네 가지가 다 있어야 참된 요소라고 그랬죠. 참된 하나님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또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성경적인 지식을 컵에 비교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유에 비교했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만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컵만 있는 것, 이것을 로디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죽은 정통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책 부흥책 80쪽에 보면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일서에도 보면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학자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친밀한 교제 관계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신앙의 모든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인격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정통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교리,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교리는 옳고 참되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그 인격체에 대한 참된 교리는 가지고 있는데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체와의 관계를 교리로 인격체와의 관계를 대신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인격체와의 관계 대신에 그분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알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에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그 자리에 대체해서 세우는 이것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러죠. 무서운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적인 사람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이 흔히 걸려 넘어지는 매우 흔한 함정입니다. 정통적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교리에서만 머물고 어떤 정의를 하는 데서만 머물고 교리의 목적은 그 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만 그 인격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인격과 교제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구실을 합니다. 교리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지식 중요해요. 문제는 교리는 성경적인 지식은 그 성경에 말한 인격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분의 길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도록 그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 나쁩니다.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대요. 죽은 정통은 교리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러한 죽은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주 표현한 대로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지금 환자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금으로 된 그리고 거기가 다이아몬드가 박힌 컵을 갖다 주면 뭐하냐고 비어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주님에 대한 감격이 없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도 의무감에서도 나올지 모르지만 찬양 부를 때에도 그냥 아는 찬양, 그러나 뭔가 마음은 너무나 컬컬하고 답답하고 뭔가 그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렇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은 정통제에 빠져있어 그렇습니다. 교리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빈 컵만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가지 서로 분리되지 않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지적인 요소뿐 아니라 영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근데 참고로 에베소 외곽에는요, 그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손꼽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1년 내내 아데미 신전에 숭배하러 오는 순례객들로 가득했고요. 그 도시 전체가 그곳으로 인해 비즈니스가 이렇게 돌아갈 만큼 그 영향력이 컸습니다.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데미 지역만이 아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복음이 놀라웠게 증거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먹고 살던 이 에베소에 엄청난 그들의 입장에 피해가 닥치니까 이 아데미 신을 믿던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오늘 같은 체육관에 모여서 과격한 시위를 해요.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이 시위하면서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와 온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가 진정한 아시아와 온 천하가 위하는 신이라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아시아와 온 천하가 위하는 그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우상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한편으로 이게 그렇게 과장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이 발굴된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하더라도 아데미 신전이 32개나 발견됐습니다. 근동아시아 지역에. 제가 과거에 요르단 사역을 마치고 요르단 내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한 그 거라사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르단 내에 있는 거라사라는 지역인데 거기 가보면 도시 전체를 발굴해놨습니다. 도시 전체가 발굴된 겁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에 모아도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그 이 아시아와 온 천하가 위한다고 표현할 만큼, 물론 자기들의 입장은 과장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널리 팽배했었고요. 에베소 지역은 바로 그 외곽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 이제 처음 믿고 교회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편지한다면 뭐라고 편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할지 모릅니다. 땅 밟게 하세요. 아데미 신전 앞에 땅 밟게 하세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죠. 바울은 전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나온다고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했고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하기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시면요, 그러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뭘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기독교인의 문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목회만 하더라 사람들이 이래서 문제가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미국의 어느 도시에 조그마한 도시에 뒷골목에 있는 교회 하나님 역사니까 세계에서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팀들이 저 가서 거기 가서 통역해주면 거기 가는 비용을 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곳에 세미나 참석하러 가려다가 며칠 더 먼저 가서 거기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통역실에 앉아있는데 그때는 집회기간도 아닌데 그때는 월요일인가 쉬는 날인데 그냥 기도회로 모였는데 그때 세나란가 사람들이 와서 통역하고 있더라고요. 나 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조그만 마을에 저 뒷골목에 있는 교회 같은 데인데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지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포함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지적으로 정통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식이 아무런 이론적인 지식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totally orthodox, totally useless.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도덕적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을 삶에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삶에서 그 우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전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이론적인 지식 그동안 들었다고 하나님 안다고 생각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면 정말 이날 아침 하나 회개하고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찾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교회 가운데 넘친다면 지금은 SRT가 동탄까지 다 연결되고요. 얼마 안 있으면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차적으로 뭐죠? GTX 연결될 거고요. 그러면 부산이건 광주건 전국에서 포도나무 교회까지 불과 짧은 시간에 다 올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와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냐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행하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0: CBS
1: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2: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3: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성경의 얘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어려움을 겪고 또 그래서 너무 고통 속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7년째 지배를 받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곡식과 가축 하나도 남김없이 보이는 대로 잔인하게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혹시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던 어느 날 므낫세 지파에 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밀 이삭을 그 타작하기 위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드온은 지금 넓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할까요? 당시에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포도를 밟아서 즙을 내는 틀을 말하는 건데 이건 보통 이 당시에 땅을 좀 파서 좁고 깊게 만든 구덩이 같은 것이. 그러니까 알곡을 털어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그것도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요. 언제 그들이 또 쳐들어와서 이마저 다 뺏어갈까? 그래서 밀 타작을 하면서 옆을 돌아보랴, 주변을 두리번거리랴, 가슴은 콩당콩당 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소심하고 보통 겁쟁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겠죠. 이때 어느 날 이 기드온에게 한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는 스스로 어울리지 않는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보고 큰 용사래요.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기드온은 그 천사에게 참았던 말을 터뜨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일어납니까? 기드온은 자기와 가정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대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다짜고짜 하나님께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기드온을 천사는 다그치지 않고 꾹 참으며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미디안 손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내가 너를 지금 보낸다. 이게 사실 한 인생이 살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소리를 듣고 기도원이 헛웃음을 치면서 전 못합니다. 우리 가문도 보잘것 없지만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제일 못난 놈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16절에 다시 기도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공식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일에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공식까지 주었는데도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의심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못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자신 있게 나가 싸우라고 하는 미션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습관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뭔가를 잘할 수 없는 존재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이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확인하고 싶거든 네가 재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그 재물을 준비해서 올려놓아봐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기저기 가서 얼른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가지고 바위 위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삽시간에 기드온이 올려놓은 재물에 불이 확 붙더니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때서야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기드온은?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들에게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라는 미션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엄청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기드온에게 정작 맡긴 첫 번째 미션은 뭐냐? 너는 지금 당장 마을에 가서 바알 신상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7년 된 숫소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려라. 한마디로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살아오던 그 마을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네가 맞서라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짓밟혀온 그 눈물과 그 과거를 7년 된 숫소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이 다 태워지고 날려버려라. 너무 좋은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선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는 이 바알 제단은 온 마을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다 간절히 섬기던 곳이에요. 특별히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애지중지하던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부터 하라고 주신 이 일에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과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27절에 보니 이에 기도원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너무 겁이 나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감히 할 자신이 없어서 종 열 명을 데리고 밤에 몰래 가서 바알 제단과 아사라 목상을 무너뜨리고 그 나무로 장작을 쌓고

잡고 거기에 7년 된 숫소를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애버리라고 하는 이 바알 신상, 바알 제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만 믿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는 하나님도 믿고 또 한쪽으로는 바알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바알 신상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교회 나와 예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가면 돈과 하나님 사이에 동시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 수 없는 동시를 섬기는, 마치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그들처럼 돈과 하나님을, 성공과 하나님을, 인기와 하나님을, 명예와 하나님을, 남들의 시선과 하나님을, 내 욕망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 옛날 기드온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여전히 하나님만이 전부시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가 아니라 때로는 돈을 벌어야 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내가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싶어서 적당히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를 무너뜨리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시대 우리만의 바알 신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욕망과 세상 것 앞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세상 것이 다 태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간밤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온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곧이어 이 일을 기드온이 했음을 알게 되고 성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 아버지에게 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의외로 같이 분노할 줄 알았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기드온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아들을 건들면 가만 안 둔다. 이게 아버지지, 아버지.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기드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용사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개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어요. 지금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이겨라 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거창하도록 그렇게 안 하세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큰 미션을 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네가 살고 있는 마을에, 네가 밟고 있는 땅에, 네 자리에 바알의 제단부터 부셔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미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분명히 선포되었어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덥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오늘 네가 해야 될 그 일부터 처리해라 라고 단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진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일을 우리는 실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려면 준비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려면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서요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뭔가를 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를 하고 싶다면 조금 두렵고 부족해도 일단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댄 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자인데 이분은 20대 내내 우울증, 대인 기피증 뭐 이런 걸로 너무 그 젊은 나이를 온통 색깔로 말하면 검은색처럼 지낸 거예요. 다행히 30대가 넘어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댄 리드가 SNS에 영국의 남자들을 향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남자들끼리만 그거 뭐 거창한 거 말고 그냥 만나서 함께 걷고 이야기합시다. 이런 모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동아리 이름을 걷고 이야기하는 남자들이라고 붙였어요. 자, 그렇게 오랫동안 홍보를 하고서 드디어 2021년 역사적인 첫날 몇 명이 왔을까요? 놀랄 준비 좀 해줘요. 딱 한 명이 왔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숫자 아닙니까? 그러나 댄 리드는 그 한 명과 즐겁게 걸으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다 보니 또 한 명이 오고 또 한 명씩 모이면서 그 모임이 시작된 이후 5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영국 전체의 이 걷기 모임이 92개로 확장이 됐어요.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걷고 서로 위로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회복되고 인생에 대해서 비전을 공유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싶다면 단 1분 동안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말씀 한 구절을 놓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내 인생을 전진하게 할 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밀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책을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목사님 리치 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리치 몬드는 어릴 때 굉장히 불운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8살 때 아버지가 당시 변호사였는데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뺏겨요. 그리고 온 가족이 슬럼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슬럼가에 버려진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먹을 것도 학교도 못 가요. 너무 몸이 허약해서 어린 시절 말라리아를 여러 차례 앓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불행해진 리치몬드는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늘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야.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 리치몬드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지구 반대편 영국의 한 교회에서 이 리치몬드의 가족을 돕는 정기 후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후원금이 오는데 이 작은 돈과 함께 편지 하나가 같이 오는데 그 편지는 영국에 사는 15살 된 소녀가 보낸 편지예요. 리치몬드의 가정을 돕기 위해서

0: 7살 된 이 소년은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보내면서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리치몬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편지를 받아든 불우한 리치몬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날 어떻게 알고 날 사랑한다고 하지? 그런데 이 편지가 몇 년 동안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새로운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리치몬드는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스스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는데 그날 요셉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끝까지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인격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편지에 적힌 사랑해라는 문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리치몬드는 나도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해서 그는 어렵게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너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던 리치몬드는 신학을 미국에 가서 석사, 박사, PhD 학위를 따고 엘리트가 됩니다. 과거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 마음만 먹으면 미국에서 엘리트로 인정받으며 목회할 수 있는 조건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첫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요셉의 설교를 들려주었던 그 고국의 고향 마을의 교회로 부임을 합니다. 물론 교인들과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부흥도 시켰지만 그 우간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신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글을 모르고 이런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멘토링을 해주고 영어를 가르쳐주며 그는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 우간다 땅을 넘어서 동아프리카 지역에 지금은 15,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멘토링해주고 그들의 영적 스승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대한 비전을 향해 가되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결단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눈덩이가 커지듯이 오늘 내게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일의 시작이 내 인생을 언젠가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보며 미래의 꿈을 꾸듯이 하나님도 아무 존재감 없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미래를 그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내가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셔서 너무나 오랫동안 멈춰있던 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기도원처럼 앞을 향해 멋진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CBS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0: 크리스찬 칼럼.
1: 우리 삶에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고 있었죠. 하나님, 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런 의문들이 가득할 때가 많아요.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대략 15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7살쯤에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이깁니다. 그리고 20세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꽃길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점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고,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에 넘어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마 이 10년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100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도 결국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내가 멈춰 있다고 하나님의 시간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고래를 삼킬 수 없듯이 결국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고초를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너무나 익숙한 광야의 지형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연전 연승을 이어갑니다. 그제야 다윗이 비로소 안 거예요. 지난 10년간 경험한 광야의 시간은 도망의 시간이 아니라 왕의 수업 시간이었음을 말입니다. 아,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왜 바위 틈에서 자야 했고 왜 수풀 속에 몸을 숨겨야 했는지. 그저 나에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의 수업의 시간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는 우리 삶에 이유 없는 일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부한지 가난한지 건강한지 병약한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관점과 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이 관점과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부하고 건강할 때 더 겸손할 수 있고, 가난하고 병약할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글자가 빽빽한 책을 읽다가 여백이 넉넉한 페이지를 만나면 길을 걷다 작은 쉼터를 만난 것처럼 잠시 쉬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눈도 시원해지고요. 그럴 때는 앞서 읽었던 문장도 천천히 다시 읽고 놓쳤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달력에 생긴 작은 여백처럼 휴일이라는 하루가 덤으로 더 생긴 오늘 같죠. 정신없이 9월에서 10월로 넘어왔다면 한 번쯤 숨을 고르라고 주어진 시간같이 느껴지네요. 대체 휴일로 맞는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달달달.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Good Music Station. CBS FM.

레나 마리아 라이브 버전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폴라리스님은 여행 가시네요. 와, 공항 게이트에서 반갑게 인사 나눠요. 다행히 6시 25분에 들어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후에 들어가시네요. 와, 분주한 공항에서도 이렇게 매일 듣던 라디오 접속하고 게시판 참여까지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님은 오늘은 아들 신일이와 여의도에서 열리는 하프마라톤 대회에 나갑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마라톤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아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라 더 좋으시죠? 간밤에 비가 내려서 공기가 더 쾌청합니다. 해가 뜨면 젖은 땅도 마를 거고요. 조심히 하고 오십시오. 예, 월요일을 휴일로 맞다 보니까 평소의 월요일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사연과 신청곡은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하려면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축복이 알베 닉네임 쓰시는 홍광수님,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듣는데 오늘은 쉬는 날 집에서 듣고 있어요. 찬송가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시면서 Deep Settled Peace,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신청하셨습니다.

매일 듣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도 출근하면서 듣습니다. 휴일을 잘 쉬지 못하지만 찬양 듣는 기쁨이 큽니다. 반디님, 마음 가는 대로 해라님도 출근하고 계시네요. 교대 근무시라고요. 대체 공휴일이라 한산해 보입니다. 찬송 들으면서 차분하게 힐링합니다. 예, 이런 휴일날 이른 아침 출근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한산한 이 느낌. 그래도 좋습니다.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Will Jesus find us watching?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5132번으로 오신 분, 오늘은 보너스 휴일이에요. 새벽 기도 마치고 공원으로 바로 와서 씩씩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안 한다는 게 이렇게 여유롭고 즐거운 거였네요. 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그쵸. 또 그래도 뭐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휴일이니까 좋은 거겠죠? 오늘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빨리 흐를 것 같아요. 월요일 시작과 또 금요일 끝이 다 달력 위에 빨간 숫자 날입니다. 아, 제임스 보홍님은 대전 여행 중이시라고요. 아내와 아이는 꿈나라고 저는 조깅합니다. 6306님, 아침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강릉에 살고 있는 강보라님께 66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메시지 전하면서, 용인에서 참여하신 애청자시네요. Amazing Grace 신청하셨습니다. Elvis Presley.

현대무용의 거장 투아일라 타프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체육관으로 향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책 천재들의 창조적 습관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내 의식은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하는 스트레칭과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다. 내 의식은 바로 택시다.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순간 내 의식은 끝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게으름이 개입할 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겠죠. 영감은 가만히 기다릴 때가 아니라 매일 스스로를 연습실로 강제 이동시키는 그 단단한 습관에서 비롯됨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처럼 영적인 성숙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곤함과 타협하려는 자아를 꺾고 조용히 성경을 펴는 일, 피곤한 무릎을 꿇고 기도에 첫마디를 떼는 이 단순하고 단호한 행동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의식이 됩니다. 세속의 거센 물결 속에서 오늘 하루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줄 창조적 습관은 무엇입니까?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창조적 습관.

마라나타 뮤직그룹 As For Me 나는 믿음으로 순복음현님께서 나의 의식은 정미나의 Amazing Grace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 가운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게으름이 개입할 틈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피곤함과 타협하려는 자아를 꺾고 조용히 성경을 펴는 일, 그리고 피곤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첫 마디를 떼는 일. 이 단순하고 단호한 행동이 영혼을 살리는 의식이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따로 저장해 놔야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피곤함과 타협하려는 자아를 꺾고 라디오를 튼 지금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고 계신 것만으로 우리의 아침 의식은 시작됐다. 여러분은 대단하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 5일 대체공휴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6104님도 여행 가셨네요. 전주로 오잠의 여행을 왔어요. 막내가 이석증으로 못 올 수 있었는데 언니들과의 추억을 위해서 함께 왔습니다. 네, 이석증도 아유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데 우리 동생분이 언니들과의 약속을 위해 길을 나서 주었네요. 휴무라서 로컬푸드에 판매할 고구마 순 작업하며 듣고 있습니다. 사랑꾼님. 그리고 이분은 성함 또는 닉네임을 말씀드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비공개로 오셨는데 이거는 비밀인데요. 전 오늘 보령에서 울산으로 당일치기 여행 가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미술관도 가고 혼자만의 여행을 오랜만에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는 선물이죠. 예. 이 귀여운 사연을 읽으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게 비밀일까요? 내가 혼자 간다는 게 비밀일까요? 아니면 나만의 혼자 여행의 이 여행지가 비밀인 걸까요? 이 모든 게 다 비밀인 걸로 치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용접봉 그린
1: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대체공휴일 아침 여행 가시는 분들께는 소풍 노래가 되겠고요. 출근하셔야 하는 분들께는 응원가로 띄우겠습니다. 주디 콜린스 오 해피데이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아요.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콩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박성태의 뉴스쇼.
1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전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고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에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주말 새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고

깡통중수청 치안 지옥문을 외쳤습니다. 이 내용 뉴스연구소에서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이어서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을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신 6일간 국민들을 웃고 울게 했던 2016 아이치 나코야 아시안게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열띤 질주 끝에 종합 3위에 올랐는데요. 수많은 감동의 순간들 중에서도 뜨거운 눈물과 힘찬 바퀴로 국민들에게 기억된 선수 한 분을 오늘 뉴스쇼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17살의 금메달리스트 강준희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 선수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5: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5: 예, 공휴일인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공휴일인지 나고야를 나코야라고 약간 발음이 샜나 같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나고야 시민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7: 네, 두 전직 대통령.
5: 두 전직 대통령, 두 명이면 누굽니까?
7: 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요.
5: 예.
7: 요즘에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논쟁이 좀 뜨거운데요. 우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면은, 한동훈 의원이 이제 노무현 피해자 서사, 그러니까 이른바 노무현 피해자 서사가 검찰 악마화로 이어졌고, 이제 그 극단적 결말이 검찰청 폐지로 이어졌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어요.
5: 예.
7: 지난 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면서 발언의 취지는 진보 진영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조작 수사 피해자 신화를 만들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연차 게이트 당시 불거졌던 이 시계와 금품 수수 의혹을 다시 꺼내 든 건데요.
5: 예.
7: 이에 대해 이제 민주당 조기현 대변인이 인면수심의 사자 명예훼손 범죄다 강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5: 예.
7: 그런데도 이제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시계와 돈을 불법적으로 받은 건 팩트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민주당 의원이 이제 직접 등판을 하면서 이 논쟁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의원 글에 답합니다, 이 형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곽 의원은 당시 자신도 변호인과 참고인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지 못한다. 한 의원이 팩트라고 주장한다면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5: 예.
7: 여기에 이제 한 의원이 또 바로 반박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그 곽 의원 부부의 그 미국 뉴저지 아파트를 거론을 했어요. 곽 의원 부부가 미국에서 구입한 아파트 대금 일부가 박연차 전 회장에게 받은 돈이 맞느냐 아니냐, 이걸 이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제 곽 의원이, 곽상원 의원이 다시 당시 수사 검사도 아니었던 한 의원이 무엇을 근거로 확정적 사실이라고 말하느냐, 뉴저지 아파트 문제까지 포함해 증거를 제시하라, 맞서면서 연휴 내내 이 공방이 좀 계속 에스컬레이팅되면서 좀 뜨거워져 왔던 이런 상황입니다.
5: 예.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이제 팩트는 무엇이고 또 이 논의의 사실상의 쟁점은 무엇인지를 또 패널들과 얘기를 해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된 거는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지가 공개됐다고요?
7: 네, 이게 52년 동안 보관해온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편지인데,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어요. 이 편지는

0: 유경수 여사가 피격돼 숨진 이틀 뒤인 1974년 8월 17일에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하다 귀국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낸 편지라고 하는데요.
1: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네. 당시 이제 영예일 때 네, 보냈던 편지라는 거죠. 네. 이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관하고 있다가 공개한 내용.
0: 네, 유영애 의원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한 건데 그 편지 이제 사진도 저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맞을 유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몇 번이고 생각한다. 이런 이제 심경이 적혀 있고요. 유영애 의원이 이제 편지를 공개하면서 영화가 아니었다면 공개하지 않았을 편지다. 제작진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사이 좀 눈에 띄는 하나 인터뷰 가 있었는데 박지만 이지 회장,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예. 이 조선일보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 16살이던 박 회장은 유 여사가 숨진 날 서울대병원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자신 이제 와락 안고 가슴이 들썩일 정도로 울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내 우는 모습은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영화 상영 중단이나 손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은 좀 거리를 두는 모습 보였고요. 대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제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를 제대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오늘 유경수 여사 그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해서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 열겠다고 예고를 했고 했고요.
1: 예.
0: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국제 영화제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구한 서한을 보내려 했는데 여기에 지금 동참하겠다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당내에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거를 당 의원 전원 명의로 이제 보내는 걸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정치권 얘기는 아니지만 어제 보수 성향 시민 단체들이 그 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해당 영화 상영에 대한 사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1: 예, 이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의원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는 팩트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가 된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복수에 따른 건데 그런데 애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잘못이 있지 않았냐라는 맥락인 것 같아요. 김인하 평론가님.
2: 다소 이제 좀 갑작스러운 어떤 쟁점 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쨌든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좀 겪으면서 서거하면서 사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돈을 받은 건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돈을 받은 것의 성격과 그 맥락이 뭐냐가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핵심이잖아요.
1: 예.
2: 그걸 판단할 기회가 없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뭐 곽상원 의원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당시에 이제 판단이 이루어졌던 거는 노정현 씨가 해외에 돈을 보낸 사실 그리고 그게 돈을 보낸 것 자체가 이제 문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졌지만
1: 예.
2: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박연차 당시 회장이냐 등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과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느냐. 지금 검찰청이 폐지됐다. 이거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뭐 영화 논란 이러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이 이 영화에 대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동참하기는 좀 그런데
1: 예.
2: 이것에 대한 요구, 대중적 요구가 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폄훼 영화는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폄훼 영화는 안 되느냐 막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여론의 어떤 뭐 이 좀 편승하기 위한 그러한 쟁점 제기가 아니냐라는 느낌도 들어서
1: 예.
2: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석 전 대변인님
3: 잘못된 얘기 같아요. 이 노 전 대통령 관련한 얘기를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그 돌려차기 피해자 분 모셔서 토론을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묻혔었죠.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 관련한 논란 때문에 그쪽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시각이다. 이건 제가 꼭 바로잡고 싶고
1: 예.
3: 핵심은 그거예요. 노 전 대통령 관련한 여러 가지 공과의 평가가 있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난 상황에서 왜 이러느냐 하는 얘기는 10월 2일에 검찰이 해체됐기 때문이고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너무나 거칠게 이루어져 왔다. 준비도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그 부분 원인이 뭐냐를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노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그분이 이제 비극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랬냐.

0: 라는 거는 다 빠지고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그리로 가요. 중간 과정이 없어졌고. 예. 또 그 2008년 이후 또 노전 대통령 퇴임 직후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 지금 소위 민주당 주류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노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했던가 어떻게 평가했던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전혀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위선도 충분히 짚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예.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서 한동훈 의원이 노 전 대통령에 관련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냐. 근데 중요한 게 그분도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박연차 씨도 없어요.
1: 예.
0: 그분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실체 규명 이렇게 가면은 답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것이 한동훈 의원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그 답 없는 얘기를 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고요. 그 수사 기록은 전부 봉인이 됐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팩트라고 단정하는 거는 피의 사실을 사실화하는 거죠. 당시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으로부터 흘러나온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근데 이제 피의 사실이 사실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법적 엄밀성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닌데 자기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추정도 아니고 단정을 해버리고 그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소해봐. 이게 억울하면 고소해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극히 검사스러운 행동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종의 인지적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문제는 검찰의 역사적인 과오, 이를테면 뭐 검찰이 그 과잉 수사를 한다든지 표적 수사를 한다든지 피의 사실을 그 과정에서 공표한다든지
1: 예.
2: 뭐 이런 등등의 그 검찰의 오류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결국 민주당 진영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일을 성역화하고 그리고 일종의 정치적 복수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이 A가 아니고 B다라는 식으로 대중적 인식 전환을 나름 시도하고 있는 거고 그게 본인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한테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게 정치검찰이라는 딱지고 검찰로 분류하자면 한동훈은 윤석열 카테고리예요. 그 지우고 싶은 거죠.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아예 이 검찰개혁의 근본적 문제는 이거다. 라고 본질 이 왜곡을 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도구적 냉혈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정치적 상대방의 어떤 비극적 선택도 자기 정치의 목적을 위해 서슴없이 동원하면서 나는 누구도 얘기하지 못한 이런 금기도 용감하게 얘기하는 정치인이다. 이런 걸로 예. 그걸 치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치가
1: 한동훈
2: 아니에요.
1: 의원의 전략적 선택인데 지금 정치적으로 냉혈이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이 부분은 다시 유희석 전 대변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0: 때에 따라서는 정치가 어떤 냉혈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해야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그동안의 과정은 다 없어지고 딱 그 부분, 그분이 오죽하면 검찰에서 얼마나 당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딱 거기로만 모아지잖아요. 지금 사실에 대해서 제가 답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주요 당사자분들이 세상에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이 팩트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미 진술서도 있고요.
1: 예.
0: 그동안 나온 수많은 보도들이 그럼 다 거짓말이냐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시계 얘기 자꾸 논두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안 받았는데 논두렁에 뭐 시계를 버렸다는 말이 있었다 이렇게는 인식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지 노 전 대통령 고인에 대한 어떤 명예를 실추한다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님을 확실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1: 예.
3: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개혁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설명대로라면 한동훈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에 A부터 Z까지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다 이렇게 봤다는 어떤 취지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서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영향권 아래에 있는 정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정수석도 하고 그러한 이제 연장선에서 운명이다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거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개혁에 일부 만족하지 못한 지지층이 있었을지 몰라도 문재인 정권이 그 선에서 끝냈어요. 검찰개혁을.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해서. 그리고 그렇게 개혁된 검찰개혁 체제 내에서 한동훈 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적폐 뭐 청산 수사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체제에서 수사를 해서 성과도 내고 여러 가지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실 한동훈 의원의 동력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게 왜 더 6대

0: 범죄 수사권까지 없애서 이게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까지 가야 된다라고 됐느냐. 그거는 결국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의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문재인 정권 시대에 소위 말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뭐 반발도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직접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직접 이 정치로 직행을 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검찰에 문제가 있지 않았으면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택적인 쟁점의 어떤 그런 쟁점을 선택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의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1: 예. 겁니다. 지금 저희가 판례 구성을 좀 맞춰야 되니까 제가 여기 발언 기회를 좀 균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쪽에서는 팩트를 얘기하는 것 같고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로 팩트가 최종 규정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진술서나 사실관계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 믿을 만한 팩트가 있다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 팩트 옆에 그 팩트가 만들어진 과정 속에 예를 들어서 뭐 논두렁이랄지 이런 부분에 또 쟁점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나눠서 정리를 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일단 팩트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2: 팩트를 어떻게 단정할 수 있냐고요. 예. 그 진술서라는 게 수사기관의 진술서는 공개된 바가 없어요.
1: 예.
2: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도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고
1: 예.
2: 본인 스스로도 박연차 씨한테 돈을 받은 사실을 얘기했다. 이걸 지금 팩트라고 얘기한 예. 건데 근데 그거는 지금 뭐 그렇게 팩트라고 단정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받은 게 불법이 아니고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받았냐 이것까지 다 살펴야 그게 사법적으로 팩트로 단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은 피의 사실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1: 예.
2: 근데 피의 사실이 곧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곽상은 의원이 아마 그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효과적으로 그 반론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같고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은 당사자의 비극적 선택으로 법정에서 반론권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종결이 된 겁니다.
1: 예.
2: 결국 당시에 그 수사 관계자들,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흘린 그런 피의 사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사실이니 아니니 공박하는 게 조금 저는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의원은 봐라 이걸 가지고 날 고소하지 못하면 사실 아니냐 이런 식의 논법을 구사하고 예. 있어요. 그게 과연 적절하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3: 아니, 자꾸 그 한동훈 의원의 뭐 태도라든지 그것을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2: 본인이 우리는 시작한 논란이잖아요.
3: 사자에 대해서 무슨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시작된 시발점이 어디냐는 것을 봐야 될 만큼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게 너무 엉망진창으로 진행돼 있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검찰개혁을 보느냐에 대한 그 출발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일이라는 건 다 인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고 누가 등장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아 뭐 딸과 사위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피의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로 확정됐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면요. 그는 뭐라고 할까요? 똑같은 잣대를 그쪽에서 한번 대주세요. 지금 공소추사 관련해서 조작기소라고 얘기하는 거기에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뭐 특검까지 해가지고 대통령이 마치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뭐 다섯 개를 받고 있다. 이 논리를 그쪽에서 피고 있잖아요. 이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공평하게 봅니까? 이 정도 얘기도 못해요?
2: 제가 그 논리에
3: 17년 전 정도 되는 얘기를 우리가 꺼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그때 어떻게 행동했었던 민주당의 주류들이 어떤 위선을 보여주고 있는가 지적하는 것도 안 됩니까?
2: 아니, 그러니까
3: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2: 예. 민주당의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과도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신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말하자면 뒷받침하기에 소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시작됐다? 혹은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하자면 이 수사와 관련된 그런 검찰개혁으로 지금 그 문제의식으로 지금 검찰개혁이 완성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검찰의 폐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1: 예.
2: 단지 민주당이 만들어진 신화를 가지고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해서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본인 스스로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검찰의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점들은 국민들이 비단 노무현 대통령 사건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여러 역사적 과정 과정을 통해서 목격했던 바가 바고

0: 그게 이제 제도에 대한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로 모여서 검찰 개혁이 추진된 건데 너무 나갔죠 지금. 너무 나갔다는 것도 저도 인정해요. 게다가 이 검찰 개혁 강경론자들의 과유불급이 입 다물고 있어야 될 사람들한테 이제 저런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검찰 개혁의 시작과 끝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 확대하고 성역화해서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 제가 볼 때 이제 한 분은 팩트에 기반해서 검찰 개혁이 거칠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근간에는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이 있었던 건 아니냐. 근데 그게 과연 그럴 만한 비극이냐를 묻으신 것 같고 한쪽에서는 이제 어쨌든 팩트는 확정되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끄집어낼 일이냐라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0: 아니,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에 대한 한동훈 의원의 이 그 인식 자체가 예. 저는 틀렸고 굉장히 의도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 일단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더 어떻습니까?
2: 네. 어제 분위기 취재해봤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앞서 박원석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이 검찰청 폐지의 책임이 윤석열 정권 한동훈 의원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되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격앙된 분위기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 우호적인 의원에게 얘기 들었을 때는 지금 보수 정치인 가운데 이 정도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정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은 한동훈밖에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정치인도 지금 한동훈 의원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지금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한동훈 의원에 대한 재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슈 주도 면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또 다른 좀 한동훈 의원에게 부정적인 분은 좀 과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이기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 전선을 너무 넓히는 것 같다. 김승환 법무부 장관 낙마 이후로 너무 이제 대여 공세에 있어서 본인이 좀 전면에 나서려는 게 좀 큰 것 같다. 이런 예.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연 시계를 받았냐는 건 뭐 알려진 걸로는 받은 것 같다. 근데 논두렁에 벌어진 건 국정원의 공작이다라고 이미 또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금이 건너간 거에 대해서는 돈은 건너갔는데 일부는 투자금이고 일부는 뇌물이다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자가 각자가 그러니까
3: 당시 상황을 보면 예. 그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 행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반응이 많았었잖아요.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을 해요.
1: 예.
3: 그럼 그때 생각이 무엇 때문에 변했길래 지금은 그분을 그렇게 추앙하는 것처럼 다들 위선을 떠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아니라고 봐도 예. 지금 이 얘기를 그럼 왜 하느냐라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팩트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 예. 어쨌든 당시에 패족 선언까지 했으면서 지금 왜 그러냐라는 386들을 지적하고 싶다라는 거죠.
4: 검찰개혁은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지적을 저도 뭐 하고 여러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 보안 사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걱정도 크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어쨌든 만들어진 중수청이나 이런 것도 뭐 똑바로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청장도 없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다 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딱 찍고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열심히 이제 주장해 왔고 그 주장을 계속했으면은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도에 대한 논쟁이나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내면서 제가 볼 때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동훈 의원이 해왔던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히려 흐려진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구도상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뭐 영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최근에 또 뭐 이제 신문하고 인터뷰하고 뭐 이런 과정이 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책 내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최근에 이제 보도된 내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항변하는 게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슨 뭐 이런 수사를 막 이렇게 밀어붙였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외면했던 것은 소위 말하는 진보라는 사람들이다. 예.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뭐 서로 무슨 뭐 회의를 하고 짜고 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보수에서 지금 한 축은 박정희 전 대통령 포함해서 뭐 전두환 등등의 이러한 이제 독재자들을 예. 사실상 이제 복권시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러한 방어가 맞아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보수의 양대 전선을 지금 꾸리는 그런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그러한 의제 선정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1: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쟁점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과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또 다른 정치 대통령이

0: 비판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유해진 배우를 향해서 뭐 북한상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 속에서 유해진 배우가 경찰력이거든요. 굉장히 애국심이 투철한.
1: 예.
0: 그리고 그 사건의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을 거라는 그런 어떤 영화상에서 다른 인물들의 추측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에 대해서 북한상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추한 그런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박정희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들추는 게 불편한가? 그걸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영화 내용에 박정희 대통령으로 나오는 인물은 광복절 기념사 낭독하는 것 이외에 대사 한마디 없고 클로즈업 한 컷 없습니다.
1: 예.
0: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의 저격을 지시했을 거라는 암시조차 직접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사건의 의문들이 있고 지금도 제가 그래서 쭉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 의문에 관해서 풀리지 않은 대목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 가지 영화적 상상력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이게 무슨 역사 왜곡이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납치 사건과 이 저격 사건과 동아투이 사건과
1: 예.
0: 그다음에 한일협정 이거를 하나의 인과관계로 엮은 이건 무리한 어떻게 보면 전개죠. 근데 그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역사 왜곡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과장돼 있다고 봅니다.
1: 예.
2: 그 과장으로 보실 수 있을까 하는 또 의문이 드네요. 저는 영화를 일부러라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을 들었고 여러 가지 클립으로 극장에 안 앉아 있어도 영상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 안 봤기 때문에 뭐 몰라서 하는 얘기냐 그런 비난은 안 받을 자격이 충분히 예.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의 주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울 수가 있는데다가 기본 예의에 관한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당사자가 있잖아요. 유가족이 있잖아요. 유가족이 지금 계시고 이 사건을 전 국민의 TV 생중계 그때 채널 몇 개 되지도 않은 흑백 TV로 다 생중계로 봤단 말이죠.
1: 예.
2: 그럼 이런 것을 영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감독은 어떤 의도로 이것을 영화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뭔가를 갖고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적어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이 당사자들과 뭐 협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뭐 소통이 있었느냐 부분을 먼저 짚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자꾸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영화적 상상력이 우리의 어떤 경험을 늘리게 하거나 알고 있는 것의 지평을 넓혀주면 의미가 있겠는데 확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편다고 하는 것을 과연 표현의 자유 또는 예술의 자유 영역에 편입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다가 또 정확히 사실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상상력을 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뜻으로 상상력이지 그건 결과적으로 비트는 거가 되잖아요. 의도를 갖고. 그래서 저는 그 의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허진호 감독이라는 분이 도대체 왜 이걸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3: 박원석 의원님은 영화에서는 그 시대 폭력성 이제 언론에 대한 탄압 등 시대 폭력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영화 전반에는 이제 제목처럼 사실은 또 어떤 미스터리라고 이제 영화에서 짚는 것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한 누가 쐈느냐 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2: 제목을 보시란 말이에요. 예. 괄호 열고 들이 들어가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 괄호를 열었으니까 아닌 것도 반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고 하는데 결국은 복수로 의미하는 거예요.
3: 영화의 주제가 폭력성보다는 사실 그 미스터리를 다뤘다는 거거든요.
2: 그렇죠. 제목 자체에서 의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4: 전무들 말씀드리듯이 영화에 대한 비판은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의도를 궁금해하셨는데 저는 영화 비평의 차원에서 감독의 의도를 추정해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비평 방식의 하나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감독을 테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온 여기에 출연한 배우들을 테러를 하려고 하죠.
3: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4: 따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인 게
3: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대응이고 일단 영화 자체를 먼저 얘기를 하고
4: 따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3: 그럼
4: 게
3: 얘기해 주세요. 예.
4: 이게 1950년대 60년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 TV에 이제 악역으로 출연한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야 이 예. 나쁜 놈들이다.
3: 예.
4: 그래서 길 가다가 이제 그 배우 만나면 야 이 나쁜 놈아 때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시대도 아니고 지금 뭐 TV와 영화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된 지가 얼마나 이제 많이 지났습니까? 그런 예. 상황에 이 영화에서 어떤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 표현을 가지고 하는 배우 뭐 감독 그리고 뭐 이거를 뭐 국제영화제에서 내려라 그리고 모든

0: 유튜브에서 내려라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더 이상 이게 영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1: 예.
0: 영화에 대한 얘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보는 사람마다 지금 오늘도 뭐 신문에 여러 칼럼들이 실린 것까지 보고 왔는데 보는 사람마다 아 이거는 뭐 무리일 수 있다. 아 이거다 이건 확실히 무리다. 아니다 요것 정도는 가능하다. 의견이 갈려요. 근데 그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다 영화 비평에서 허용되는 일입니다. 그럼
1: 예.
0: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대중적인 정치운동으로 지금 확산됐고 거기에 국민의힘이나 지금 뭐 여러 보수 정치인들이 편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이제 영화에 대한 비평, 비난 또는 뭐 호평 이런 것까지는 각자의 영역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동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뒤에 반응 예를 들어 북한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해진 배우를 향해서 그 주진우 의원이 했던 발언들 또는 해외 상영을 이제 금지한다. 영화제 출품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서한을 또 국민의힘에서 보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윤희석 대변인님.
2: 일단 이제 배우에 대해서 적어도 감독은 모르겠는데
1: 예.
2: 배우가 의도로 갖고 출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배우에 대해서 뭔가 뭐 집 앞에서 시위를 한다든지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진짜 적극 반대예요. 저는 솔직히
1: 예.
2: 얘기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또한 정치 의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메시지를 혼탁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외 상영 금지? 글쎄요.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떠나서 그러면 이 얘기잖아요. 다른 분들이 한국 분들이 아닌 다른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왜곡돼서 인식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인데 생각해 볼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1: 예.
3: 그 뭐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저는 배우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감독을 포함해서 제작진 전체에 대해서 유사한 형태의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비평의 영역에서 이 연출을 한 감독이 이런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저런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너 이런 거 왜 만들었어? 사실은 이미 A로 확정돼 있는데 뭐 A-1, A-2 같은 그런 어떤 추정을 영화 속에서 왜 해? 라는 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1: 예.
3: 이거는 영화예요.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논문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 결론을 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케네디 암살과 관련된 수많은 음모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음모론이 수많은 예술 작품으로 영화든 아니면 문학이든 나타났어요. 그에 대해서 너 의도가 뭐야? 라는 식으로 묻습니까? 너 역사 왜곡했어? 라고 묻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조 독살설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기정사실처럼 막 회자됩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수많은 문학 작품이나 수많은 예술 작품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걸 그렇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실로 역사 사실로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작품을 왜 만들었어? 라고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고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봐야 되고 글쎄요.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아 박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저격에 개입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개연성이 이렇게 크지 않고 영화를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보면
1: 예.
3: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를 안 본 분들이 뭐 자신들이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금기라고 생각하는 여길 건드려서 발끈해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화를 좀 보시고 객관적으로
1: 예.
3: 저는 이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2: 제가
3: 생각이에요.
2: 짧게만
1: 잠시만요. 이게 저희가 광고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요.
4: 예,
1: 광고 듣고 제가 다시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예.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 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0: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1: 예. 앞서 이제 윤희석 전 대표님 발언권을 강력하게 요청하셨기 예. 때문에 예.
2: 아니 방원석 의원님 말씀에 저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해요.
1: 예.
2: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상력을 더해서 재해석을 한 영화들이 많이 있죠. JFK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한 거고 뭐 정조대왕까지 나온 건데 근데 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피격 대신 대통령 배우자의 남편이 배우일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분도 총격을 당했잖아요. 연단에 맞았기 때문에 그게 위해를 못 가한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존 F. 케네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영화가 존 F. 케네디 암살의 배우가 재클린 케네디다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딱 그렇게 생각하면 전 될 것 같아요.
1: 예.
2: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3: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수 정치 내부에서 일종의 이제 좀 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우에 대해서 뭐 이 집 앞에 가서 치위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윤희석 대변인님도 명확히 그건 잘못됐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예. 훌륭한 분이 부수 정치에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4: 박수 한번 쳐주세요.
3: 차기 대표로 추천합니다. 차기 대표로 추천하는데
4: 장동혁 대표 말고 지금 차기 대표로 추천한단 말입니까?
3: 윤희석 대망론을 여기서 반드시 제가 얘기하고 가야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는다라는 저는 그런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감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감독을 막 테러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예. 배우에 대해서 이거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제동을 걸어줘야 보수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1: 예.
3: 그리고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과거의 과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문화계가 좌편향 됐다고 그래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도 받고 뭐 법적 책임도 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 예.
3: 근데 보수 정치가 그러면 재집권하면 또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의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이 선을 그어주는 게 필요한데 사실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4: 알겠습니다. 혹시 뭐 윤희석 대표론에 대해서 뭐
2: 그 얘기 김문학 평론가 자꾸 하시는데 그냥 웃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 지금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2: 너무 부담돼요. 예.
4: 하하하.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5: 1년 만에 장외 집회.
4: 예. 국민의힘이 개천절 애숙녀문 앞에서 장외 집회를 가졌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5: 네, 현장 분위기가 사실 하기 전에 좀 말이 많았잖아요. 왜 연휴 때 하느냐, 또 국가 앞두고 하냐 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꽤 반응은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 장동혁 대표와 점정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7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이나 뭐 여기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추산은 20만 명, 경찰 비공식 추산은 이제 만여 명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에서는 뭐 최근 DNG 지뢰 폭발 사고에서 비롯된 뭐 대북 정책, 검찰 폐지,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이제 비판이 쏟아졌고요. 참석자들 이제 피켓 보면은 안보 참사, 종북 외교, 뭐 이재명 아웃, 제멋대로 농지 조사, 뭐 이 나라가 북한이냐 이런 것들 있고 또 태극기, 또 강간이 좀 성조기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제 SNS 활동하는 거 거론하면서 나라를 망쳐놓고 밤낮 없이 SNS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집회에서 좀 눈에 띄는 장면.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들이 다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발언을 했어요. 뒤에 이제 일렬로 서서 이제 피켓도 들고 있었고 했었는데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제 발언을 하려는데 거기 이제 참석자들 지지자들이 뭐 야유가 터져 나왔는데 예. 이 부분 저희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6: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저를 미워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네, 어제 그제 집회 현장에 있던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사실 저긴 대여 투쟁이고 우재준 최고위원도 이제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 얘기를 하는데 그지 야유가 나오는 건 우재준 최고위원에 대한 야유가 더 컸다는 거에서 그 부분이 좀 역설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1: 예.
5: 민주당은 이 장외 집회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앞둔 제1야당이 민생을 내팽겨치고 거리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4: 예, 국민의힘

0: 지난 10월 3일 장외 집회, 이제 국민의힘에서 집회를 열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구구단체들이 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그 장외 집회라는 거는 이런 이 불특정 다수의 여러 시민들까지 함께 하면서 막 이렇게 폭발력 있게 가야 사실 야, 저 장외 집회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예. 평가가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사진 찍힌 거나 또 나온 구호나 모양새를 보면은 국민의힘과 일부 이제 아주 좀 이제 극단적인 어떤 정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체 등이 함께 집회를 했나 봐. 그냥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인상을 주거든요. 찍은 사진을 보면은 핵심 의원들과 이제 지도부 앞에 따로 나와서 사진 이렇게 앉아서 찍고 그랬던데 좀 뭐랄까요. 이게 일종의 뭐 글쎄 뭐 한번 이 연례성 행사한 것처럼 비춰지고 그리고 구호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하고 싶은 모든 걸 열거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집중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의 자체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집회를 한 것처럼 느껴지지
0: 예.
1: 대중적인 어떤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막 끌어올리고 이런 데 효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앞서 이제 우재준 의원이 단상에 올라가자 뭐
2: 내려가라 뭐 이런
0: 꺼져라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유지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3: 처음에 이 장애 집회가 계획이 됐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 집회가 당 차원의 집회로만 진행이 되면 좋은데 거기에 이제 다른 분들이 섞여서 이 메시지가 완전히 혼란스럽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였잖아요.
0: 예.
3: 결론은 성종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국교까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이제 윤호갱 구호가 나왔고 여기까지 확인이 됩니다. 보이는 게 그랬는데 지금 저 우재준 의원이 발언할 때 나왔던 그러한 반응들은
0: 예.
3: 결국 우려했었던 바가 그대로 드러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저기 계셨던 청중들은 적어도 우재준 의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건데
0: 예.
3: 그분들이 민주당 분들도 아닐 거고 민주당 지지층도 아닐 거고 국내의 지지를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뭐냐.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성향은 적어도 보수로 아우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 이 집회가 지도부가 의도했던 바대로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냐. 온 인원이 뭐 20만이다라고 당은 주장하고 경찰은 만 명이라고 하는데 숫자를 떠나서 이 자체로 성공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걸
0: 예.
3: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합니다.
4: 뭐 일회성 집회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거나 조직된 집회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장외 집회가 효과가 크려면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모든 것 을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 올리는 집회는
0: 예.
4: 사실 시끄럽긴 해도 효과는 별로 없어요. 딱 그런 집회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집회에 모인 청중들이나 집회 분위기로 보면 올림픽 공원 집회를 남대문으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모양이었다고 봅니다.
0: 예.
4: 그게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 지금 당권파하고 조금 결이 안 맞는 그런 최고위원에 대해서 야유를 하거나 뭐 이런 걸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장동혁 대표는 뿌듯했을 거예요. 저 집회가 이제 본인한테 어떻게 존재감도 발휘되고 30분 연설했다 그러던데 뭐 막 환호하고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70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생각이 어땠을까 그 장면을 보면서
0: 예.
4: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앞서 이제 윤석 전 대변인이 주최 측 지도부의 의도와 과연 맞았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박원석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맞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3: 글쎄요. 그 생각에 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장외 집회 아까 김남 평론가 말씀하신 걸 저는 절절하게 생각을 하는데 장외 집회라는 것이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또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지점은 충분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국민적인 항의를 끌어낼 수 있고
0: 예.
3: 또 그 항의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정권의 잘못을 국민들이 더 넓게 알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할 만한 상황은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집회를 하는 뭐 방식까지야 뭐 비슷하겠지만은 이 말이 참 그렇긴 한데 누가 집회를 주도하느냐
0: 예.
3: 누가 얘기를 하느냐 누가 구호를 선청하고 누가 따라하느냐 이 지점에 있어서는 성공이라 할 수 있느냐 그 평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옆에서는 또 전광훈 씨가 나왔기 때문에 전광훈 씨는 이제 종교 기독교 단체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 전해드리고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2: 김지용으로 갈라진 여당.
0: 예, 김지용 중대범죄 중수청 후보자 임명권을 두고

0: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하고 임명 동의안을 재가해서 국회로 보냈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 일부 반발이 계속되고 있죠.
1: 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 보면 이제 일부 반발은 있지만 당 전체로 보면 좀 갈등을 수습하려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0: 예.
1: 이재명 대통령이 왜 김지웅 후보자에 대해서 친윤 검사로 단정하는 건 맞지 않다 좀 직접 반박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에 재수사 명령했다가 자천됐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 요청안도 보낸 상황인데요. 어제 그 서영교 의원 이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 당은 여당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 청문회를 진행한 민주당 행안위원들 사이에선 좀 의견이 엇갈리는 곳 있는 건데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의 청문안 송부는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박주민 의원도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원칙을 지킬 사람인지 확인한 뒤 이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반대 목소리 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지도부랑 행안위원들 좀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근데 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검증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제 검증할 건 이제 검증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0: 예.
1: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볼 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 X에 그 개혁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개혁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거나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 글을 어제 오전에 올렸는데 어젯밤에 또 글을 하나 올렸어요.
0: 예.
1: 좌든 우든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이나 근거 없는 선동은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정 인사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이 당내 선명성 경쟁, 개혁을 둘러싼 당내 논쟁을 좀 염두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예. 사실 대통령이 어젯밤 X에 좌든 우든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건 여러 번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또 한 건 그래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해서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네. 이것도 정리해 보죠.
1: 네,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그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이걸 따져 묻겠다 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었는데
0: 예.
1: 여기에 이제 응하지 않겠다 한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우선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독립적인 권한이고 그래서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서 향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법률상으로도 국회법상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감에 나오지 않는 건 아니고 기관장이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에 나와서 하는 이제 기존 관행은 따르지만 일반적인 자격으로 뭐 선서하고 질의 답하는 거 거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0: 아, 기관 증인으로서 대법원이 이래 했어요 보고하는 것까진 하지만 어떤 특정 사안 이번엔 재청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서하고 증인으로 하지 않겠다
1: 일반
0: 이런
1: 증인으로
0: 거죠?
1: 나와진 않겠다. 네.
0: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일단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여당 내에서 반발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답답하겠죠. 지금 안 그래도 중수청이 청장도 없이 시작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미비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돼서 그렇지 않아도 비판이 큰데 이번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회 하는데 여당 내에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흔들고 뭐 이렇게 돼서 뭐 임명 강행하더라도 생채기 난 상태로 임명 강행하면 그게 얼마나 이제 여러모로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좀 이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 세 번 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뭔가 시끄럽게 하겠죠. 그러면 저는 좀 실질적인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이라는 거는 물어볼 것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그러면 그 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끝도 없이 당신의 답변은 거짓말일 것이다. 믿을 수가 없다.
0: 예.
2: 뭐 당신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가면 이 인사청문회가 거의 난장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더라도 정확하게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3: 아니 뭐 국회가 공직 후보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검증할 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거 국회 역할이죠. 뭐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어쨌든 여당 내 강경파가 문제 제기하는 방식을 보면 사실에 기초해서 그 사람의 그 이 중수청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이제 프레임을 정해놓고 그 프레임 안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당신 친윤 검사잖아. 근데 이제 친윤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그랬더니 이제 프레임을 바꿉니다.

0: 믿을 수 없는 사람, 언제 등에다 칼 꽂을지 모르는 사람. 예. 그 지나온 모든 행적을 봐야 된다. 심지어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국정 동력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인지 잘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예. 계속 꼴대 옮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지호는 안 된다. 검사 출신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인사권을 본인들이 행사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검증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미.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답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글쎄 행안위 인사청문회를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은 검증이 아니에요.
1: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강경파라고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0: 뭐 추미애 지사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지금 뭐 김용민 예. 의원, 박은정 의원, 예. 기타 등등.
1: 일단 방수건 님이 이분들과는 거리가 좀 멀어지게 생겼어요.
2: 김종호 후보자 논란을 보면서 뭐 친윤이 아니냐를 가지고 그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싸우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할까 하는 의문이 가장 크게 듭니다. 수사기관의 장이잖아요. 새로 출범하는.
1: 예.
2: 그럼 적어도 일부러라도 이 사람은 불편부당하고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역점적으로 강조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친윤이야. 아니야 친윤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편이냐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1: 예.
2: 그러면 적어도 절반의 국민들은 뭘로 이거를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완전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나 다뤄야 돼서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이 약 한 달 반 넘게 정말 뉴스를 불철주야 연구해 주셔서 뉴스연구소에서 활약해 주셨는데 일단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뉴스쇼와 다시 함께 하게 돼서 네, 큰 네.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요. 저는 뭐 언제나 뉴스쇼의 구원투수 식스맨 뭐 문제가 생기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1: 예.
3: 더 노력해서 더 훌륭한 유명한 평론가가 좀 되겠습니다.
1: 이미 유명해요.
3: 아 유명하지 않아서 이게 참.
1: 예, 알겠습니다. 소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박해에 나가면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수많은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방송에 소개하려고 했더니 또 제작진이 그건 부담스러워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뭐 거의 두 달 가까이 정말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연구소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9: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중하여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0: 올 역세권 새 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움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움 건설.
2: 네, 뉴스쇼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3: 조간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5: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4: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5: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4: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난주에 78년 만에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늘은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과 새로운 사법체계가 남긴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십니다. 한국 스케이트보드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강준희 선수를 만나서 경기 당시 역전극부터 스케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까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웨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현대 오피스.
5: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6: 예, 지난 금요일 78년 만에 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 체제가 출범했죠. 하지만 수장조차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서 개문발차라는 오명에, 또 출범 직후 맞이한 첫 휴일도 반납하고 조직 내실 다지게 나섰지만 아직 체제는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법체계 시작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7: 네. 반갑습니다. 꿈실 출신 강명구 의원입니다.
6: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6: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했는데 국민의힘은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7: 대단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안 해드릴 수 없고요.
6: 예.
7: 이걸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범죄 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잘게 쪼개서 누더기로 만든 거거든요.
6: 예.
7: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수사기관이 경찰, 중수청, 공소청 이 세 곳이잖아요. 이제 기소만 하는 기관이 공소청 한 곳인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다 고발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에 해야 되나, 중수청에 해야 되나, 공소청에 고발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 경찰, 중수청, 공소청의 수사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서로 핑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중수청 같은 경우는 6대 범죄, 그 부패나 경제나 방위, 마약, 국가보호, 뭐 사이버 범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수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들을 다 경찰도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건 경찰이 수사하고 또 어떤 건 중수청이 수사해야 되고 그 기준이 없고 중수청이 자의적으로 판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랄까 서로 핑퐁하는 사이에 사건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방송 10시간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6: 앞서 이제 경찰은 모든 걸 수사할 수 있고 중수청은 6대 범죄 플러스 법 왜곡죄 이렇게인데 사실은 이전에 검찰도 예전엔 6대 범죄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복 같은 경우는 이전과 같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7: 그럴 수 있는데요.
6: 예.
7: 7대 범죄 수사를 갖고 왔잖아요.
6: 예.
7: 우리 장윤기 사건 있잖아요.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7대 범죄를 이 지금 민주당에서 꼼수로 끼워 넣었거든요. 보안특별을 폐지하면서요. 근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스토킹 사건도 되지만 살인 사건도 되거든요. 그러면 스토킹 사건을 수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살인 사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6: 수사기관이 중첩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현재는 중수청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이제 국회에 보내졌는데 아직 임명되지 않은, 통과도 안 됐고 임명도 안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7: 김재용 후보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당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어요.

0: 청문을 통해서 이 사람을 검증하는 건데 네. 대통령께서 지명해놓고 3주가 넘게 인사청문 요청안을 못 보내고 있다가 이제 보낸 거거든요.
1: 예.
0: 저는 뭐랄까 이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부정하고 있다. 상권분화 예. 분립에 대한 반하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 안 해야 할 수가 없고요.
1: 예.
0: 어제 또 우리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정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1: 예.
0: 그 행안의 간사로서 대단히 불쾌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1: 예.
0: 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면 이제 행안위에서 청문회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법사위원장이 뭔데 이걸 정리가 됐네 만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1: 예.
0: 이 부분은 서영교 위원장의 명백한 저는 월권이라 생각하고요.
1: 아, 우리 김영진
0: 위원장
1: 예, 예.
0: 우리 김영진 위원장에게 이건 경고하라고 엄중하게 항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에서 하는데 왜 법사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정리됐다 이런 표현을 하냐 이 말씀이시군요.
0: 그 말씀입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시잖아요. 강병무 의원님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견이.
0: 예. 뭐 솔직히 현재로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1: 아, 국민의힘도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0: 예, 이분께서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1: 예.
0: 우리 검수완박으로 인해가지고 탄생한 이 중수청의 장을 맡는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과연 공직자로서 뭐랄까요. 소신과 철학을 다강에 좀 따져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 예.
0: 옛날에 김지용 후보자가 2022년도인가요? 그때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절 당시에
1: 예.
0: 기자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호소한 적이 있어요.
1: 예.
0: 그때 기자회견을 보면은요, 그때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인이 사건하고 이현의 계곡살인 사건 같은
1: 예.
0: 사건들을 검찰의 보안수사로 밝혀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때 그렇게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면 지금 그 검수완박으로 태어나게 된 중수청장을 하겠다는 게 저는 말 그대로 이 뭐랄까요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인데
1: 예.
0: 부패 마약 같은 중대범죄를 수사하려면 소신과 강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년 전에는 소신이 그런 거였고 이제 바뀐 것인지 왜 중수청장을 받아들였는지
1: 예.
0: 이재명 정부의 이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건지 저는 이런 후보자의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던 박주민 의원님과 어떻게 보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같은 생각이네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0: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이나 우리 앵커님이나 다 얘기가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1: 예.
0: 이번에 이 지명되어 있는 김지영 후보자에 대해 강하게 그 비판할 거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럼 야당은 봐줄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야당은 더 세게 가야죠.
1: 예. 알겠습니다. 김지용 후보자 측에선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었다는 게 이제 박주민 의원님 생각이고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었다는 게 이제 지금 강명구 의원님 생각인데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반대했지만 어차피 분리됐으니 그러면 내가 중수처장으로 맡아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반론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0: 인사청문회에서
1: 예.
0: 이분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본적으로 그 중수청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질이 뭔지
1: 예.
0: 우리가 밝혀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보안수사권 문제는 특히 이제 공소청으로 갑니다. 공소청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기존 검사들이 있던 공소청에 보안수사권이 없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안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 예.
0: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검찰, 그러니까 지금의 공소청의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0: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윤기 사건 같은 것도 그렇고요.
1: 예.
0: 제주 실종 사건도 그렇고 여론이 이제 안 좋으니까 민주당에서 땜질식으로 누더기 법을 만들었거든요. 이 7대 범죄만 한정해서 보안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1: 예.
0: 근데 중수청이 보안수사를 한다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경찰, 중수청, 공수처까지 수사기관이 3개이고
1: 예.

0: 기소하는 공소청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기소를 하는 공소청이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보완수사를 하는 게 맞지. 같은 예.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경찰의 수사를 보완한다? 저는 일부 업무가 이렇게 되면 과부하 문제가 생길 거고
1: 예.
0: 보완수사를 대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예. 이 7대 범죄에 한정한다는 것도 뭐 무슨 기준입니까? 7대 범죄만 한다. 그 기준도 뭐하고요?
1: 예.
0: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그 기준을 삼았는 거고요.
1: 예.
0: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게 살인사건이었기 때문에 7대 범죄에 해당이 안 돼요.
1: 예.
0: 그러면 이거는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못하는 사건이 되거든.
1: 앞서 이제 7대 범죄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들은 다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살인사건의
0: 그렇죠.
1: 경우.
0: 저는 예. 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 예.
0: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뭐 처리하지 못, 의도적으로 은폐할 경우도 생기고, 뭐 하여튼 예. 제도적으로 이게 뭐 필요하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1: 지금 보완수사권, 사실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이제 공소청이 가지고, 그러면 요구를 했을 때 이제 경찰이나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일부 사건 말씀하신 범죄의 어떤 유형에 따른 사회적 약자를 낸 사건에 대한 전권 송치가 이제 이루어지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부분만 예. 돼 있냐? 전권 송치를 또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렇죠. 이게 예. 죄송합니다.
1: 예예. 예.
0: 이게
1: 예.
0: 내부 통제만으로는요. 우리 역사나
1: 예.
0: 이 권력 기관을 견제 통제할 수가 없어요.
1: 예.
0: 외부 통제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데 검찰의 흔히 말하는 권력을 그 저 힘을 빼기 위해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킨 거 아니에요?
1: 예.
0: 근데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줬는데 이 경찰 이 비대해진 경찰에 견제할 수 있는 외부 통제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0: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아마 더 큰 사건, 더 큰 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들이 생기면
1: 예.
0: 저는 보안수사권 유지는요. 시간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면 나중에 보안수사권을 공소청이 가져가는 것으로 다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0: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 나가서 말씀드렸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1: 예.
0: 부분을 꼭 똥을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압니까?
1: 예.
0: 그런 큰 사건들이 터지면은요.
1: 예.
0: 그 국민들의 분노를 아마 지금 여권 이재명 정부가
1: 예.
0: 참고 기다려서 그걸 그 분노를 감당을 못할 겁니다.
1: 예, 그래서 법이 개정될 거다라고 말씀이시고요. 경찰에 대한 개혁 또는 경찰의 견제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민주당 내 관련 TF가 만들어졌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혹시 안 된다고 보십니까?
0: 외부 통제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0: 이 수사기관이
1: 예.
0: 권력기관이요. 뭐 아까도 말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 못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1: 예.
0: 은폐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1: 예.
0: 제도적으로 이거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1: 예.
0: 이 뭐랄까요 이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요.
1: 예.
0: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경찰이 검찰이나 법원이 있었잖아요.
1: 예.
0: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났다고 치면은요. 경찰이 먼저 그 사건을 수사했어요.
1: 예.
0: 근데 그 초동 수사하고 난 다음에 검찰이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1: 예.
0: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 수사를 했고요.
1: 예.
0: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법원이요. 총삼심이라는 걸 통해 재판을 통해서 또 면밀히 들여다봐.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지난 78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어요.
1: 형사사법 체계라는 말씀이시죠. 예.
0: 그렇죠. 검찰이 일부 정치인 뭐 수사 등 뭐 잘못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질타받기도 했지만.
1: 예.
0: 그러나 그것조차도 법원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줬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 제도적 장치를 쪼개고 해체하고 누더기로 만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1: 예.
0: 이건 시간 문제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빨리 회복시켜라.
1: 예.
0: 정권 송치부터 외부 통제 시스템부터 보안 수사권 다시 저 회복부터
1: 예.
0: 아마 국민들께서 요구가 빗발칠 거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혹시 경찰의 견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 있습니까? 국민의 입장은 사실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서.
0: 아니 우리가 뭐 누차 뭐 말씀드렸어요. 뭐 정권 송치

0: 이 얘기도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바고요.
1: 예.
0: 우리는 원래 보안 수사권 자체를 이 폐지하는 걸 반대했잖아요.
1: 예.
0: 그리고 중수청 출범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 기관이 공백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중수청장도 없는 조직.
1: 예.
0: 그리고 중수청에 직원도 없는 조직. 중수청 직원이 써야 할 컴퓨터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놔놓고
1: 예.
0: 수사를 하라?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수사라는 게 초동 수사가 중요하고
1: 예.
0: 어떻게 보면 완전히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야지 사건을 그 저 흔히 말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수사 이 중수청이 수사를 할 수 있어요?
1: 예, 알겠습니다.
0: 계층은 했습니다. 지금 출범은 했는데요.
1: 예,
0: 정말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너무나도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보시면은요 아직도 직원들이 써야 될 컴퓨터를 깔아놓지도 못했어요.
1: 예.
0: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뭐랄까요?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합니까? 이건 질타받아야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내 관련 TF를 만들었고 경찰 견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걸로는 안 되고 전권 송치나 지금은 뭐 사회적 약자 7개 범죄 유형에 따른 전권 송치만 돼 있는데 그냥 범죄 전체에 대한 전권 송치 그리고 보안 수사권 회복 이거가
0: 우리 당론이었잖아요.
1: 당론이란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도 미흡하게 공소청과 중수청도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너무 친정부 관련된 입장만 하고 특히 검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다 보니 이 검찰개혁이 이렇게 되게 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망가져버리게 된 거다. 쉽게 말하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우리 앵커님, 아이고, 질문이.
1: 예.
0: 너무 편파적입니다.
1: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하신, 강명권님 말씀하신, 중수청, 공수청 문제 다 지금 민주당이 과도하게, 이거 다 제가 들어드렸는데요. 들어드렸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0: 과도하다고 해서 이 78년 된 사법 시스템을 국민들이 예.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1: 예.
0: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가.
1: 예.
0: 이거 제대로 인력 관리나 뭐 이런 거 제대로 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제대로 개선해서.
1: 예.
0: 국민들의 불안을 안 느끼게끔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1: 예.
0: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럼 그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한 비판을 하셔야 되죠.
1: 예.
0: 지금, 여기 흔히 말해서 지금 인력도 제대로 못 구했다 그랬잖아요.
1: 예.
0: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 전날 이제 어디로 자기가 배정될지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1: 예.
0: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으로 가는 우리 수사관들 있잖아요.
1: 예.
0: 지방청으로 가시는 분들. 이분들 당장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서 배정받는지 이제 배정받아서 어제 아마 숙소 구한다고 애 많이 먹었을 거예요.
1: 예.
0: 그리고요. 킥스라는 우리 업무 시스템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1: 예, 예. 예, 킥스 형사사법 시스템 알고 있습니다.
0: 근데 그 구축이 안 돼가지고요. 경찰
1: 예.
0: 킥스를 지금 빌려 쓴다는 거 아니에요? 당장 컴퓨터도 못 깔아놨다는 거잖아요.
1: 예, 예.
0: 이게 무슨 선거 캠프도 아니고.
1: 예, 강명권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0: 선거 캠프도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요.
1: 예.
0: 자기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 사법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러면 그 사법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해서 가야 되지.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놔놓고 그냥 개문발차하면 이게 고스란히 피해를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볼 거 아니에요.
1: 예.
0: 그 문제를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1: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저도 충분히 야당에서 지적 가능하고 많은 시민들도 또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이제 지게 되는 거고요. 물론 그 피해에 대한 서민들의 또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이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안정이 안 돼서 나오는 건데 책임도 지겠죠. 그걸 이제 야당에서 비판하는데 그 다음 제가 드린 질문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부 때 이른바 친윤 검찰 소리가 돼서 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너무 커지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분에...

0: 전개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전거 많이 있고요. 자, 야당은 그러면이라는 질문이에요.
1: 그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예. 논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뭐 여당 내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 국민의힘 장외투쟁 관련된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개천절에 장외투쟁이 있었고요. DMZ 지뢰폭발 사건부터 여러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장외투쟁에서 나왔던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장외투쟁에서 나왔던 지금 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0: 예.
1: 그 목소리를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장외투쟁을 뭐 잘했나 못했냐 이 질문 같으신 것 같은데
0: 예예.
1: 저는 총체적 우리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뭐 남들은 흔히 말해서 이 정기국회 앞두고 뭔 장외투쟁이냐라는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0: 예.
1: 저는 지금 국정감사든 장외투쟁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서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
0: 예.
1: 그게 국가를 위한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 예.
1: 지난 우리 장외투쟁에서 나왔던 여러 메시지들이 이재명 정권 정부에 잘 전달돼서 앞으로의 과오를 줄여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거보다 더 센 장외투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일부 이제 장외투쟁을 통해서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게 주요 목적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어 정광훈 씨 같은 분들이 극우 인사로 꼽히죠. 비슷한 위치에서 하면서 오히려 메시지가 퇴색됐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1: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앵커님?
0: 조금 전에 윤석 대변인도 전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1: 우리 10월 3일 날 숭례문 집회에 대해서요?
0: 약간 극우 목소리들이 하고 예를 들어 우재준 최고위원이 단상에 올라갔을 때 야유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1: 그래서요?
0: 예, 정파 한쪽 정파적 생각이 너무 과하게 들었다가 그러니까 좀 더 강경파 목소리가 과한 집회가 됐다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1: 장외투쟁에서는요.
0: 예.
1: 그 어떤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데
0: 예.
1: 그 야당이 국회 안에서 어쨌든 다수당에 일방적인 입법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0: 예.
1: 저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검찰청 폐지나 중수청 문제처럼
0: 예.
1: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잖아요.
0: 예.
1: 이런 것도 우리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행안부 장관한테 따져 묻고 했는데 다 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그런데 그 문제를 토론도 하지 않고 정말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다수당이어가지고요.
0: 예.
1: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리 주장 이 국회 안에서 주장을 해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서 주장하는 것도 옳다. 그 안에서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찬반 논쟁은 있을 수 있죠.
0: 예, 예.
1: 그런 건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은 거리로 나가서
0: 예.
1: 우리 이재명 정권에게 비판할 건 비판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관 재재청 요구 거부 관련해서 이번 국감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법권 독립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1: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예. 생각합니다.
0: 예, 국감 증인 채택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1: 예.
0: 예, 민주당에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1: 저는
0: 예.
1: 다수당을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인 이거 이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처사는요.
0: 예.
1: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세일이 되어서 아마 이 정권을 뒤덮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과도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강명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예.

0: 갈림길, 더 큰 미래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영종구가 더 높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푸른 하늘 아래 내일의 희망이 펼쳐지고 그 중심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허브도시 바이오, AI, 첨단 산업으로 새로운 내일을 여는 미래 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 하늘을 잇고 미래를 열고 사람을 품는 영종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영종구와 함께합니다.
1: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2: 네,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 색다른 또 감동을 주는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스케이트보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강준희 선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제 만 17살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오시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만 18살이 되셨다고.
3: 아, 네. 예. 27일에 이제 결승전을 끝내고 예. 이제 이틀 뒤 29일이 생일이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만 18세가 되었습니다.
2: 그러면 만 17세 363일에 금메달을 따고 네. 이제 만 18세가 되신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2: 일단 금메달 정말 축하드립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사실 첫 번째 아시안 게임이었죠. 큰 대회는 처음이었는데 네. 여기서 또 금메달을 따냈어요.
3: 좀 이제 그 전에 태극기를 달고 나가는 세계 대회에서는 예. 이제 좀 포디움에도 못 오르고 그랬었는데 태극기를 달고 첫 금메달 딴 데가 아시안 게임이라서 예.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아, 좀 사실 승리했을 때, 아니 금메달을 땄을 때 그 모습, 엄마를 부르던 모습들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상자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3: 아, 예, 금메달 상자.
2: 아시안 게임 금메달.
3: 네.
2: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3: 이게 대회가 끝난 직후에는 이제 신기해서 계속 보다가 예. 이제 또 본업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2: 예, 예.
3: 그러니까 이제 또 금메달을 보면은 약간 아, 나 이것도 땄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평소에는 자주 안 보고 있습니다.
2: 아,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3: 그냥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대로 이제 대회 연습하고 하려고.
2: 예. 제가 볼 땐 만 18세인데 만 55세 정도 되는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것 같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하겠다. 아,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금메달 보면서 아유 자식들 내가 아시아 이거 1등이야 뭐 이런 것도 같고 되게 뿌듯할 것 같은데 예 초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3: 네, 초심으로 항상. 예.
2: 아시안게임 시합 전날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들었습니다.
3: 그 대회 전날에 그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꿈을 꿨어요. 꿈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막 세레머니 하는 꿈을 꿨는데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현실이 돼 버려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2: 예.
3: 좀 이게 솔직히 좋은 꿈을 꾸면은 저는 그 다음 날에 좀 안 된다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2: 그런 통설이 있죠.
3: 네,
2: 꿈은
3: 근데,
2: 반대다.
3: 네, 꿈은 반대라 이런 게 있는데 그대로 이제 결과가 나와서 정말 많이 놀랐었습니다.
2: 그러면 꿈은 반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승하는 꿈을 꿨어요.
3: 좀
2: 그러면 조금 정말 약간
3: 불안해가지고
2: 조금 불안하셨겠네요.
3: 네,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 좀 더 대회 집중해서 하고 그랬었습니다.
2: 아, 오히려 그게 더 몸을 좀 더 집중하게 만드는 네. 게 됐었군요.
3: 네.
2: 근데 꿈속에서 세리머니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 너무 신나서 소리도 지르고
2: 소리도 지르고
3: 박수도 치고 그러면서 예. 방방 뛰면서 세리머니
2: 방방 뛰면서 예. 알겠습니다. 꿈속에 현실의 세리머니 조금 달랐는데 그건 저희가 나중에 영상으로 보도록 하고요. 금메달 한번 구경 좀 저희가 해볼 수 있을까요? 아유 정말 상자에
3: 이렇게 있습니다.
2: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2026년 아시안 게임 스케이트보드 금메달. 조금 더 저희 카메라 위로 약간만 올려주시고요. 빛반사 때문에. 위를 약간 숙여주시면 예 금메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보고 씩 정말 그 좋은 미소로 웃어주시겠습니까? 금메달 약간 위로 좀 숙여주시면 예 조금 더 위로 숙여주시면

0: 웃어주세요. 이빨 보이게. 김치. 네, 컷. 여기서 요거 이제 캡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송으로. 네. 노피디님, 요거 방송으로 따로 쇼츠 만들어주세요. 영상에. 17살 김준희 선수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스트리트 보드. 스트리트 스케이트 보드입니다. 스트리트 종목이었죠. 이게 스케이트 보드를 많이 저희가 영상으로 보는데 이름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스트리트 종목인데 이건 어떤 건가요?
1: 스트리트 종목은 이제 세 번의 런 기회가 주어지고 예. 세 번의 베스트릭 기회가 주어지는데 아. 이제 그 런 점수 한 개와 베스트릭 점수 하나를 합산해서 최고점이 나오는 선수가 우승하는 방식이고요.
0: 예.
1: 이제 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그냥 런을 세 번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최고의 런을 뽑아서 이제 우승하라는 방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스트릿이라는 게 이제 거리 이런
1: 네,
0: 거죠.
1: 거리.
0: 저희가 보니까 난간, 계단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를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런하는 네. 여러 장애물들 그런 경기군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거리에서 좀 파생된 스포츠다 보니까
0: 예.
1: 이제 좀 그런 거리에 있는 지형 지물들을 이용해서 스케이팅하는 거를 이제 스트릿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게 세 번 런을 시도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그 다음에 트릭은 베스트 어떤 그건 좀 난간을 이렇게 내려오신 걸 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건가요?
1: 트릭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어느 그 기물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 기술에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의 최고 난이도의 기술을 선보여서 높은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0: 아, 그거는 어떤 기물을 할 거냐 네. 이거를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거군요.
1: 네, 선택해서 이제.
0: 예. 대부분 그러면 그 강준희 선수가 한 게 정확히는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난간 계단이라고 하네. 난간이라고.
1: 핸드레일이라고.
0: 핸드레일. 네, 죄송합니다.
1: 핸드레일.
0: 핸드레일.
1: 네, 핸드레일.
0: 아, 그러네요. 네. 핸드레일을 그 부분을 많이 하나요 대부분?
1: 아니요, 선수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허바, 그러니까 이제 박스 같은 예. 그런 것도 많이 타고 나는데 저는 일단 핸드레일에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서 핸드레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핸드레일 많이 하고요. 예, 트릭에서 앞서 이제 핸드레일 탄 걸 초반에 두 번을 실패하고 눈물까지 좀 흘리다가 기획 한 번 남았었잖아요.
1: 네.
0: 그때는 어떤 심정이셨어요?
1: 좀 이게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1, 2차를 실패하니까 3차 때 무조건 타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 강했어서
0: 예.
1: 이제 좀 코치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면서 계속 이제 좀 많이 울기도 했는데 이제 구치님께서 마음을 다 잡고 이제 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0: 예.
1: 이제 그 스테이지에 올라서서 관중석을 보고 이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힘을 받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3차를 시도를 했습니다.
0: 예. 만약에 그때도 3차도 실패하면 이 트릭 점수는 아예 없는 건가요?
1: 없습니다. 실패하면 빵.
0: 그러면 완전히 빵이네요. 네. 사실은 80몇 점, 84점이었나요?
1: 네.
0: 런 점수, 그 다음에 트릭 점수를 합산하는 건데 반절이 빵점이 되는 거네요.
1: 네, 완전히 빵. 런은 1등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네. 최종 결과는 막 7등, 8등 이렇게 되는.
0: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1: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0: 그러면 사실 트릭을 실패하지 않을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낮은 걸해야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1: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은 금메달에 딸 확률이 낮아지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그냥 해보자 이런 도전. 식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0: 저희가 그러면 그때 영상 그러니까 이 트릭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는 경기인데요. 이거를 1차 2차 실패하고 3차 때 성공했습니다. 그 기술이 무엇이고 어떤 장면인지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는데요. 영상 보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마이크는 켜두겠습니다. 보시죠. 예, 바로 저기입니다. 핸드레일을 이건 런할 때의 모습이고요.
1: 이게 베스트.
0: 예, 이게 베스트. 아 마지막에 탔을 때군요. 네. 성공했을 때.
1: 이게 베스트.
0: 예. 아 저 끝에 돌아서 끝에 핸드레일 위에 살짝 걸치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거네요.
1: 네, 이제 몸도 270도 회전하고 예. 보드도 360도 회전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정말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저 기술 이름이 널리 270 힐플립

0: 립슬라이드.
1: 네.
0: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너무 뭐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게 보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핸드레일을 좀 타셨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세계에서 이걸 하시는 분이 두 명밖에 없다고요.
1: 아, 네, 두 명밖에 없어요.
0: 그 한 선수가 강진 선수고요.
1: 네, 이제 그 다른 한 선수가 유토 오리고메 선수라고.
0: 예.
1: 이제 2020 도쿄 올림픽이랑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이 두 번 연속 금메달을 거머쥔 선수. 이제 레전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0: 예.
1: 그 선수. 제 롤모델이기도 해서 그 선수가 하는 기술들을 이제 좀 보고 배우면서 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앞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처음에 뛰어 올라서 널리 방식으로 뛰어 올라서
1: 보드도 360도 회전시키고 몸도 270도 회전시켜서 그 보드의 중앙 부분을 레일에다 거는
0: 예. 기술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냥 뛰어서 일반인들 보기에는 뛰어서 잠깐 레일 위에 탔다 내려온 것 같지만 그 중간에 그 짧은 시간에 네. 보드는 360도, 몸은 270도를 회전시키는 거군요.
1: 네.
0: 아, 그 다음에 거기에 레일을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정말 어렵겠네요.
1: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예. 하고.
0: 네. 아, 무섭기도 하겠어요. 사실은 몸을 돌리고. 저거는 강준 선수가 세계 두 명밖에 못 한다고 했는데 강준 선수도 몇 번 하면 몇 번 정도 성공하는 건가요?
1: 10번 하면은 그래도 7, 8번 성공하는 것 같아요.
0: 예.
1: 성공률이 그래도 7, 80%는 되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0: 그럼 훈련을 많이 하신 거죠?
1: 네, 훈련을 엄청 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이게 된 다음, 성공된 다음에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제가 잘 봤고요. 이 기술을 익히는 데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합니까?
1: 이 기술을 익히는 데는 거의 2년 반이 정도,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예. 네, 좀 이제 낮은 레일에다가 하기에는 좀 그래도 엄청 오래 걸리진 않는데
0: 예.
1: 이제 대회에서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서 2년 반 정도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0: 예, 2년 반 정도. 그래도 10번 하면 두세 번 정도는 실패할 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술이군요. 그만큼 어려운 기술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다시 한번 이제 이 널리 270 널리 270도 저 어려워서 힐플립 립슬라이드 기술입니다. 몸은 270도 보드는 360도를 회전시킨 다음에 레일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기술입니다. 잠시 다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듣고 예. 정말 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의 한 0.5초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군요.
1: 네,
0: 잠깐 또 동작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저 동작은 이제 회전을 보드를 먼저 튕긴 다음에
0: 예.
1: 몸도 이제 회전을 270도 회전을 시켜서 그 공중에서 플립을 차서 보드가 360도 회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치를 한 다음에
0: 예.
1: 레일에다가 걸어서 성공을 시키는 기술이라서
0: 네,
1: 그런 기술입니다.
0: 몸을 돌리면서 그러면 이게 보드를 회전시키려면 한쪽을 툭 쳐가지고 보드가 네. 그 안에 이렇게 돌게끔 네. 하는 거잖아요.
1: 네. 보드를 차서 이제 회전을 시키는.
0: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회전한 보드 위에 다시 올라서고 그리고 또 그 보드를 타고 레일 위에 올라서는 네. 거의 한 0.2, 3초 안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1: 네. 좀 보드가 낙차가 엄청 크지 않다 보니까
0: 예.
1: 보드를 빨리 회전시켜서 레일에 거는 과정이 엄청 빨리 지나가긴 하죠.
0: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 러닝가 보다 했던 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너무 정말 빠른 시간 하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엔 저게 무슨 기술이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어려운 기술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1: 네.
0: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승리가 확정된 뒤에 성공한 다음에 사실 어느 정도 아 이제 금메달이긴 했을 것 같아요.
1: 아 좀 아무래도 좀 고난도의 기술이다 보니까
0: 예.
1: 성공하고 이거 좀 점수 높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0: 예.
1: 아 금메달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긴 했죠.
0: 저 표정입니다. 와우 내가 이걸 성공시켰어 이 큰 대회에서 입을 벌리면서
1: 네.
0: 저 표정도 이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1: 아 네.
0: 예. 그리고 특히 성공한 다음에 예, 어머니를 외치는 소리도 이제 정확히는 엄마예요. 예.
1: 네, 엄마.
0: 네, 소리도 저희가 이것도 영상으로 잠깐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0: 아,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계속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엄마를 계속 외치면서 눈물을 쏟는 장면인데, 사실 그 전에도 그 어머니가 많이 훈련할 때 같이 네. 많이 하셨더라고요.
1: 네.
0: 좀 고마움들이 있었던 거죠?
1: 네, 네. 뭐 부모님께서 이제 항상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0: 예.
1: 좀 저도 붙고 보답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0: 예.
1: 그래도 이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부모님한테 효도를 한 기분이 들어서 너무 이제 부모님을 외치면서 울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0: 이야, 그 장면 모든 어머니들이 감격할 그 장면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예, 엄마 엄마 많이 외치고 그 고마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 사실 그 얘기 영재발굴단에서 예전에 SBS 프로그램에 나왔던 모습도 제가 봤는데요. 엄마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잠시 뒤에 하고요. 저희가 강준희 선수가 스케이트보드 기술, 이건 어떤 기술이다, 저희가 잠깐 보여주신기로 해서 예.
1: 근데
0: 예.
1: 그 기술은 여기서 이제 레일이 없다 보니까
0: 아, 그 기술은 안 되죠. 멀리 네, 그 제공 기술은 안 되고
1: 간단한 예. 플립 기술 정도는 이제
0: 예.
1: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이 보드에 플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네. 알리, 널리, 저도 이렇게 보니까
1: 네.
0: 플립은 뭔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플립이라고 하나요?
1: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 알리에서
0: 예.
1: 이제 킥플립이라고 하는 기술은 알리에서 보드를 차서 보드를 360도 회전시키는 기술입니다.
0: 알겠습니다. 회전시키는 기술. 잠깐 그러면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킥플립, 트랩플립 이 기술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동해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 한 구조 공간을 마련했고요. 이쪽에서 저기 저희 PD님 한 분이 안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존님께서 아직 어린데 대단한 멘탈이네요. 축하합니다라고 주셨고요. 액토님, 우리 아들보다 한 살 많은데 운동이 힘든데 인내력과 절제력 멋져요. 부모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카메라 각도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뉴스쇼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정원님께서 예전에 광고에서도 유행했던 스포츠다 와우, 외국계에서 많이 하는 거 봤었는데 세계에서 두 분밖에 안 되는데 그 한 분이 여기에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예, 저희 카메라는 준비됐는데 강준희 선수 준비되셨습니까?
1: 아, 네.
0: 예, 그럼 첫 번째 보여주실 기술은
1: 킥플립이라고
0: 킥플립 기술. 기술입니다. 예, 잠깐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로 이렇게 보드에 예. 360도 회전시키는 기술.
0: 아, 보드를 발로 차서 약간 쳐서 띄우는 네. 거죠?
1: 띄워서 360도 회전시키고 이제 잡아서 랜딩을 하는 기술.
0: 아, 보드가 이렇게 앞뒤로 360도가 회전하고
1: 네.
0: 보드 쳐서 이게 너무 빨리 이루어지니까
1: 한 번 더
0: 신기하기도 하고 예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와, 예, 이게 킥플립. 아, 정말 한 0.2, 3초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1: 빨리 돌고 착지하다 보니까
0: 예
1: 금방 끝나.
0: 아, 그러네요. 보드를 높이 띄워서 그 돌리고 하늘 위에서 그 보드 위에 타서 착지를 하는 기술. 또 한 기술도 보여주신다면
1: 트랩플립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0: 예.
1: 이제 그거는 보드를 가로로도 360도 회전시키고 이제 세로로도 360도 회전시키는 기술인데 좀 멋있는 기술이에요.
0: 두 번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1: 네, 두 번을 보드가 가로로 돌고 세로로도 이제 한 바퀴
0: 예. 예.
1: 보여드립니다.
0: 와우.
1: 실패를 한 번 하는데
0: 예.
1: 성공을 한번.
0: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1: 성공을 못 하겠는데. 아,

0: 그래도 방송 이거 바닥도 좀 다르니까요.
1: 네, 좀.
0: 네, 지금 보니까 훨씬 다른. 또 이건 또 다르네요.
1: 네.
0: 좀. 아까 킥플립에 비해서는 좀 더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는.
1: 네, 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긴 한데 좀 대중적으로 좀 멋있는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0: 예.
1: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술이기도 하죠.
0: 이건 그러면 보드가 앞뒤로도 돌고 가로로도 돌고
1: 네.
0: 이렇게 해서 돌려서 예 하늘에서 돌린 다음에 공중에서 돌려서 뛴 다음에. 착지해서 다시 내려오는 기술이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예. 아유, 정말 두 번 회전이라고 윤정원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곽서리님 역시 금메달감이다. 코리아님 와우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루이 리미에르님 저 좁은 바닥 조건에서도 열심히 하네요. 굿잠 이랬네요. 아 예. 그런데 저는 이 짧은 순간에 사실 이제 광고 영상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2: 네.
0: 스케이트보드 기술 같은 경우 영화나 광고 영상에서 많이 보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슬로우를 걸어서 보여주니까 시간이 길고 약간 그래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군요.
2: 네, 좀 휘리릭 돌다 보니까
0: 예.
2: 아무래도 이제 광고 같은 곳에서 영상을 쓸 때에는 슬로우 모션을 좀 넣어서
0: 예.
2: 보드가 그 과정이 좀 더 자세히 보이게 그런 식으로
0: 그러네요.
2: 하는 것 같습니다.
0: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거 웬만큼 눈이 빠르지 않으면 뭘 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실은 선수들에게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힘들고 난이도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2: 거의 대부분의 기술이 그렇다 보니까 예. 좀 어렵긴 하죠.
0: 그렇죠. 왜냐하면 몸이 하늘에서 떠서 일단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래 떠 있을 수가 없으니
2: 네.
0: 그렇죠.
2: 네.
0: 우리가 뭐 영화 속 주인공도 아니고
2: 네.
0: 하늘을 날아다닐 수는 없으니
2: 네.
0: 근데 잠깐 떠 있는 사이에 모든 걸 해야 되는
2: 네.
0: 예 그런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강준 선수가 예전에 SBS의 영재 발굴단에도 나왔었고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때가 12살이었죠.
2: 네, 초등학교 5학년.
0: 초등학교 5학년 때.
2: 였습니다.
0: 그게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 그때가 거의 6년, 6, 7년 전.
0: 6, 7년 전. 일단 6, 7년 만에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키도 크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영상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영상 보면 몇 번씩 계속 넘어지고 그러는데도 계속 하는 모습이 와우. 사실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2: 아, 좀 그래도 어릴 때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0: 예.
2: 무서움보다는 즐거움이 컸었어서 좀 즐기면서 엄청 보드를 탔던 것 같습니다.
0: 예. 근데 난간 계단을 타고 내려온 것도 제가 봤었는데 몇 번이 넘어졌다가 마지막에 한번 성공을 하더라고요.
2: 네.
0: 근데 이게 약간 다리에 힘을 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달리다 넘어지는 거하고는 또 다른 한번 넘어지게 되면 부상 위험도 좀 있어 보여요.
2: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전신을 사용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0: 예.
2: 넘어질 때도 좀 잘못 넘어지고 하면은 좀 부상이 좀 쉽게 찾아오기도 하고
0: 예.
2: 그리고 이제 좀 발목 같은 부위도 많이 쓰다 보니까
0: 예.
2: 발목 부상도 잦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부상 위험이 큰 스포츠이긴 합니다.
0: 그러게요. 저도 잠깐 이렇게 보면 연습하시는 거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거 좀 넘어지면 많이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발목이 꺾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겁은 좀 안 났었습니까?
2: 어릴 때는 이제 부상에 대해서 공포심이 예. 크진 않았는데
0: 예.
2: 이제 요즘 선수 생활을 좀 많이 그 좀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게 부상을 당하면은 그 부상 난 기간 동안 연습을 못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공포심이 커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부상을 안 당하려고 최대한 이제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0: 예.
2: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만큼 훈련 노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뭡니까?
2: 이제 제 지금 가장 큰 꿈은 28년도 LA 올림픽에서
0: 예.
2: 금메달을 획득하면 가장 좋겠지만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그때까지 만들어낸 기술들과 이제 그런 그러니까 기술들을
0: 예.
2: 아무도 난해하지 못 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좀 난해한 기술들을 저만의 기술을 선보여서 성공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8살이지만 정말 어른 같은 강준희 선수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CBS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9: 날씨와 생활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 아침 비구름들 뒤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공기가 부쩍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원주 20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 23도의 분포로 어제 낮보다 5도 이상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기온을 좀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철원이 5도, 서울이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당분간 아침 공기가 부쩍 더 쌀쌀해지겠는데요. 반면에 한낮 기온은 주 후반으로

0: 갈수록 25, 6도 안팎까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고요.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 16.2도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1: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2: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AI가 만든 목소리는 AI가 잡아냅니다. 통화 중에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엔 있지만 없는 기기도 많습니다. 지금 전화앱 설정을 열어 보이스피싱 알림을 켜두세요. 없으면 통신사 전화앱을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1: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2: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AI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8: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9: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8: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1: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1: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1: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 배우 시절을 거쳐서 마침내 국민 스타가 된 배우가 있었는데요. 인터뷰 때만 되면 이런 질문이 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길고 지루한 무명 시절을 도대체 어떻게 견디신 겁니까? 이 물음에 국민 배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적어도 한 명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시간짜리 영화에 딱 10초만 출연해도 그 연기가 진짜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진가를 알아볼 테고 언젠가는 자신을 찾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현실이 된 걸 텐데요. 정말 그렇죠?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 같은 일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누군가는 반드시 보고 있을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그걸 알고 있을 테니까요.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입주 1439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